6월의 둘째 날인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최윤아의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함께 들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혼자 해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컨디션 관리죠. 너무 다운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너무 들떠서 오버하지 않도록 페이스 조절 잘 해주는 것 각자 알아서 잘 해내야 할 몫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컨디션은 어떤지 어때요? 궁금하고요. 혹시 좀 별로다 싶으신 분들은 러브레터에서 들려드리는 노래들 감상하시면서 기분 전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유경님께서요. 컨디션 관리엔 러브레터의 다양한 사연과 명곡을 듣는 게 최고죠. 그리고 오늘은 참외와 자두까지 준비해서 듣고 있답니다. 행복해요 언니. 하트 뿅뿅. 아, 자두가 벌써 나왔어요? 박유경님, 그래요? 좋아요. 아하. 오늘 좋은 노래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함께 해주세요. 4166님께서는 비 내리는 부산 아침입니다. 비요? 날씨는 추적추적 하지만 마음은 뽀송뽀송 까슬하게 일하고 싶은 6월 둘째 날입니다. 아하. 이 여름에 뽀송뽀송 까슬 아주 중요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부산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서울은 너무 아침부터 쨍 화창한데 그렇군요. 아, 박유경님 그리고 부산에 비 내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신 4166님 두 분에게 모두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내일이 지방선거로 네, 임시 공휴일이어서요. 마음 가볍게 시작하는 화요일인데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요. 여러분 계신 곳에 이야기 보내주시면 반갑게 소개해드리고요.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이야기부터 걱정되는 이야기 아니면 정말 기쁜 소식까지 어떤 사연이든 편하게 보내주세요. 또 여러분이 추천하고 신청해 주시는 추억의 노래들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니까 지금부터 보내주시고요.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이용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이민자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최현우의 러브레터예요. 6905님께서요. 현미님 귓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 갔다 왔는데요. 의사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길래 영감한테 말했더니 당신 성격이 못 돼서 그런 거다라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말을 하네요. 이러니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요. 아니 좋아요. 이놈의 영감탱이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왜 성격이 못 돼서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섭섭합니다. 영감님. 6905님. 아유 이렇게 좀 약간 좀 화났는데요? 이럴 때는 러브레터에 와서 일러주세요. 전국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고 다 지금 6905님 응원하실 거예요. 어떻게 6905님 성격이 못 돼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트레스라는 게 원인이 너무 많으니까 이 두 시간만큼은요. 러브레터에서 나오는 노래들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연 함께 하시면서 잠시 잊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수면 건강식품 챙겨드릴게요. 6905님 제가 보장합니다. 절대 성격이 못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5654님께서는요. 현미님 둘레길 걷고 있는데 나무 그늘 속을 걷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좋으시겠다.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도 좋아요. 요즘 산에는 푸른 나무 그늘 숲이 정말 많아서 시원하고 좋아요. 네 좋죠. 이런 시간에 공기도 좋고 둘레길 걸으면서 시원한 바람 불어오는데 또 좋은 노래도 들려오고 그럼 더 좋죠?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6535님께서는요. 현미님 여기는 대구 동구입니다. 대구에도 비가 내립니다. 아 그래요? 와우. 마당 앞 장미 덩굴에 약을 치다가 멈추고 잠시 차 한 잔 하렵니다 하셨어요. 비가 내리는군요. 비 내리는 날에는 약 같은 거 못 치잖아요. 벌레가 많은가 봐요. 요거 사모님. 네, 차 한잔 하시고요. 우리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중에 깐마늘 있거든요. 깐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아우, 장미. 장미가 정원에 있나 봐요. 아유, 좋겠다. 윤미경님, 박미의 사랑도 추억도 노래 청해 주셨어요. 8462님 신청곡은 오정선의 당신을 사랑해입니다.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3926님 사연이에요. 주현미님 안녕하세요. 대부도 가는 123번 버스 타고 시화 방조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세상에나 기사님이 이 방송을 틀어주시네요. 오, 쌈 채소 따러 가는 중이거든요. 기사님께도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오! 버스에서 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 듣고 계시군요. 3926님 감사합니다. 123번 대부도 가는 네 123번 버스에서 지금 러브레터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소식을 또 전해주신 3926님 아이스커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230님께서는요. 현미님 여기는 남원이고 저는 박명숙입니다. 비가 새벽부터 주룩주룩 내려서 마음 놓고 잠자고 싶은 날인데요. 내 앞에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하우스에서 토마토 순 작업하면서 현미님이 띄워주는 노래와 함께하니 비 오는 날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사연과 함께 아 남원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군요. 광주, 밀양 이쪽 다 사진 보내주셨어요. 여기 하우스 엄청 큰데요? 어쩜 이렇게 깨끗해요? 아우 야 지금 여기 이 하우스 안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빗소리도 들리고요. 그러게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참 집에서 쉬면서 노래 듣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눈앞에 일이 이렇게 여기 지금 다 토마토인 거 아니에요? 요 녀석들이 다 또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쵸? 박명숙님 사진도 보내주시고 지금 남원에 비 온다고 소식도 주시고 감사해요. 일이 많겠지만 러브레터가 친구해 드릴게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520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일산입니다. 도배하는 곳이고요. 아 오늘 일산은 날씨가 화창해서 벽지 바르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읍시다. 러브레터님들. 러브레터님들? 이 호칭도 좋은데요? 네. 도배. 날씨가 좋아야죠. 아, 이런 날은 또 일할 때도 많이 좀 수월하죠. 4520님. 오늘도 화이팅. 아유, 근데 그 도배 일하는 거 힘드신데, 어쨌건, 예. 아, 화이팅입니다.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김윤숙님 권혜경의 산장의 여인 청해 주셨어요. 김은숙님께서는 김종찬의 아름다워라 그대 신청해 주셨고요. 같이 들을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정순화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편 손잡고 여행이나 다니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3세가 된 지금 저는 손주 두 녀석 돌보느라 정신이 없네요. 딸아이랑 사위가 근처에 사는데 둘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저랑 남편이 손주들 등원시키고 하원시키고 밥 챙겨 먹이고 놀아주며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제 처지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저처럼 외손주를 봐주거나 친손주 돌보느라 다들 정신이 없고요. 저보다 일찍 손주를 돌보기 시작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이제 손주 녀석이 내년에 중학교 가면 이 노릇도 땡이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주 속이 시원해. 우리들은 그 친구를 보면서 진짜 많이 부러워합니다. 저나 다른 친구들은 이제 손주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녀서 아직도 가야 할 세월이 한참이거든요. 이렇게 같은 처지의 친구들끼리 어쩌다 한 번씩 만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주 키우는 이야기가 태반이고 자식들한테 섭섭한 푸념도 늘어놓게 됩니다. 아니, 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걸 갖고 어찌나 눈치를 주는지. 아니, 누군 자식 안 키워봤냐? 아주 유난을 떨어요, 유난을. 아휴, 그럴 땐 손을 딱 놓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너도 나도 자식한테 서운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그래도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둘이서 먹고 살겠다고 파등대는데 우리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응? 요즘 자식 낳고 일하는 게 좀 어려워. 그나마 우리 친구들은 손주 키워주는 대가로 자식들한테 받는 용돈이 꽤 많은 힘이 됩니다. 물론 돈을 바라고 손주를 돌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애쓴 만큼 보람도 느끼고 실제로 실생활에 유용한데요. 그런데 며칠 전 딸아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윤이 친구들이 다들 발레를 배운대서 하윤이도 보내려고 하거든? 유치원 끝난 다음에 간식 먹이고 학원차가 올 거야. 하윤이가 발레 학원 가면 엄마도 좀 그 시간에 편하고 좋잖아?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는데 딸아이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진짜 미안한데 하윤이 발레 보내고 요즘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많아서 말이지 엄마한테 150만 원 드리던 거 앞으로는 130만 드릴까 하는데 진짜 미안해 엄마. 진짜 안 그러고 싶었는데 이제 둘째도 태권도도 보내야 되고. 딸아이도 어렵게 꺼낸 얘기라 저는 더 이상 긴 말 하지 않고 알았다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하니 남편은 괘씸해하며 말했어요. 아니, 딴 데서 줄이면 줄였지. 그거 얼마 된다고 지 부모 고생하는 거 생각지도 않고 그걸 줄여? 아이고 참, 어이가 없네. 아니, 생각해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잖아. 마음이. 남편이 너무 열을 받아 해서 저는 그런 남편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됐어. 뭘 그렇게 흥분을 해. 우리가 뭐 돈 벌라고 손주 돌보는 거 아니잖아. 혹시라도 나중에 애들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응? 알았지? 남편은 혀를 끌끌끌 찾고 그렇게 사태는 일단락 됐는데요. 자식한테 서운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죠.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 사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진시몬의 부모 자식이었습니다. 최주라님께서요. 손주 봐주는 대신 돈을 받는 건데 거기서 깎는다고 하니 좀 거시기하네요. 맞아요. 최주라님. 맞아요. 거시기하네요. 에휴. 이 점옹님께서는 손주 봐주시는 부모님들께 아까워하지 말고 용돈 두둑히 드리세요. 부모님들은 만만한 존재가 아닌데 항상 다 이해해 주겠지. 만만히 생각하니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만만한 존재예요. 그죠? 아이고. 아닙니다. 부모님들 잘, 네. 마음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고명숙님께서는 저는 내 손주 보면서 뭔 돈이냐 하면서 30 받는 돈도 손주 간식 사주고 보험 넣어주고 한답니다. 딸 사위도 지금껏 잘하고 있어요. 어휴,

네, 그러세요, 고명숙님. 아유, 참, 정말 자식 끝까지 도와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렇군요. 5300님께서는 공감, 공감 너무 되어서요. 저도 제주도가 고향인데 세종시에 올라와서 외손녀 두 명을 돌보고 있답니다. 남편은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저는 내 딸의 커리어를 위해서 마음 편히 직장 생활하라고 돌봐주고 있네요. 아휴, 대단하십니다, 정말. 아니, 자식을 어디까지 AS 해줘야 되는 건지. 아, 참. 5300님, 아휴, 대단하십니다. 요즘 황혼 육아 하시는 조부모님들이 참 많잖아요. 애들 키우면 다 끝나나 했는데 나이 들어서 또다시 손주들 돌보는 것, 결국 자식들 힘들지 말라는 부모님들의 마음인 거죠. 이런 부모님 마음을 자식들이 좀 더 세심하게 잘 헤아려서 서운하지 않도록 해드리면 좋겠어요. 이 선한 게 진짜 그렇잖아요. 그게 돈 액수도 그렇고 또 말 한마디도 그렇고. 오늘 사연 주신 정순화님에게는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0513님 신청곡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은 흐려서 일하기가 좀 편하네요. 아, 비는 아직 안 내리나 봐요. 어디신지. 아, 여긴 김천인데요. 김천 포도 순 따기로 엄청 바쁘고 두 어깨가 너무 아픈데 현미 이모 목소리 듣고 싶어서 라디오 켜고 나와서 잠시 쉬고 있어요. 크크. 오늘도 저에게 어김없이 힘을 줘서 감사해요. 하트 하트. 그리고 제 신랑님 진규 씨한테도 고생 많은데 화이팅 해주세요. 저도 신청곡 남겨도 될까요? 이재성의 젓가락 들려주세요. 하트 뿅뿅뿅. 아하. 0513님. 김천이군요. 아휴, 지금 순따기 작업 얼마나 손이 네, 많이 필요하고 하겠어요. 잠시 쉬시면서 신청곡 나올 때까지 네,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놨거든요. 천연 목재 지압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그 전에 오늘 이 노래 신청해 주신 분이 5722님 5654님께서요. 김범룡의 바람바람바람을 청해 주셨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지역인가요? 이 노래 먼저 들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골뱅이.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5: 카베페 주문.
4: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5: 카베페 주문.
6: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7: 주현미의 러브레터. 5159님께서요. 현미님, 여기는 남양주입니다. 정수기 코디 일을 하는 이경산입니다.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현미님의 러브레터를 들으며 생일 아침을 맞이했네요. 오, 오늘 저의 49번째 생일입니다. 꼭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유, 이경선님. 그래요, 생일이시군요. 생일 축하합니다. 많이 축하드려요. 5159님, 이경선님에게 생일 선물로 구두 교환권 드릴게요. 49번째 생일, 네, 축하드리고요. 윤수현의 꽃길 1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같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맑은 하늘이 드러난 수도권과 달리 지금도 제주와 전남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빗길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심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남부권 사고 구간 남해선 순천 방향이고요. 김해 터널 부근 4차로가 1시간이 넘게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더 가서는 북창원 부근으로 더디게 지나고 서해안선 목포 쪽 서해대교 3차로는 안전 진단 작업으로 차단되면서 이 대교 진입 이전 포승 분기점부터도 3km 구간 밀려 지납니다. 이전으로는 팔탄 분기점 일대로 반대 서울 방향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차가 많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서운 분기점을 앞두고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 정리 중인데요. 뒤로는 계양 나드목부터 이 사고 지점 지나 송내 쪽으로 정체 존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2: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1: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KBS
7: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요. 송골매의 모두 다 사랑하리 유명자님 신청곡을 함께 들었어요. 0142님께서는요. 현미님, 비가 온다고 초딩도 아닌 대학생 아들이 차로 등교시켜달라고 하네요. 아이고, 그냥 가라고 신랑이 버리다가 결국 아들 태워다 주고 옵니다. 그래도 비 오는 날 드라이브를 했더니 보슬비와 현미님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순간입니다 하셨어요. 지금 비가 내리는 곳이면 부산 밀양 뭐 네 그쪽 남원까지 비가 내리고 있다는데 공일사회님 아드님과의 데이트 아유 그쪽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 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여러분 소식 보내주시면 반갑게 소개해드리고요.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들도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들려드릴게요.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예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들 소개해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소화의 기준 폴리페디에서 자연을 담은 채소 유산균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볶은 서리태로 만든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수운에서 남녀 공용 성인용 기저귀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0: 천마 제조 전문 기업 포램에서 활기찬 하루, 무주 천마 하루 맑음,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0: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홍사성 시인의 그리운 질투입니다. 한때 아내의 의심을 받은 적 있다. 술 한 잔 마시고 늦게 들어간 날은 양주였는지 막걸리였는지 냄새 맡고 와이셔츠 벗어놓으면 지문 감식하듯 살필 때도 있었다. 여자에게 전화 오면 바늘로 찌르듯 꼬치꼬치 캐묻고 넥타이라도 선물 받은 날은 아기 맞는 설명 못하면 잠을 잘 수 없었다. 이젠 변해도 너무 변했다. 자정 넘겨 들어가도 누구와 놀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명절 선물 들고 가면 비싼지 싼지로 바깥 생활 넘겨짚는다. 애들도 떠났는데 늦둥이 하나 만들어 오랴. 간 큰 농담을 해도 주제 파악이나 하라며 비웃고 병들어 골골거리지 말아야 나중까지 살아주겠다. 엄포다. 사슴피 해구신보다 더 좋은 게 뭐라더라.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윤형주의 사랑스러운 그대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홍사성 시인의 그리운 질투 함께 했는데요. 조한수님께서 흐흐흐흐 사는 게 다 비슷하네요. 크크 해주셨어요. 그쵸? 옛날엔 너무 관심이 지나쳐서 들들 볶이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무관심해서 또 섭섭할 때가 있다는 거죠.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게 오묘한 것 같아요. 멀어지면 그립고 너무 가까우면 귀찮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이사 이룡님께서 여기는 칠곡군 지천 미니 오이 작목반입니다. 친구네 농장 도와주고 있어요. 칠곡 지천 미니 오이 아주 아삭하니 맞나요? 광고해 주셨어요. 오이 사진도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우리 러브레터 가족분들에게. 너무 귀엽죠 미니 오이. 아니 올해 들어서 유독 또 저는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공연장에 또 팬들이 미니 오이를 팬분이 이렇게 깨끗이 또 손질해서 갖다 주셔가지고 저 이번 올 봄에서부터 맛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삭아삭하니. 근데 칠곡군 지천 미니 오이가 유명하군요. 2416님 감사합니다.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이성준님께서는요. 제 나이 50인데 비가 와서 오늘 처음 장화 신고 출근했습니다. 오, 물웅덩이 있길래 일부러 풍덩풍덩 밟아주는데 주웠는데 오 이런 재미 흑 정말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장화 덕분에 발끝은 뽀송뽀송하게 출근했습니다. 마산인데요.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아, 태풍의 영향으로 예, 그쪽 비가 좀 내린다고 했는데 많이 내려요. 이성준님 비가. 아, 저도 장화 하나 준비를 할까 올해 저 생각 중인데 아주 참 저도 장화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마련해서 물웅덩이 첨벙첨벙 풍덩풍덩 밟아주고 싶어요. 우리 어렸을 때 비 올 때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그냥 비 오면 밖으로 나가서 물웅덩이 그냥 신발 벗어가지고 그 물 아 친구들하고 막 끼얹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요. 이성준님 감사합니다. 스틱꿀 선물로 드릴게요. 송미란님 신청곡 주셨네요. 노사

하연의 이 마음 다시 여기에, 그리고 유익종의 들꽃은 7408님 청해 주셨고,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5770님 신청곡입니다. 이어드려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이혜승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예전에 다친 어깨가 위로 안 올라가요. 오, 그런데 우리 딸이 장래의 희망이 의사라고 하면서 나중에 의사가 돼서 엄마 어깨에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에 어찌나 뭉클하던지요. 그런데 우리 딸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안 해도 좋으니 그냥 건강하게 잘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아니 몇 학년인데요 지금 이혜숙님. 그 아니 근데 얼마나 다치셨길래 불편하시겠네요. 아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으니 참 하루하루 지내는 거죠. 많이 불편하신가요? 이혜숙님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9805님께서는요. 현미님, 올해 30대 중반인 우리 아들이 드디어 올해는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멋진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와우. 기죽어 있던 아들 어깨가 쫙 펴진 것을 보니 오늘 저녁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아들아,

네 뒤엔 항상 엄마가 있으니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엄마가 늘 응원한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동안 아드님 어깨도 이렇게 움츠러들었다면 9805님께서도 마음 많이 졸이셨죠. 아유 축하합니다. 네. 커피 한잔 드릴게요. 1924님께서는요. 여기는 여수입니다. 엄마가 직접 키우신 오디 배달하러 갑니다. 올해 오디 농사가 잘 돼서 매일 오디 따러 다녔는데 덕분에 살이 많이 탔어요. 크크. 사랑하는 우리 엄마 오디 키우느라 또 오디 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오디가 너무 잘 됐네요. 오디 항산화 물질 많고 그래가지고 엄청 또 이 계절에 따서 뭐 담금주도 하시고 뭐 청도 만들고 하던데 농사가 잘 돼서 다행입니다. 콘드로이친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 드릴게요. 1924님. 근데 살이 많이 탔다 그랬는데 또 건강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홍복희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저는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어제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이고. 신우신염으로 입원하셨는데 새벽에 고열에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저희 엄마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조금만 힘내세요. 저도 잘 돌봐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아유 어제 아이고야 홍복희님 그래요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열이 많이 오르시면 안 좋은데 그죠? 저도요 기도 드릴게요. 홍복희님 어머님 빠른 쾌유 기도할게요. 흑염소 스틱 경친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8768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초1 딸과 5살 아들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니 와이프가 출근하고 애들 저녁 메뉴로 매일 고민입니다. 지금도 아이들 학교 유치원 보내고 청소하고 마트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근데 애들 입맛과 상관없이 날씨가 흐려서 빈대떡 생각나네요. 아이들도 빈대떡 좋잖아요. 눅도 이렇게 갈아서 고기 넣고.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먹어버릇하면 그게 또 입맛에 이렇게 배어서 익숙해져서 우리 음식들 자연스럽게 먹게 되니까 어른 입맛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빈대떡이 생각나도 만드실 줄 아는 거예요? 8768님 네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육아휴직 화이팅.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집에서 아이들 돌보면서 할 일 많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직장이 그리울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래 듣죠. 2133님 그래서 남진의 신기루 사랑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3389님 나훈아의 잡초 정해 주셨는데 오 가왕들의 대결 남진과 나훈아 두 분의 노래 같이 들어요.

어디쯤에 가고 있나. 세월이 흐른 지금 시간이 지나간 흔적은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1970년대 아름다운 노래로 사랑받았던 혼성 듀엣 라나의 로스포는 한민 씨를 중심으로 낭랑하고 고운 목소리의 여성 보컬들이 영입돼서 활동했는데요. 1970년 5월에 결성된 라나의 로스포의 첫 번째 여성 보컬이 바로 은희 씨였고요. 한민 씨와 은희 씨는 6개월 동안의 연습 과정을 거쳐서 첫 앨범을 발표했는데 앨범이 나오기도 전에 음악적인 차이로 인해 은희 씨는 팀을 탈퇴해서 솔로 가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두 번째 여성 보컬을 영입했지만 짧게 활동하다가 끝났고요. 세 번째로 영입한 여성 보컬이 바로 최안순 씨였고요. 한민 씨는 최안순 씨와 함께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노래 사랑해를 부르면서 인기를 모았죠. 그 결과 사랑해의 노래는 앨범에서는 은희 씨의 목소리로 녹음되었고 실제로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는 최안순 씨였기 때문에 보컬의 목소리가 다른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최안순 씨는 라나의 로스포에서 역시 6개월 동안 활동한 다음 솔로로 독립했고요. 귀엽고 청순미가 넘치는 외모와 맑은 목소리로 고운 노래 특선집이라는 데뷔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아쉽게도 이 앨범은 발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음반사에서 산까치야라는 노래를 부를 주인공으로 정훈이 씨와 에보니스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신인 가수였던 최안순 씨의 맑고 낭랑한 목소리가 더 어울린다고 판단해서 이 노래를 최안순 씨에게 부르게 했고 그 결과 최안순 씨는 산까치야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묻혀있던 데뷔 앨범 역시 뒤늦게 주목받으면서 산까치야로 유명해지기 전에 최안순 씨의 순수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앨범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안순 씨의 데뷔 앨범 중에서 1972년 최안순 씨가 직접 작사하고 김인배 씨가 작곡한 노래 사랑의 편지를 감상해 볼 거예요. 투명한 유리 같은 최안순 씨의 목소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최안순 씨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주현미의 러브레터. 5887님 사연입니다. 아침 일찍 경동시장 왔어요. 오, 살구, 자두, 각종 과일과 채소들이 데려가 달라고 유혹하네요. 마음 같아서는 다 데려가고 싶지만 너무 무거워서 눈으로만 호강 중입니다. 아, 시장 뭐 사러 가신 거예요? 한 바퀴 돌면 경동시장 어휴 규모가 커서 아, 구경하려면 한참 걸릴 텐데.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3385님께서는요. 현미님, 내일은 지방선거일이자 저희 다섯 가족 모두 미용실 예약해서 가는 날입니다. 저와 아내는 염색하고요. 고3, 고1 두 딸은 매직하고요. 초등학교 5학년인 막내 딸은 커트까지. 모처럼 우리 가족 다섯 명 다 함께 미용실 데이트하네요. 흐흐. 당연히 투표도 합니다. 아, 그래요. 미용실 데이트도 이거 좋은데요. 함께 가서 다 단장 깨끗이 하고 예쁘게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또 가고 좋은 추억이겠어요. 아이들한테. 3385님. 그래요. 내일 투표 잘하시고요. 예쁘게 가족 모두들 해요. 네, 하시기 바랍니다.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6월 2일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정동원의 여백입니다. 오늘 무척 서울은요,

무척 더운 하루가 되겠다고 그래요. 아래 지방은 지금 비가 내리는데 땀 식혀가면서 그늘에서 쉬어가면서 건강하게 오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마치고 오늘부터 쉬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오늘 출근길 큰 정체 없이 무난한 편이었는데요. 다만 오전 작업이 시작된 곳들 있고 시내 사고 구간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먼저 구례 쪽 강변북로 방화대교부터 4차로에서 작업 중인 동호대교까지 가다선다 반복하고요.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잠실 철교 부근 하위차로와 안전지대에 걸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후 정체 잠실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이어지고 양화대교 부근 1차로도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잠실 쪽도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4차로에서 차선을

0: 듣고 있어서 여의 하류부터 꽉 막혀 있고요. 서울 쪽 경부선 양재 2, 3차로 사고 구간도 살펴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남북권인 남해선 순천 쪽 김해터널 3, 4차로도 화물차 사고로 차단돼 차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김태경 님이 주셨습니다. 열무김치에 후라이 3개에서 비벼먹고 있어요. 별것도 없는데 참 맛있는 걸 보니 저도 어른 다 됐네요. 자, 열무김치에 후라이 3개를 얹었다면 성공한 어른 맞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같이 무더운 날씨에 냉장고 속에 열무김치가 구비된 집과 없는 집은 희비가 엇갈리죠. 있는 집은 부러우니까 몰래 비벼 드시기 바라면서 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쿨의 노래입니다. 진짜 덥다 오늘. 예, 33도까지 올라간대요. 맥주와 땅콩.

0: 요즘 저 계란 한 판에 9,000원입니까? 예, 황주민님이 부자 맞다고 보내주셨고, 아, 엄마가 할명수 이태원 산책편 보시더니 쥐팍은 갈수록 젊어진다고 하셨는데 젊게 찍어서 그런 거예요. 예, 폭삭에 폭삭 지금 갔어요. 예. 아, 거제는 어제부터 비가 와서 상대적으로 좀 시원하게 느껴져. 어우, 오늘 나오는데, 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아,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행사 준비해야 되겠다. 바다의 왕자니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남쪽은 비가 와서 추워요라고 주수민님. 나라가 좁다고 하지만 좁은 게 아니네요. 어디는 비오고 어디는 덥고 하는 거 보니까. 살만한 것 같습니다. 자, 6월 2일이고요. 예, 화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이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저기 지방선거 투표하셔야죠. 예, 다들. 예, 소중한 한 표. 잊지 마시고 꼭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모발모발 퀴즈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80년생 중에 최고의 동안이죠.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과 함께하겠습니다. 재미난 퀴즈도 풀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0,000번째, 20,000번째, 30,000번째 딱딱 이제 10,000번 단위로 해가지고 10만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도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후에 태진 김태진 씨 모시겠습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0: 10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유니클로.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4: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5: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뭐니 해도
6: 하모니 렌트카.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얻어가는 알찬 시간입니다.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모발 퀴즈쇼. 자,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 씨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1: 아, 오늘 아주 더운데.
2: 아, 진짜 덥네요.
1: 6월의 시작과 함께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예. 차 내부 온도가 34도, 5도 막 이렇게 찍히던데요.
1: 그 당연히 찍히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덥다고요. 예,
1: 그러니까 더우니까요. 예, 예. 문을 열어놓으셔야죠. 그러니까. 예, 예.
2: 그리고 에어컨을 켰어야죠. 예, 예. 예.
1: 더위를 많이 타요?
2: 더위 많이 타요. 땀도 많이 나고. 예. 여름이 조금 일하기 힘든 계절이긴 합니다.
1: 그러면은 좀 네. 쉬세요. 제가 할게요.
2: 왜요? 아니, 여기 제가 실내라서 할게요. 추운데요?
1: 아, 그래요?
2: 좋은데요?
1: 예, 예, 예. 네. 아, 그런 그 아, 아니란 태도가 예. 자기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2: 아, 네. 뭐 농담이고. 예, 예. 근면성실, 불철주야, 주경야독, 아, 자간불식. 예. 아, 쉬지 않습니다.
1: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다?
2: 남이 한다.
1: 바로 한다.
2: 내가
1: 바로.
2: 돈을 안 벌면 누군가가 번다.
1: 아니죠. 내가 돈을 안 벌면 바로 낚아채간다.
2: 아, 낚아챈다.
1: 알겠습니다.
2: 맞습니다.
1: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 네.
1: 덥다가 덥다 하면 더 더운 거니까.
2: 예.
1: 아, 더욱더 좀 열심히 일에 매진하려면 가족을 생각하시기 바라고.
2: 네. 자, 뭐, 전민기 씨 이태리 갔어요?
1: 예, 예.
2: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네요.
1: 이태리 갔는데 네. 그 가족끼리 오랜만에 갔나 봐요.
2: 아, 가족 여행 가셨구나.
1: 가는 날 폭염했대요.
2: 아, 에?
1: 폭염.
2: 폭염이 왔어요. 더 힘들었겠네요. 예,
1: 지금도 계속 덥대요. 예, 참 안타깝네요.
2: 아, 예. 오랜만에 또 휴식이구나. 예, 예. 예.
1: 한편으로는 조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2: 폭염을 찾았어.
1: 폭염 주의보가 왔다고 합니다.
2: 더위를 예. 피해서 예, 떠났는데 예. 폭염을 맞았어요. 네.
1: 자, 네. 자, 모발모발 퀴즈쇼 시작해 볼까요?
2: 네. 예. 아, 오늘도 시원시원한 진행, 그리고 또 푸짐한 선물 약속드립니다. 바람잡이 퀴즈, 청취자 퀴즈, 음악 듣기 평가, 3단계 고스톱 퀴즈가 여러분들의 무더위를 날려드릴 텐데요.

0: 고스톱 퀴즈는 문자로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연예인이나 유명 셀럽으로 저희를 낚아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젠슨 황이에요. 퀴즈 풀고 백화점 상품권 타서 옷 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를 낚아주시길 바랍니다.
1: 젠슨 황 아직 안 왔죠?

0: 어제 전설의 고수 코너에 박명수 씨의 데뷔 동기죠. MBC 코미디언 공채 4기 최고의 인기남 서경석 씨와 함께했습니다.
1: 아주 좋은 친구예요. 정말. 예.
0: 문제 드릴게요.
1: 예.
0: 2001년 서경석 씨가 입대할 때 절친이자 인생 단짝인 이윤석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것을 선물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서경석 씨한테 선물한 거죠.
0: 그렇죠.
1: 예.
0: 1번
1: 컬러링,
0: 2번
1: 스케일링,
0: 3번
1: 커플링,
0: 4번
1: 링딩동.
0: 컬러링이냐 스케일링이냐 커플링이냐 아니면
1: 링딩동 링딩동 링딩딩딩딩딩딩동.
0: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10분 추첨해서요, 떡볶이랑 어묵탕을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1: 자, 여러분, 아, 목요일날, 젠수왕 씨가 목요일날 오신다고. 예, 예. 어디 가는지 알면 테이블 옆에 잡으려고요.
0: 아, 그래요. 만나시려고.
1: 삼겹살 같이 먹으려고.
0: 아, 그래요.
1: 예, 네. 예. 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물어보려고.
0: 네.
1: 자,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에스파의 노래입니다. 레, 이 뭐야? 레모네이드.

0: Wait, hold up, stop.
1: 노래 좋다.
2: 네.
1: 노래 좋아. 예.
2: 약간 박명수 씨 스타일, 음악 스타일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1: 아, 예. 뭐 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2: 네.
1: 용기가 없어요.
2: 예, 무슨 용기가요?
1: 아, 노래 낼 용기가 없어요.
2: 아, 그래요? 예. 잠시 휴식 중이신가요? 음악인으로서의.
1: 아, 일단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예. 예, 예. 용기가 없어요.
2: 아직은 용기가 예, 안 난다.
1: 금방 잊혀질까 봐. 냈는데 잊혀질까 봐.
2: 예,
1: 냈는데
2: 예.
1: 잊어지면 얼마나 짜증나, 아, 그렇죠. 짜증난 줄 아세요?
2: 회자가 돼야 되는데.
1: 예, 예, 예. 네. 내고 바로 잊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 맞습니다.
1: 예, 돈 낭비할까 봐서.
2: 예. 네.
1: 아무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2: 정답 발표할까요?
1: 예, 예.
2: 네. 모발모발 바람잡이 퀴즈. 서경석 씨가 입대할 때 절친 이윤석 씨가 선물한 것은 바로 커플링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2: 3번이 정답이고요.
1: 예.
2: 떡볶이랑 어묵탕.

0: 세트 받으실 분들 저희가 방송 끝나면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1: 예, 자 이제 다음 순서 가볼까요?
0: 네, 음악 듣기 평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가요의 일부분을 3단계로 나눠서 아주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노래가 무엇인지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출제자 김세슬아 PD의 힌트가 있어요. 허락 안 받고 이러면 안 돼요. 허락 안 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1: 아, 이건 저희가 정답을 알고 있죠.
0: 네, 이게 예. 힌트고요. 전화를 저희에게 걸어 주셔서 맞히시면 되는데
1: 진짜 힌트 좋다.
0: 기가 막힌 힌트네요.
1: 기가 막힌 힌트네. 예, 예. 이거 진짜 큰 얘기하면
0: 대박이에요.
1: 예, 예.
0: 네.
1: 힌트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0: 맞아요. 만약에 1단계에서 맞히면 선물 3개거든요. 네. 전화번호 잘 기억하세요. 02761-1812 02761-1813 이렇게 두 개의 번호입니다.
1: 힌트 좋은데. 힌트 좋아. 힌트 다시 한번 해주세요.
0: 힌트는 허락 안 받고 이러면 안 돼요 입니다.
1: 네. 자,
0: 힌트만 듣고도 맞추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네요.
1: 자, 우리나라 가요가 뭐 정말 네. 수만 곡이 있는데 네. 허락 안 받고 이러면 안 돼요만 듣고 이 정답을 맞추면 그분은 돗자리 깔아야 됩니다.
0: 진짜.
1: 예, 예, 예.
0: 네.
1: 자, 그래도 전화가 와요. 아무
0: 진짜 오네.
1: 자, 첫 번째 전화 받습니다.
0: 네.
1: 자, 여보세요. 뭐야?
0: 아, 용기가 없으셨나 본데요.
1: 용기가 없네요. 예. 이런 분들 큰일 못 합니다.
0: 예, 예.
1: 용기 없는 분. 이런 그쵸? 분들은 네. 배알이 작고요.
0: 자신 있게
1: 일을 못 해요.
0: 아, 예. 예.
1: 용기가 사람은 용기예요. 자신감. 다음 전화요.
0: 네.
1: 이분은 용기가 없네요. 예. 한통한번 더 볼까? 안 되면 네. 그냥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0: 네.
1: 한통더 받아볼까요? 자,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1: 용기가 없네요. 150원 날리셨어요.
0: 아까워라.
1: 너무 아까워. 한 통만 더 받아볼게요. 예. 한 통만 더.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2: 네.
1: 전화 주셨죠?
2: 네.
1: 예, 허락 안 받고 이러면 안 돼요라는 그런 힌트인데, 정답 아시겠어요?
2: 감미연의 파파라치?
0: 감미연의 파파라치?
1: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2: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1: 잠깐만요. 좀 용기가 없어 보이니까요. 좀 더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한번 불러주시죠. 시작.
2: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0: 틀렸습니다.
1: 아니었습니다. 좀 의외로 재밌네요. 한 통 더 받겠습니다. 자, 전화 끊지 마시고, 여보세요?
3: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1: 저기요.
0: 잘못된 만남.
1: 예. 허락 안 받고 이러면 안 되니까.
0: 그쵸, 그 내용이 좀.
1: 한번 좀 불러볼까요? 자신감 있게. 시작!
0: 아, 주문을 외우세요, 왜?
1: 만둥이 뭐예요?
0: 아닙니다.
1: 예. 이거 의외로 재밌네. 한 통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0: 예.
1: 자, 정답 뭐라고 생각하세요?
4: 나비의 집에 안 갈래.
0: 나비.
1: 허락 안 받고 이러면 안 돼. 집에
0: 그쵸,
1: 안 갈래.
0: 그쵸.
1: 물어볼까요? 시작.
4: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1: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야, 역시나 용기 재밌다. 있는 자들이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됐습니다.
0: 맞아요.
1: 전화 연결된 분들 선물 하나 챙겨 드리세요. 예, 드리세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0: 네.
1: 예, 드리세요. 예, 제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예, 이 시간만큼은 KBS 제 거예요.
0: 그래요.
1: 예, 참고하시고.
0: 네, 네.
1: 자,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이거 듣고 정답 알겠다
0: 좋습니다.
1: 싶으신 분들 어디로 전화하죠?
0: 02761-1813입니다.
1: 집중해요. 예, 예.
0: 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1: 첫 번째 힌트. 허락 안 받고 이러면 안 돼요. 노래 힌트 나옵니다. 뭐야?
0: 궁어.
1: 자, 이거 듣고 정답 알겠다. 첫 번째 전화입니다.
4: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1: 누구요?
4: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0: 여름에 엄청 나오는
1: 잠깐만,
0: 노래인데.
1: 이거는 노래를 듣고 연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힌트를 듣고 하셨습니까?
4: 힌트요.
1: 힌트를 듣고 터치 마이 바디. 자,
0: 일리는 있어요.
1: 정답입니다.
0: 와,
1: 미쳤네. 어떻게 된 거야?
0: 아니, 어떻게 한 번에 맞추시지?
1: 와, 저 두 번째 힌트 들어볼게요.
0: 예. 자기. 아, 오늘 어려웠는데.
1: 자기야라고 그래, 자기야? 다시 한 번요.
4: 자기
1: 맞죠?
0: 저기.
1: 세 번째 힌트요? 대박입니다. 예.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아, 너무너무 축하드릴게요.
4: 저도 놀랐어요.
1: 어떻게, 힌트를 듣고 아신 거예요?
4: 네.
1: 대박이다.
0: 힌트
1: 정말.
0: 듣고 유추하셨다가.
1: 예, 예.
0: 딱 음악 힌트 듣자마자 바로 맞추셨나봐요.
1: 그러니까. 와, 진짜 행운이네요.
0: 선물 3개.
1: 본인 소개 한번 가능하세요?

0: 안 가능합니다.
1: 안 가능하세요? 네. 쫓기고 계시군요, 누구한테.
0: 기증이라서요.
1: 예, 쫓기고 계시니까.
2: 쑥스러워서.
1: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그냥 어떤 일 하시는 거 물어보고, 어떤 일 하세요? 네.
0: 저는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복지시설에서
2: 지금 네. 일하는 중이시구나.
1: 예, 예, 아주 네. 좋은 일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1번부터 77번 중에서 선물 3개 고르시기 바랍니다. 예.
2: 오랜만이죠, 3개?
0: 8번.
1: 8번. 화장품 세트. 와. 그리고요?
0: 19번.
1: 19번.
2: 홍어 세트요?
1: 홍어 세트.
2: 어, 좋아요. 예, 예, 예, 예, 맛있겠다.
1: 홍어, 여름에 좀 조심하시고요.
2: 네.
1: 예, 음식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요?
0: 28번.
1: 28.
2: 뭐죠?
1: 아, 단백질 쉐이크.
2: 어, 야.
1: 아, 좀 운이 없는 게 좋은 네. 선물이 다 뒤에 있네요.
2: 아, 뒤쪽에 뭐 있죠? 예를 들면
1: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2: 네, 네.
1: 양문형 냉장고.
2: 아, 양문형 냉장고 예, 있어요?
1: 예, 예. 780리터짜리. 아쉽네요.
2: 진짜로요?
1: 뒤에 다 있는데 앞에만 오, 하신 아까워. 이유가 있으세요?
0: 그냥 찍었습니다.
1: 네, 운이 없네요.
2: 그래도 예, 좋은 거 다 받으셨어요.
1: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선물 보내 드릴 테니까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잘하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2: 전화 끊으시면 재밌다. 안 됩니다.
1: 재밌다. 네. 예, 예, 재밌다. 네. 자, 오늘 그래도 재밌었어요. 김건모의 나는 둥근둥근둥근, 나는 둥근둥근.
2: 가사를 모르셔서.
1: 자, 우리
2: 아무튼 그 힌트대로 네. 터치 마이 바디. 이게 절대 함부로 신체 접촉하면 안 됩니다.
1: 요즘 오래 시대인데요. 예.
2: 안 됩니다.
1: 야, 네. 자, 시스타 터치 마이 바디 들으면서 1부를 막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2부에서 여러분 1대1로 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다음 전화 여보세요?
4: 정답. 핑크 노노노.
3: 한 번 불러보세요. 시작.
4: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3: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1: 10번.
3: 피자 쿠폰. 다음이요.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4: 17번.
1: 7번.
3: 홍삼 세트.
1: 홍삼.
4: 아이고 좋네요.
3: 하지 말라니까 그거.
4: 아 죄송합니다. 64번.
5: 64.
3: 오.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가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5: 예. 네.
3: 정주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양문형 냉장고 없는 거 아니냐.
5: 진짜 있어요?
3: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안 걸리는 게 문제지.
5: 무슨 상관이라뇨?
3: 아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양문형 냉장고에 안 걸렸잖아요.
5: 아, 그쵸.
3: 걸리시면 네. 드린다니까요. 예.
5: 뭐 더 좋은 것도 있나요?
3: 85인치.
5: TV?
3: 아니요.
5: 뭐요?
3: 대문이요.
5: 집 앞 대문.
3: 예, 예, 예.
5: 철제 대문.
3: 붙박이요.
5: 아, 붙박이로.
3: 예, 예, 예. 네. 많아요, 진짜 선물이.
5: 아, 뽑히면 다 드리죠.
3: 77가지 있다니까 예. 지금 거짓말인 줄 아시죠?
5: 제가 여러분. 알기로는 네. 그 현존하는 예. 라디오 프로그램 사상 예. 가장 선물의 개수가 많은.
3: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체크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고.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있는 곳은 알려주세요. 정정할게요,
5: 있다면,
3: 정정.
5: 예, 있다면 알려주세요.
3: 알려주시면 정정할게요.
5: 네, 네.
3: 예. 정정. 자. 왜 웃으세요?
5: 아, 컨디션이 좋아 보이셔서.
3: 안 좋아요. 컨디션이.
5: 1부 때랑 확연히 다르게.
3: 넋이 빠져서 그래요.
5: 2부 때 예, 예. 좋아 보이셔서.
3: 예, 예, 예. 예. 넋이 빠져서 그래요, 지금.
5: 네.
3: 아까 앞에 분이 너무 재밌어 가지고.
5: 네.
3: 자, 이제 바로 이제 퀴즈를 풀어 봐야 되겠죠.
5: 네. 고스톱 퀴즈고요. 치킨 상품권,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걸려 있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직접 고 아니면 스톱 결정하시면 되고요. 고 외쳤는데 문제 틀리면 아시죠? 오토 굿바이입니다. 야박하지 않게 소정의 기본 선물만 보내 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네.
5: 어떤 부분을 연결해 볼까요? 일단은
3: 예.
5: 가수 김동률입니다. 명수님과 함께 여름 신곡을 듀엣으로 부르고 싶은데
3: 부르고 싶다 진짜 김동률 씨랑 부르고 싶다.
5: 퀴즈 풀며 섭외 예. 가능할까요?
3: 김동률 씨.
6: 네 안녕하세요 김동률입니다.
5: 아, 더 저음 아닌가?
3: 예 예. 예. 일단 뭐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 라디오에 연결이 돼가지고 예, 잘 모르니까 김동률 씨 노래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네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6: 네 한 소절만 불러보겠습니다.
3: 예 한 딱 한 네. 소절만 부르세요. 예.
6: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애나 누려였는지.
5: 이거 뭐 칭찬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자, 잘하시긴 하는데
3: 준비를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6: 아, 네.
3: 마치
6: 네, 김동률입니다.
3: 예, 예. 김동률 씨 노래 아세요? 태진 씨?
5: 아니 뭐 전람회 노래 맞잖아요.
3: 이제
5: 더 낮게
3: 이제 예.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김동률 씨 노래 한 곡 부탁드릴게요.
6: 어? 이제 버틸 수 없다.
3: 없을 것 같아요. 왜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5: 아니 근데 예. 저기 문자 예, 예. 보내실 때 예. 박명수 씨와 함께 여름 신곡을 듀엣으로 부르고 싶다고 하셨죠?

0: 잖아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그 명중님께서 그 콩국수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써봤는데.
2: 어, 진짜? 네. 콩국수요?
1: 네.
2: 콩국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비빔국수 좋아하는데.
1: 아, 비빔국수 좋아하시네요. 아,
2: 그래 콩국수 노래 만들었어요?
1: 아, 조금 한 소절만 더 만들었어요.
0: 신곡
2: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1: 나랑 콩국수 먹으러 갈래. 여기까지만 만들었습니다.
2: 좀 더위 먹었어요?
0: 아니
2: 더위 먹은 것 같은데.
0: 뭐지 이게?
2: 예, 좀, 나랑 콩국수 먹으러 갈래? 어, 예. 안 갈래?
1: 명수님께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박남해 하시면 되겠네. 박남해, 박명수 플러스 전남해, 박남해.
2: 재밌다 그거.
0: 예예. 예.
1: 좋은 것 같아요.
2: 네. 박남해 말고 엑스포트,
0: 엑스포도 좋네요.
2: 좋습니다. 예, 뭐라도 해보려는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고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네. 자, 1단계는 OX 퀴즈고요. 치킨 상품권이 걸려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 드립니다. 내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이죠. 이 투표를 하러 가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문제입니다. 이 도장에 새겨져 있는 글씨는 사람 인자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3초 시간입니다.
1: X.
2: X 정답.
0: X. 오, 그렇죠.
2: 그럼 무슨 색깔이죠?
0: 어떤 글자인지 아세요?
1: 정자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정자는 아니고
2: 예.
0: 점칠 복자예요.
2: 복.
0: 예, 사람 인자랑 좀 비슷한데 이제 예. 새로운 당선자를 점친다라는 뜻도 있겠고
2: 네.
0: 점칠 복자가 뭐 생각하다, 사력 있게 고민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2: 그렇습니다.
0: 네. 예.
2: 그 제가 저 투표를 좀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예. 많은 오해들이 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저는 국민으로서
0: 네.
2: 그리고 내 이 지역과 우리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0: 뭐 주권 행사 차원에서
2: 예, 전혀 예, 저는 그런 겁니다. 거에 관련이 없고
0: 네.
2: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꼭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무조건 강제 반강제적으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0: 아니, 예, 내 삶을 가셔서. 바꾸는 선택
2: 그렇습니다.
0: 중요합니다.
2: 예, 우리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을 꼭 내 그렇죠. 손으로 뽑아야죠.
0: 네.
2: 예, 그거 외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얘기는 제가 꼭 할 거예요.
0: 예.
2: 누가 뭐라고 해도.
0: 박명수의 소신발언.
2: 좋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투표는 꼭 하시고 인증샷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 2단계를 어떻게.
2: 2단계 문화상품 10만 원권인데 가시겠어요?
1: 네. 아, 네, 갑니다.
2: 좋습니다.
0: 오, 가요, 좋아요. 네,
2: 좋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0: 객관식 퀴즈입니다. 너튜브 스타 박명수 씨도 일찍이 쇼폼 중독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쇼폼 같은 자극적 콘텐츠에는 반응을 하지만 일상의 느리고 잔잔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죠. 이 용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포테이토 브레인, 2번 팝콘 브레인, 3번 스펀지 브레인.
2: 3, 2, 예?
1: 2번 팝콘 브레인.
2: 2라고요. 2 이게 뭐예요?
0: 아, 보통 2번 이러지 않나요?
2: 2번 그래.
0: 2.
1: 네, 2번.
2: 저희 깔보시는 거예요?
0: 2
2: 정답이었습니다. 예,
0: 2
2: 예.
0: 정답.
2: 아무리 봐도 2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 보통 2번.
0: 2.
2: 뭐 2 이거는
0: 마음이
2: 좀,
0: 급하셔서.
2: 이건 좀 사과를 받고 싶은데.
0: 어, 예.
1: 죄송합니다.
0: 쇼폼을 많이 보셔서 그런가?
2: 예, 예. 왜 2 이렇게 하셨어요? 왜 2 이렇게 하셨어요?
1: 아, 급해가지고 3초 안에 대답해야 된다고
2: 아, 3초 안에 네. 아, 저희를 좀 폄하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야바인 네. 줄 알았었나 봐요. 예예예 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야, 알겠습니다.
0: 이걸 좀 설명해드리자면
2: 네. 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팝콘이 톡톡 터지듯이 강렬하고 즉각적인 디지털 자극에 빠르게 반응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2: 그렇습니다.
0: 팝콘 브레인.
2: 예, 자, 아주 잘하시네요. 우리
0: 김동률 씨.
2: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이 2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0: 우와.
2: 아, 정답은 너무 쉬워.
0: 진짜 주관식인데.
2: 야, 이거는 정답은 너무 쉬워. 너, 진짜.
0: 정답만 딱 들으면은
2: 예.
0: 뭐 아유, 맨날 듣는
2: 이게?
0: 맨날
2: 뭐야 이게? 오. 예. 우리가 네. 항상 다 알고 있는 거야.
0: 네.
2: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아, 네. 가겠습니다.
0: 오,
1: 네.
0: 좋아요.
2: 아니, 저희만 믿고 네.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가실래요?
1: 가보고 싶습니다.
2: 예, 예. 말을 많이 더듬으시고.
0: 이거 틀리면 아유. 선물 다 반납이에요.
1: 아, 네.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예.
2: 자, 네. 어떻게 보면 또 먹여드리는 경우일 수도 있고.
0: 맞습니다.
2: 자, 문제 주세요.
0: 이제 여행 가서 종이 지도로 길 찾는 분들은 없죠. 스마트폰만 켜면 내가 있는 위치부터 목적지까지 실시간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이 기술 덕분인데요. 자, 이것은요.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 배달, 뭐 택시 호출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

0: 위성을 이용해 지구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확인하는 이 기술, 영어 약자입니다. 무엇일까요?
1: 자, 3초 시간입니다. 3.
2: GPS.
1: 뭐라고요?
2: GPS.
1: 혹시 이거 약자를 풀어주시면 선물 하나 더 드릴게요. 풀 수 있을까요? 아,
0: 만약에 정답이라면.
1: 만약에 정답이라면.
2: 아, 모르겠습니다. GPS.
1: 지는 뭘 것 같아요? 지.
2: 지.
1: 지.
2: 지.
1: 지.
2: 지지지.
1: 지지지지 베이비. 정답입니다.
3: 정답이었습니다. 오.
1: 자, 이거는 우리 또 서울대 출신이시죠?
0: 네.
1: 예, 성경숙 씨가 함께하지 못하는 관계로
0: 네.
1: 서울 출신이시 김태진님께서 예. 네. 김태진님께서
0: 서울 출신 김태진이 예. 해설해 드릴게요.
1: 예.
0: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어렵지 않아요. GPS입니다. 예.
1: 그렇습니다. 아, GPS 정답 잘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거 보세요. 저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치킨 상품권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예, 이 기쁨을 김동률의 노래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 감사 노래 제목이
1: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자, 이 기쁨을 김동률 씨 노래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 노래까지는.
0: 아, 김동률 씨가 아닌 걸로.
1: 준비 안 했어?
0: 네.
1: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2: 네, 다음에 다시.
1: 다음에 기회가 어딨어 지금? 이건 오늘까지인데.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0: 고생하셨습니다.
1: 주소 알려주시기 네. 바래요.
0: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1: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0: 청취자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1: 좋아요.
0: 10분 추첨해서 아주 귀한 예, 간장 세트를 드릴 겁니다.
1: 맛있어요. 저희는 맛있는 것만 드려요.
0: 아, 최고예요.
1: 저희 선물이 들어오면 다 체크를 해요.
0: 예, 감별사들이 있죠.
1: 예, 예 그냥 그걸 예. 막 뭐 준다고 해서 막 냅다 받는 게 아니라
0: 맞습니다.
1: 진짜 좋은 제품이지로 체크를 합니다.
0: 좋습니다. 예. 문제 드릴게요. 최근에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르면 꼭 사간다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1: 몰라요.
0: 바로 참기름과 들기름이래요.
1: 모르문이다. 하이.
0: 그것도 기성제품이 아닌
1: 미나사마
0: 이곳에서 직접 짠 참기름 들기름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할 정도인데요.
1: 스고이?
0: 실제로 강남의 이곳 주인은 아 문제 못 되겠네.
1: 집중해서 하세요.
0: 자, 실제로 강남의 이곳 주인은
1: 혼돈이
0: 손님의 70%가 일본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1: 이마 지금 구다사이
0: 여기서 문제입니다.
1: 하이.
0: 참기름 들기름을 짜고 참새가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방앗간, 2번 외양간, 3번 대장간, 4번
1: 오마이갓.
0: 문자번호 샵8920 장문 100원 콩문 콩문이래 단문 50원 콩과 KBS
1: 플러스 집중하세요 뭐래도
0: 아니 집중이 안 될 정도로
1: 대신에,
0: 왜 이렇게 일본어로 피처링
1: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정도 해야지
0: 아,
1: 다 하셨어요?
0: 박명수 씨
1: 예.
0: 정말 수고이 대단하십니다.
1: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률의 노래 듣고 갑니다.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김동률입니다. 황금 가면.

0: 아, 노래 좋네요. 황금 가면. 네. 예, 골드 마스크.
1: 골드 마스크.
0: 자, 두 번째 네. 바로 모시죠.
1: 안녕하세요. 가수 이현우입니다. 명수님이랑 퀴즈 풀고 싶네요. 좋아.
0: 자, 이현우 씨.
2: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명수 씨 오랜만이에요. 최.
0: 어, 형, 형, 방송 끝나 바로 간 거야?
2: 바로 같이 명수야. 최.
0: 그만해.
2: 여보세요. 어, 여기서 이현우입니다. 최.
0: 어, 누가
2: 명수 씨
0: 어.
2: 오랜만이에요. 최.
1: 비슷해, 비슷해. 계속 들게 비슷해.
0: 아, 시간이
1: 예.
0: 없어서.
1: 예.
0: 시간이 아, 예. 없어서. 예, 현우, 현우 형, 그럼 갈게요.
2: 예,
0: 자, 그래요? 1단계부터 네, 예, 치킨 상품권이에요. 갈게요. 어, 잘하신다. 네. 예, 재밌네요.
1: 1단계
0: 예.
1: OX 퀴즈입니다.
0: 시간이 아깝다. 예. 시간이 아유 아쉽다.
3: 201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지난주 KBS의 간판 듀오 이영표 해설위원과 남현종 캐스터가 라디오쇼에 다녀갔죠. 이영표 해설위원은 뛰어난 분석력과 정확한 예언으로 문어영표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는데요.
0: 잘해,
3: 여기서
0: 진짜 잘해. 이영표 진짜 잘해.
3: 문제입니다. 문어는 어. 구리 성분이 많아 피가 파란색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이
2: 엑스
0: 엑스 그렇죠.
3: 엑스.
0: 아

0: 이거 이분은 그 촤마하다가 그냥 전화 끊으셨. 그
1: 아유 마음이 좀 놓인다. 이제 시간 좀 남네.
0: 예, X가 오답이고 그러니까 예, 당연히 예, 예. 정답은 O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피가 파란색이 맞고요. 문어가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 피는 빨간색이잖아요. 그게 철 기반의 헤모글로빈이기 예. 때문인데 예. 문어는 이제 구리 기반의 헤모시아닌이 산소와 결합해서 이제 푸른 빛을 띠는 거예요. 피가 파란색입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몇 마디 더 나눌 걸 그랬네요.
1: 좀 더 시킬 걸 그랬네.
0: 아이고 아까워라.
1: 아깝다. 예. 아 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이렇게 참여하셨지만 기념 선물 제가 드릴 거고요.
0: 네.
1: 자 가시는 길에 퀴즈 하나 주세요. 예.
0: 네. 아 마지막으로 예 퀴즈를 더 드리면서 네. 예.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뷰 더 할 거 시간 남잖아 또.
0: 어떤 퀴즈를 드릴까요? 예. 몇
1: 알아도 줘.
0: 아니 잠깐만 이거 이 중에서 뭐 하지?
1: 예. 15 페이지 거
0: 요구 드릴까요?
1: 예.
0: 아 이거. 이거 어려운데 아니, 큰일 났네.
1: 그 네 입장이고
0: 예. 애청자들은 청취자분들 쉬울 수도 있고
1: 애청자들은 척척박박이요.
0: 척척박박이요?
1: 아 지금 제가 목이 안,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0: 우리 척척박박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커피 쿠폰 10장 드릴게요.
1: 방송 이렇게 안 느냐 이렇게 해도
0: 자 광개토 대왕릉비에 기록된 이것은요 큰 물이라는 뜻으로 지금의 한강을 가리킵니다. 고대 삼국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죠. 고구려인들이 한강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구려인들이 부른 한강의 옛

0: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공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1: 아, 주간식이에요?
0: 네, 주간식이에요.
1: 음행에 허벌나게 커버리는 강의구만 이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0: 세 글자, 세 글자.
1: 주간식이래요. 그럼 무슨, 네. 가, 무슨 강의겠네?
0: 무슨 무슨 수예요, 수. 아, 아, 물 숫자.
1: 알겠습니다. 예. 예. 태시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9: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8: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0: 기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증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아, 이래서 이 한강에서 우리가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하는구나. 정답이 아리수였습니다. 아, 저 선곡표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10만 원 상당의 의류 상품과 받으신 만 번째 분은 박윤정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척척박박 두 분 너무네. 아, 죄송합니다. 야, 목이 아파가지고. 아, 덕분에 실컷 웃고 갑니다라고 하셨던 원혜진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 우리 다음 타임 우리 함께하는 폴킴의 노래입니다. 만나볼래요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여러분들, 아, 내일 11시에 만나야 되는데요. 꼭 투표하시고, 예, 아시겠죠? 투표하시고. 생방송이에요. 확인할 거예요, 진짜. 예, 확인할 거예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도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도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볼게요. 어머니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여행을 망설이셨는데요. 초록 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셨어요. 푸른 바다와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진 시간이었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권을 중심으로 노면 곳곳이 젖어 있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감속하셔야겠는데요. 남해 일지선 함안 쪽은 빗길인 서마산 2차로 현재 빗길 단독사고로 막혀 있고요. 더 올라와선 영동선 강릉 방향 강원권인 동두내 하이패스 부근 2, 3차로에서 노면 작업하면서 둔내 나드목부터도 더디게 지납니다. 한편 세종 포천 고속도로 안성 쪽 포곡 2터널 안에서 화물차 사고 발생했는데요. 지금도 터널 안 2차로가 사고 난 대형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뒤로는 모현 터널부터도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산 쪽 경부선 남사진이 5차로 작업 여파 오산부터 크게 봤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경기 서쪽 양방향 송내 부근 정체도 꾸준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사람이 잘 살아가려면 여러 힘이 필요합니다. 체력, 뭐 사고력, 기력 그런 거요. 아우 계단 몇 개 올라가도 힘들어. 이거 체력이 부족한 거고요. 유난히 머리가 안 돌아갈 때도 있고. 근데 기력이라는 게 제일 애매하죠. 아우 기력이 없어. 무기력해. 이거는 몸과 마음에 다 걸쳐 있잖아요.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기력과 활력이 유난히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요. 근데 사람이 대단한 게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사라집니다. 조금만 움직이고 덜 욕심내고 작게 화내고 그러면서요. 배터리가 20%일 때는 20%로 살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40% 또 70%가 되고 그러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잔잔하게 아니면 활기차게 각자의 배터리 잔량에 맞춰서 잘 살아보죠.

0: 김현아 씨가 저는 왜 이 노래가 가요라고 생각했을까요? 김명희 씨도 잠시 착각했네요. 휘성인 줄. 네. 그렇죠. 우리 가수 휘성 씨가 이 크랙 데이빗 못지않게 아주 멋지게 노래했죠. Insomnia, 영국의 리듬 앤 블루스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크레이그 데이빗의 Insomnia, 불면증으로 오늘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불면증, 네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네, 그런 노래죠. 서울은 해 쨍쨍인가요? 충청도는 흐려요. 날이 김은채 씨. 그렇죠. 충청도는 흐리고 서울은 해 쨍쨍이고 충청도에서 더 내려가면 남부지방은 지금 호우특보 지역이 많습니다. 전남, 남해안 그리고 제주 일부에 지금 호우특보가 내렸죠. 그래서 아마 오늘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은. 정희권 씨는 진해 계시잖아요. 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백뮤직 들으며 사무실 계단 오르게 합니다. 이분은 칸트 같은 분이죠. 식사하고 항상 산책을 나가는데 오늘은 비 와서 계단 오르기로. 진짜 다리가 아주 튼튼하시겠습니다. 이현주 씨군요. 광양엔 밤새 비가 왔어요. 지금도 옵니다 하셨어요. 네. 김춘화 씨. 백디 점심 먹고 그늘 찾아 걷고 있는데 덥네요. 사무실 들어가서 시원하게 들을게요. 네, 춘화 씨. 최유리 씨는 비 오는 화요일이지만 첫 곡으로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네요. 백뮤직 킹왕짱 하셨어요. 날씨 더우면 사람이 금방 지치죠. 오늘도 입맛 없다고 깨작거리지 마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수분 보충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건강은 DJ 천이가 옆에서 보조합니다. 좋은 음악으로 마음 살펴드립니다. 마음 건강 보조제로 좋은 음악만큼 좋은 것도 없죠. 여러분도요,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신청곡만 그냥 달랑 보내셔도 됩니다. 꼭 영어로 안 써도 돼요. 우리말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웃음 포인트가 다 다르죠. 하지만 사는 얘기는 뭐 비슷하지 않나요? 모두 공감할 수 있죠. 그렇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사는 얘기면 됩니다. 그냥 피식 웃게 되는 일 다 환영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려요. 자, 문자 참여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우물정 1061로 문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어요. 광고입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신청한 지 오래됐는데 틀어주긴 하네요. 신기하네 김미연 씨. 네, 신디 로퍼의 쉬밥. 유미수 씨도 이 노래 청하셨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배우입니다. 신디 로퍼. 이 쉬밥은 80년대 대표 팝송 중에 하나입니다. 네, 쉬밥. 이게 사실 19금 표현이죠.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 자신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겠어라는 네, 그런 노래고요. 김호중 씨가 아, 이 양반 빌리 오션 백천영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형 하셨나. 그전 노래는 영국 가수 트리니다드 토바코 출신이죠. 빌리 오션 러버보이였습니다. 너의 남자가 되고 싶어. 난 너의 연인이 되고 싶어. 그런 얘기죠. 임백천의 백뮤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6월 2일 오늘 화요일 1부입니다. 0882님은 너무 지치는 날이네요. 힘나는 음악 듣고 싶어요. 신나는 음악. 두 곡 괜찮았지 않았나요? 오랜만에 문자로 출첵합니다. 저 왔어요. 4099님. 네, 환영합니다. 신한기 씨는 백디 안녕하세요. 인사 보내셨네요. 신한기. 네, 제 친구 이름하고 같네요. 7576님은 백디 비가 와서 축 늘어져 있다가 오예 정신이 번뜩 들고 업됩니다. 신나는데요 하셨고. 옥정아 씨는 비 오는 화요일 청소 싹 해놓고 라면 한 그릇 땡기고 선풍기 시원하게 돌려두고 식탁에 잠시 앉았어요. 예, 포만감액이죠. 좀 이따가 이제 좀 졸리는 거 아니에요?

전인가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저녁 때 혼자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집에서. 오랜만에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물량, 그 다음에 계란도 탁 네, 하나 넣고 스프도 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괜찮죠. 그리고 이제 그 꼬들꼬들하게 먹느냐 아니면 약간 풀어지게 먹느냐, 네, 그것도 조정이 되고. 물론 뭐 누가 해주는 것도 맛있지만. 부산 비 오고 있습니다. 습기가 많아서 짜증 수치가 확 올라가는 날이지만 백뮤직 들으면 뽀송뽀송 홍수경 씨가 아유 고마워요. 김미애 씨는 꽃 좋아하시는군요. 어제 꽃가게에서 작약꽃을 사왔는데 어쩜 너무너무 이뻐요. 덕분에 눈과 코가 싱글벙글해지네요. 아, 작약이 향이 좋은가요? 꽃을 점점 좋아하는 중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햇빛 보니까 이제 해바라기 꽃이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저도 꽃 좋아합니다. 언제부턴가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거는 화려해서 좋고 어떤 거는 또 너무 소박해서 좋고 어떤 거는 아주 연약해 보여서 좋고 네, 그렇더라고요. 김수연 씨 오늘도 출근 전 백미에게서 놀다 가려고요. 백천원 아버님과 네 그러세요. 늦지 않게. 김소연 씨는 항상 잘 듣고 있다고요. 콩이 안 열려서 이제 들어왔네요. 어,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임백천의 백뮤직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은 노래 두 곡 이어드릴 텐데요. 스코틀랜드 밴드예요. 벨 앤 세바스찬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재즈 가수죠. 노라 존스가 함께하는 리틀 루 어글리 잭 프라핏 존이라는 노래. 그러니까 작은 루 못생긴 잭 예언자 존 네, 그런 제목인데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서로 기대며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어서 6438님의 신청곡 미국의 하드락 밴드죠. 데미 앤키스의 하이 이나프라는 노래. 화음도 좋고 연주 정말 좋죠. 슈퍼밴드라고 불리는데요. 이유가 세계 밴드의 대표 선수들이 모였어요. 스틱스, 뭐 나이트 레인저, 테드 누전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우리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함께할 수 없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베렌 세바스찬과 노라 존스가 노래하는 Little Lou, Ugly Jack, Prophet John 이어서 Damn Yankees, High Enough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김수아 씨군요. 지난주에 사전투표하러 다녀온 딸이 앞에 분들 얘기 듣고 웃음 참느라 혼났대요. 나이 드신 어떤 분이 이번이 마지막 투표겠어? 하니까 일행분이 에이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또 투표하셔야지. 그러자 먼저 말씀하신 분이 아 벌써 4시 넘었는데 6시까지 아니야?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한 분은 투표 마감 시간을 말씀하신 거고 한 분은 인생의 마지막 투표를 생각하신 거죠. 그죠? 웃죠.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하실 때 들어보면요, 각자 딴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그것도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예를 들자면요, 아 요즘 무릎이 먼저 날씨를 안다니까. 그래 그때 중국집 아직 있나? 아유 그 요즘 뉴스 보면 세상 겁나 빨리 변해. 아 그럼 예전에 밤새 퍼마셔도 멀쩡했는데 그치 이렇게 해요. 백미경씨, 좀 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지 싶어서 여보세요? 왜? 하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너 번을 더 여보세요? 여보 전화 걸어놓고 뭐해? 하니까 그제야 남편이 어? 여보세요? 하더라고요. 왜 말을 안 해? 그랬더니 전화한 걸 깜빡 까먹었대요. 신호 가는 동안 뇌가 딴 데 다녀왔나 봐요.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어쩌죠? 어이없어서 웃어요. 어 여보 내 핸드폰 못 봤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이거보다 더 좋은 상황이죠. 임샛별씨, 저는 이제 막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초보인데요, 강습 없는 날 연습하러 가면 고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출동하세요. 아니야 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발차기는 이렇게 해야 돼. 아유 그 숨 쉬는 타이밍 왜 그래. 아유 참, 이렇게 자꾸 가르쳐주려고 해서 개인 강습 받는 기분입니다. 맞춤법 틀린 걸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처럼 제가 수영을 너무 못하니까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면 관심이 있는 건가요? 그냥 웃습니다. 이게 수영뿐입니까? 옆에서 가르치려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들 하는 거 보면 가르쳐서는 안 될 실력인 분들이 많죠. 3032님, 어제 아들이랑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요, 오후 3시 넘어가니까 기운도 없고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죠. 아들 배 안 고파? 전혀 안 고픈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같이 먹었는데 넌 왜 안 고파?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 나는 어려서 가성비가 좋잖아.

그래, 난 연비 낮은 노후차고 그러는 넌 최신형 하이브리드냐? 그냥 웃습니다. 이게요, 바뀐 게 정상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웃죠 사연 재밌었습니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사는 얘기 이렇게 나누고 있는 시간이죠. 그냥 웃죠 코너.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아요. 그냥 우리가 하루 보내면서 피식했던 일이면 됩니다. 지금 보내셔도 되고요. 아, 우리 아빠랑 나도 그래요. 서로 얘기 안 들어요. 조혜영 씨.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그죠? 김은경 씨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자기 얘기만 하게 돼요. 근데 서로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그죠? 최유리 씨도 지하철에서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반전이요.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거예요. 이현실 씨, 백디 방송 들으면서 점심 먹으려고 김밥 사왔어요. 창원에는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이 자동 우산인데 성격 급한 1인 급한 마음에 수동으로 켜니까 우산이 펴지지가 않네요. 아유. 그래요. 이게 버튼 눌러야 되는데. 그죠? 특히 또 이제 그 차에서 이렇게 비 내리는 대로 이제 나올 때, 그죠? 조혜숙 씨, 점심때 물김치, 총각김치, 배추 겉절이 3종 세트를 해서 내놨더니 오, 아니 이거를 불과 그 시간에 두세 시간 만에 두세 시간도 안 걸리신 것 같은데 저희 남편 이 남자가 배부른 소리라네요. 뱀 나오겠다면서. 진짜 뱀 부른

소리네요, 진짜.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금요일 같으면은 집에 쓸데없는 거 버리라고 그러겠는데 오늘은 화요일이라 네, 그 얘기도 못 하겠네요. 아, 진짜 곡을 소개 안 했네요. 그냥 웃죠에 이어서 좋았죠. 미국의 가스펠 가수입니다. 조단 스미스가 노래한 Feel Good이란 노래 듣고 왔었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숨 쉬고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네, 조단 스미스의 노래였습니다. 좋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들려달라고 신청하세요. 아까 오프닝 멘트로 우리 신혜원 작가가 밧데리 얘기를 했는데 전효정 씨가 밧데리 잔량에 맞춘다는 표현 정말 딱이네요. 지금 저는 96. 오, 진짜 최고네요. 네, 신나게 하고 갈게요 하셨습니다. 우리 신작가 오프닝 멘트에 아주 여러분들이 저 동감하시고 감동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김현아 씨가 에밀리아의 빅빅 월드 청하셨어요. 이 에밀리아는 이 곡으로 세계적인 가수가 됐죠. 스웨덴 가수인데요. 아주 여린 목소리로 나긋나긋하게 노래하는데 그 느낌이 가을 느낌이고 약간 비가 내리는 뭐 그런 느낌도 있죠. 세상은 너무나 크고요. 나는 괜찮은 척, 센 척하지만 당신이 떠나면 많이 그리울 거예요 라는 노래예요.

0: 떨떨 할인 훈라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지금 뭐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거 난리 나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불렀었죠. 맞아요. 김현아 씨 신청곡 에밀리아의 빅빅 월드에 이어서 두 곡 더 들었는데요. 7897님이 청하신 비지스의 메사추세츠 그리고 4859님의 신청곡 바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 이게 두 곡이 다 고향 노래였습니다. 영국의 형제 밴드죠. 비지스의 메사추세츠는 고향을 떠나서 멀리서 살고 있는데 늘 외롭고 허전해서 고향 메사추세츠의 그 정든 사람들 가족들한테 돌아가고 싶다는 노래였고요. 4859님이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죠. 바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 백디 왜 이리 덥죠? 6월에 이러기 있기 없기 하면서. 네. 이 바니엠은 독일의 디스코 그룹이고요. 사람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먼 고향을 떠올리면서 슬퍼해요. 언젠가 꼭 돌아갈 거예요 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비지스의 메사추세츠 신청하신 7897님이 좋은 음악과 백디의 미소 짓게 하는 멘트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 같이 나눠주셔서요. 1분 마칠 시간이 됐네요. 신순영 씨가 선곡이도 신선, 청곡이도 신선, 그래 이 맛이 하셨나. 한참 생각했네요. 선곡이, 신청곡도 또 청곡이도 신선. 그러니까 신청곡, 선곡 다 좋다는 그런 말씀이죠. 2부에도요, 선곡이도 청곡이도 신선한 노래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같이 2부로 가시죠. 자, 1부 끝곡은 미국 밴드 쉐이저 파트의 노래예요. Stranger by the Day라는 노래예요. 당신은 날이 갈수록 낯선 사람처럼 돼가서 가슴이 아프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I'll be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태풍 장미에 간접 영향을 받았던 제주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요. 전남 해안을 따라서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빗길 감속 운행 부탁드립니다. 낮 시간 고속도로 큰 정체는 없지만 빗길인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방향 철마 1터널 안 2차로가 고장난 대형 화물차로 차단돼 차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고요. 수도권으로 진입해선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포곡 2터널 안 화물차 사고 처리가 길어지면서 2차로가 차단돼 있습니다. 부근으로 서행합니다. 또 목포 쪽 서해안선 서해대교 3차로 작업 정체 이번 시간 들어 더 늘었는데요. 포승 분기점부터 5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경부선 서울 쪽 서울 요금소 부근 2차로와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김포 요금소 부근 2차로 각각 추돌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그렇게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6월의 둘째 날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네, 오늘 2부 첫 곡은 김춘자 씨 신청곡이었죠. 팝의 황제죠.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이런 멋진 사랑은 처음 느껴봐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고애경 씨가 선곡 맛집, 추억 맛집, 행복 맛집. 인백천의 백뮤직. 오, 감사합니다. 7944님이 사진 주셨네요. 오, 좋은 데 계시네요. 양수리군요. 여기 양수리 식물원 세미원입니다. 음악 크게 듣습니다 하셨네요. 야외인데도 소리가 잘 들리겠는데요. 숲속에. 네, 아유, 좋은 데 계십니다. 여기 진짜 진검다리 한번 쭉 걸어보고 싶네요. 이런 데 걷다가 꼭 빠지는 사람들 있죠. 임미용 씨, 백뮤직 영원하자. 뼈를 묻으려고요. 백뮤직은 대체 불가. 사랑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임미용 씨. 3397님은 어머니 모시고 점심 먹으러 나왔어요. 올해 첫 냉면 먹으려고요. 양평으로 갑니다 하셨어요. 양수리하고 양평하고 그렇게 멀진 않겠죠? 네, 7944님하고. 네, 두물머리 그쪽? 네, 그쪽. 두물머리란 이름도 참 근사해요. 그죠? 점심들 드셨나 모르겠네요. 어른은 밥 먹고 나서 대놓고 트림 발사하면 분위기 싸해지고 안 좋아지는데 아가들은 반대죠. 트림하면 어우 잘했어 막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트림은 실례고 아기 트림은 대단한 쾌거죠 이거. 근데 세상에 이런 차별 대우가 있어요? 이게 뱃속에 공기가 차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아기는요 위장이 미숙해서 혼자서 이게 잘 처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등을 토닥토닥해서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어른들도 식후에는 조금 움직여주는 게 좋죠. 어슬렁어슬렁 산책도 하고요. 설거지도 좀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럴 때 음악이 있으면 좋잖아요. 듣고 싶은 노래, 들려주고 싶은 노래,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모두 보내주세요. 어떤 곡이든 환영합니다. 여기는 선곡 맛집입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KBS 어플리케이션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아놓으세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입니다.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이 많죠.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거예요. 참여하시고 다 받아가세요.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메디힐 토너 패드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3: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베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베페 주문.
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5: 클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연주 음악 한 곡 그리고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인큐버스라고요. 미국의 락밴드죠. 드라이브란 노래. 인큐버스는 그 중세시대 그 전설 속의 악마를 얘기한다죠.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는 노래. 이지선 씨가 오 인큐버스 성난 사람들에서 스티브 연이 기타 치며 부르던 이거 화제였었죠. 그 블랙 코미디였죠. 미국의 그 TV 시리즈인가요? 미니 시리즈인가요? 한국계 미국 배우죠. 그 미나리에서 주연했던 스티브 연이 아마 교회에서 막 이렇게 통기타 치면서 노래했는데 이 드라이브 이 노래였죠. 그리고 이어서 프랑스의 지휘자고 작곡가 오케스트라 리더죠. 폴 모리아악단의 연주로 엘빈 보 듣고 왔어요. 엘빈 보는 스페인어입니다. 빈보라는 사람 네, 그런 뜻이죠. 이 엘빈 보는 국내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시그널로 예전에 많이들 쓰고 그랬었습니다. 김영선 씨가 강아지랑 잘 듣고 있어요. 표현은 못하지만 강지도 음악 들으면 감정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이죠.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오감이 더 발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9773님 백디 청계산에 오소리가 발견됐다던데 청계산 날다람쥐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앗! 어우 청계산 못 가겠는데요. 오소리 어우 이번 일요일날 가서 그래야 되겠어요. 오소리 너 따위가 날 재미도 없고 이소영씨 백디 두물머리랑 오라버니 소갈머리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제 주변 머리, 제 소갈 머리, 또 두물 머리 다 다르죠. 네. 이 두물 머리가 북한강하고 남한강 이 두 개의 강물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강으로 돼서 흐르는 거죠. 네. 6832님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 먹은 지 두 주 됐는데요. 보이는 변화가 1도 없네요. 그치만 건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셨어요. 이거 운동도 병행하시고 식단 조절도 하시고 무조건 샐러드만 먹는다고 해서 이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어요. 조혜영 씨군요. 여수에 비 많이 온다는 뉴스 듣고 이모한테 전화드렸더니 왜 이모 떠내려갈까 봐 전화했냐? 이 말에 빵 터졌어요. 이모 가벼워서 날아갈까 봐 걱정된다 했죠. 이러면서 또 웃어요. 아이 그럼요. 사람 사는 게. 자그만 일에도 웃고 네, 서로 안부 전하고 그러는 게 좋죠. 이번에는 2949님의 신청곡 배달합니다. 굼베이 댄스 밴드의 마이 버니라는 노래입니다. 마이 버니. 이게 마이 버니가 원래 스코틀랜드 민요예요. 마이 버니 라이스 오버 디 오션이라는 노래를 디스코로 편곡한 건데

인데요. 바다 건너 멀리 떠난 나의 보니가 돌아오길 바란다 라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역시 댄스곡입니다. 스페인의 디스코 여성 듀엣이죠. 바카라의 그라나다. 투가 열리는 그라나다는 사랑과 열정, 또 태양과 아름다운 여인들의 도시예요 라는 노래고요. 홍영미 씨는 미국 가수고 배우죠.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 욕망과 두려움, 사랑과 위험 속으로 빠져드는 황홀한 주문을 걸겠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자, 세 곡 댄스곡입니다. 굼베이 댄스 밴드의 마이 보니, 이어서 바카라 그라나다,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

김윤숙 씨가 오늘도 한 곡 한 곡 세대를 아우는 선곡 뒤 와르르 하셨고, 홍영민 씨 신나 불어요 하셨네. 오, 불어 쓰시는군요. 프랑스에서 보내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굼베이 댄스 밴드의 마이 보니, 그리고 바카라의 그라나다,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 세 곡이 듣고 왔네요. 6월 2일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옥 씨가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군요. 오늘 교회 오빠처럼 입으셨네요. 아침부터 농막 석축 풀 정리 작업하고 지금 끝났어요. 근데 백디를 허리에 차고 노래 들으면서 했더니 하나도 안 힘들게 했어요. 근데 더위에 얼굴이 벌겋게 익어서 토마토가 됐습니다. 아이고 상옥 씨. 그 석축이면은 좀 이 경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나 있는 풀. 야, 힘드셨겠다. 예. 제가 이상옥 씨 시원한 커피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한테 정보를 주세요. 뭐 이제 여름으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올여름도 진짜 지치지 말고 보내셔야 될 텐데 참. 일단 저는 자신 없네요. 비겁한 소리지만. 아, 작년 여름에 제가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아유, 내년 여름이 오는 게 진짜 두려워요 그랬는데 이제 올 게 왔네요.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더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축하송을 불러드립니다. 보면요, 그 지난 생일 축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잘 챙긴다고 해도 깜빡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일 억울한 게 전날까지 생각했는데 당일날 까먹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위에 생일 맞은 사람 없는지 여러분들 잘 체크하세요. 2949님, 8개월 된 아이 키우느라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육아 중인 사랑하는 큰딸 정은이의 생일입니다. 축하송 꼭 부탁드려요. 놀랄 거예요 하셨어요. 아유, 힘드시겠네요. 축하드리고요. 1580님은 우리 마님 김향애 생일입니다. 저녁은 제가 거하게 사기로 했어요. 백디도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김미선 씨는 한 달 전 대만에서 첫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된 큰딸 김보영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보영아, 타지에서 아기 돌봄에 많이 힘들 텐데 늘 씩씩하게 잘 해내는 모습이 참 대견하고 고맙구나. 가온이 김서방과 함께 행복하자 하셨고, 7356님은 조카 성재의 24번째 생일이에요. 이모가 많이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4314님은 생일이군요. 김현자 씨 생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윤영희 씨는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요. 근데 제 생에 제일 서글픈 생일이었어요. 며칠 전에 허리를 삐끗했는데 병원에서 허리에 주사를 세 방이나 넣었는데 얼마나 아프든지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고 힘내라고 해주세요. 아유, 영희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그게 빨리 안 날 텐데 아무튼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요.

성재 씨, 현자 씨, 어제는 영희 씨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1부에 함께한 노래 들으시면서 권유미 씨가 이불도 깼고 밥도 먹었고 오빠 만세도 들려주세요 하셨죠? 예, 오빠 만세 그거요. 이 에릭 칼맨이 원곡이고요. 캐나다 디바 셀린 디온의 노래가 몇 년 후에 나왔는데 역시 또 인기가 있었죠. 젊어서는 혼자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너무 외로워요.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셀린 디온 버전의 노래 All by Myself.

권유민 씨가 셀린디온의 All by Myself를 청하셨고요. 이경숙 씨의 신청곡으로 이어졌죠. 할로윈의 Forever and One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할로윈은 독일 메틀 밴드인데요. 유럽의 메틀 밴드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준 밴드죠. 오늘은 락 발라드였습니다. 우리 사랑은 끝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잊지 못해요. 내일도 계속 울 것 같아요. 라는 찌질한 가사였습니다. 사랑하면 그럴 수 있죠. 뭐. 네. 강경연 씨가 수 톰슨의 Sad Movies를 청하셨네요. 이 노래도 참 그 소녀 같은 목소리의 수 톰슨 목소리인데 이 노래 녹음할 때가 30대였다네요. 근데 들어보면 10대 목소리 같아요. Sad Movies, 슬픈 영화라는 얘기인데 이 슬픈 영화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우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 톰슨, Sad Movies.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박명진 씨가 내일 5시부터 선거사무원으로 알바하러 가는 일정이 있어서 내일 먹을 음식들 미리 준비하느라 발뒤꿈치가 아프네요. 그나마 백뮤직이 함께해서 즐겁게 했어요. 가족들이 만나게 먹길 바랍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이지영 씨, 선거날인데 내일도 생방해요. 아, 물론이죠. 네, 여러분들하고 선거날 생방으로 만나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자, 오늘 끝곡 전할 시간 됐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모두 다 아시는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요. 할리우드 명배우죠. 또 명감독이기도 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SNS로 은퇴를 발표했죠.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목소리가 일부 들어갑니다. 제이미 칼럼이라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하고 피아니스트하고 노래 나는데 그랜 토리노라는 그런 노래예요. 이 그랜 토리노는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그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했던 그리고 주연을 했습니다. 그랜 토리노 OST 중에서 준비했는데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 노래가 흐르면서 아주 여운이 길었습니다. 그 한국전에 참전한 노 군인이었죠. 예, 거기서 주인공이 인생 끝자락에서 아주 외롭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내용인데요. 올해 96세 되셨네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제가 아주 꼬마 때부터 뭐 황야의 무법자 뭐 본인이 출연했던 영화를 많이 봤는데 같이 늙어가는 느낌으로 예, 쭉 같이 했었습니다. 96세로 이제 은퇴를 하시는군요. 존경을 표합니다. 나중에 저 이 배우들의 입장에서 감동을 많이 했죠. 자, 제이미 칼럼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노래하는 그랜 토리노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일 선거날 생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납니다. 낮 12시에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오는 제주와 남부지방과는 달리 서울은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매우 덥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 철마 1터널 2차로에서 1시간이 넘게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요. 부근에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반월터널에서 둔대분기점까지 정체인데요. 둔대분기점 진입로에 고장난차가 생겨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지역에선 둔내 부근에서 오전부터 작업하느라 1대 3km가량 정체인데요. 여기 1차로에는 사고도 있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남이천 나들목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차선 변경 잘 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만 밀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소희였습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고은영님께서요. 응디, 저 다이어트 중인데 맘먹고 빼려고 하니까 주말마다 결혼식에 생신에 돌잔치까지 축복할 일이 계속 쏟아지네요. 저 어쩌면 좋아요. 바빠요 바빠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결혼식장이랑 돌잔치 가보면 대부분 코스 아니면 뷔페던데. 그 말은 곧 맛있는 게 너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요, 진짜 작정하고 다이어트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좀 참아보세요. 근데 참으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면 샐러드 위주로 좀 드셔보세요. 아, 그래도 안 된다? 그럼 그냥 맛있는 거 드세요. 행복한 날, 축하하고 싶은 날, 좋은 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죠. 대신 은비도 함께 하시면서요, 신나는 노래 나올 때마다 둠칫둠칫둠칫둠칫 리듬에 맞춰서 칼로리 좀 불태워봅시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유미리의 꿀맛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시작부터 고은영님께서 다이어트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여름이 오고 있어요. 아, 여름이 벌써 온 건가? 옷이 얇아지면서 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돌잔치가 많고 에? 왜 이렇게, 아유, 물론 축하해줘야 되는 날이지만, 아,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뭐, 만나고 누구 만나고 약속도 많이 생기고 그러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소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오늘은 교복 시절 여고생 같아요. 머리를 따가지고. 그리고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내일부터 하다가 저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옷이 맞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진짜로 오늘부터 할 거예요. 8962님께서 그래도 입맛 없는 것보다는 맛난 거 먹을 고민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고민 말고 행복하게 먹으면 그만이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한 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진짜 오늘부터 할 거예요. 진짜로. 에, 내일부터 하실 분들은 내일부터 하세요. 에,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아직도 하고 계신지. 아니지. 3일 뒤에 물어봐야죠. 3일 뒤에. 자,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은디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 사연 보내주시면 되세요. 문자 보내실 곳은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1부 반지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 이어서요.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이죠. 자기야 함께 하고요. 2부는요. 신곡 굿샷으로 활동 중인 김다현 씨와 함께하는 빛난 초대석 마련했어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응디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함께해 주실 거죠. 저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사랑.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 였어요. 조재남님께서 저도요 저도 응디랑 같이 오늘부터 꼭 다이어트 할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저 진짜로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저 진짜 고세 저 고세 까먹고 있었는데 저 진짜 다이어트 할 거예요. 한상윤님께서 저는 요래 잘하는 아내 덕분에 다이어트 포기한 지 옛날입니다. 아 진짜 그 맛있는 것도 많고 뭐 그런 건 참을 수 있는데 아내분이 요리를 잘하면 이거는 진짜 좀 참을 수 없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 이 더운 날씨에 요리를 폭탁폭탁 해가지고 집에서 맛있는 향기가 싹 나면서 여보 이거 좀 먹어보세요 이런데 어떻게 안 먹어요? 902사님께서 우리 딸도 맨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네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면서 다이어트 결심하지만 저녁에 또 맥주 3캔을 기본으로 마시니 살이 빠질 수가 없죠. 아휴. 아 따님이 맥주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이게 술 마시

이후에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로 다 나을 때까지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 어저께 저녁에 남편이랑 거기 아이스크림 사러 간다고 나갔는데 남편이 걸음이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손잡고 이렇게 쫄래쫄래쫄래 따라가다가 갑자기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조금만 천천히 걷자. 어, 나 무릎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 100일 지났는데 아직도 이 호르몬이 계속 나오나 보네 이러면서 아직 내가 이게 뭐 무리를 할 때는 아닌가 봐 이러면서 되게 천천히 걸어서 갔거든요. 와 무릎 아프니까요. 이 걷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서 있는 것도 불편하고 아우 보통 일 아니에요. 무릎 아픈 거. 이 몸을 지탱하고 있어야 되니까. 관리 잘하셔서 얼른 잘 나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윤수연의 영마차 살롱 그리고 조명섭의 그 사람을 아나요?

윤수연의 영마차 살롱 그리고 조명섭의 그 사람을 아나요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 해주세요. 0020님께서 오늘은 잠깐의 아르바이트 가는 날 걸어가며 이어폰으로 듣는 라디오 더 정겨운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가시는 중이군요. 돈 벌러 가는 길 너무 즐겁지 않아요? 오늘 하루 이렇게 일하고 나면은 나중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너무 행복하지. 김예준님께서 응디 부산인데 부모님 횟집에서 라디오 켜놓고 점심 장사하고 있어요. 요즘 여행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아 부산의 횟집이라니. 맛있겠다. 진짜 저는 부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특히나 부산에서 바닷가 앞에서 먹는 그 회는 너무너무 사랑하죠. 여행 많이 오시나 봐요. 많이 드세요. 많이. 7549님께서 지난주에 교직에서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하자마자 손주들 돌보며 좋은 방송 듣고 있습니다. 트로트 방송 이 시간에 찾았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정년퇴직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손주들 돌보면서 제2의 인생을 또 즐기셔야죠. 여유롭게 이렇게 또 방송도 들으시고요. 손주들도 보시고요. 이순미님께서 저 매일 듣고 있는데 글 남기는 건 처음이에요. 시원시원한 가창력에 화끈한 입담까지 너무 통쾌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또 보내주시고요. 0860님께서 응디 좀 전에 안경을 찾느라 집안에 뒤집어 놨는데 점심 먹다 보니까 머리 위에 얹혀져 있더군요. 남편한테 한참 놀림 받으면서 웃었어요. 이런 날도 추억이 되겠죠? 그럼요. 괜찮아요. 다 똑같아요. 머리 위에 있는지 이게 내 가슴팍에 달려있는지 아우 정말 그냥 진짜 뭐 잃어버렸다 싶으면 없다 못 찾겠다 싶으면 진짜 어떻게 해도 눈에 안 보여요. 그게 희한하게 그러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휙 그냥 고개를 돌렸는데 어머 세상에 이게 내 앞에 있었네. 그렇게 집안을 다 뒤졌는데 안 보이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진짜. 마음이 급해져서 못 보는 걸까. 7057님께서 응디 오전 근무 마치고 오후는 재택이라 노트북 챙겨서 친정으로 깜짝 출근했습니다. 문 열자마자 엄마가 무슨 일 있냐면서 놀라시더라고요. 덕분에 점심으로 입맛 돋구는 엄마표 열무국수 얻어먹었답니다. 아 열무국수 맛있겠다. 얼마 전부터 지금 계속 열무국수 얘기가 나오는데 아 열무국수 이거 어떡하지 열무국수. 우리 엄마 열무도 참 맛있는데 엄마한테 열무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국수 좀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안 되겠다. 맛있게 드세요. 시원하게 드시고 이제 또 음악 들으시면 좋겠죠.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왔어요. 반제부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합니다. 홍성윤의 만개화.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나 요즘 고민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심각한 건 아니야. 근데 자꾸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마음속으로 저울질하게 돼. 자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르신 안녕하세요. 점심 드셨어요? 시간이 몇 시인데 당연히 못 자. 점심 만나게 못나. 아 그럼.

0: 저도 먹었죠. 그럼 이제 어디 가세요? 아빠도 경로당 가세요? 어, 맞다. 내 점심도 그것은 못다. 아이, 그나저나, 내가 부탁한 건 어찌 됐노? 잘 알아보고 있나?
1: 에, 부탁하신 거요?
0: 어, 뭐 부탁하셨었지? 아, 아드님 소개팅이요? 까본다니! 그럼 안 되지. 어, 자, 다시 한번 내 돌려줄게. 꼭 기억해라. 우리 아들이 올해 40살인데 노총각이거든. 키도 크지. 인물도 확실하다. 직장도 좋다. 근데 왜 여자친구 없는지 난 진짜로 모르겠다. 난 진짜 모르겠다.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부탁도 안 한다. 어? 근데 우리는 이웃사촌 아이가. 이해하지? 괜찮지? 아, 그럼요. 네, 알겠어요, 어르신. 제가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는지 꼭 찾아볼게요. 아, 근데요, 그 혹시 말이에요.
2: 와! 주변에 좋은 사람 있나?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0: 이웃이 추천 사람이면 뭐 나는 다 괜찮다. 아,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2: 알았다. 좋은 사람 있으면 꼭 말해주래.
1: 근데 나도 아직 결혼 안 한 솔로인데 왜 나한테는 아드님 만나보겠냐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지? 내가 연상이라서 그러나? 아, 연상은 맞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내가 먼저 말씀 드려봐야 되나? 아드님 만나보면 안 되겠냐고? 아우, 근데 싫어하면 어쩌지? 아,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우, 자기야,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남진의 각시와 신랑이었습니다. 이 곡은 오늘 사연의 주인공 내가 제일 잘 나가 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아 이웃집 이웃사촌 그 어머니께서 아 우리 아들이 있는데 노총각인데 직장 좋고 키도 크고 인물 훈하고 여자 좀 소개시키도 했는데 정작 우리 주인공님께는 니는 솔로 아이가 우리 아들한테 만나볼래 이런 소리를 안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신 건가 얘기해봐도 되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말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근데 고민되기도 하겠다. 혹시나 진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배제하고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양은예님께서 어머 이 노래 간만에 좋으네요. 그러니까요 각시와 신랑 각시와 신랑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주인공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아 진짜 5255님께서 의자스카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자스카이 머리 아프네요. 예. 그러니까요 의자스카이 진짜 말을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미소가님께서 그러시네요. 고민 고민하지 마세요. 확실한 답을 말하세요. 만나보고 싶다고요. 만나보고 싶다고 왜냐면 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혹시나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조금 미안하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래 이랬는데 저는 남자친구 있어요 뭐 이런 말 들으면 조금 민망하시니까 혹시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는 물어보기 좀 조심스러워서 둘러둘러 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김수경님께서 등잔 밑이 어둡기는 어두운가 봐요. 그니까요 이렇게 또 인연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고혜경님께서 두 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인연은 가까이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가까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한번 말해보겠어요. 뭐 만나든 안 만나든 잘 되든 안 되든 이모님 저는 어떠세요? 아니면은 이모님 내 프로필을 말하는 거야. 할머니 있잖아요. 키는 160에 얼굴은 조금 노랗고요. 머리는 길고 저기 라디오 DJ 하고요. 하면서 내 프로필을 막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할머니께서 그 니 아이가? 왜? 니 우리 아들 만나볼래? 하면서 뭐 이렇게 하하하하 하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그냥 좋은 사람 구했어요 하고 약속 장소 잡은 다음에 나가세요 본인이. 그냥 나서 안녕하세요. 러블리 현정님께서 어머예요.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은 다 시집가삐고 좋은 사람 저밖에 없다 하는데 어쩌지예. 어째 저라도 안 되겠습니까 어머예요. 요래 한번 던져보이소 마. 이거 괜찮은데? 약간 녹살 좋게 어머니 내 주변에는 다 시집가쁘고 없다 내밖에 없는데 어째 내라도 뭐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러면서 근데 또 이게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녹살 좋은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그래도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 어때 얘? 나 괜찮은 여잔데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 반제분들도 이렇게 용기를 주시네요. 자 은비트의 짧은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 함께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강문경의 그놈 그리고 박군의 아침밥상.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강만기님께서요. 응디 일주일에 8일은 먹는 이야기하네요. 난 입이 짧아서 먹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응디 이야기 들으면 없는 식욕도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열무국수로 정해야겠네요. 아 그런가요? 하긴 제가 좀 먹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입이 짧다는 거. 근데 이게 배고플 때는 막 먹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반찌분들께서 하도 맛있는 걸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녁 메뉴 정할 때 참 수월합니다. 덕분에. 예, 오늘 열무국수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맛있게 드세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김중현의 사랑의 스위치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김다연 양과 함께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교통량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평택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생겨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10km 구간 정체고요. 다시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 사이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후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교 쪽으로 어렵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요. 안성 부근 2차로에선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기흥동탄에서 수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각각 밀리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부터 정체가 심해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에녹의 꽃보다 아름다운 너 띄워드렸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김다연과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2: 골뱅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제가 빛나는 초대석 진행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 이분 얼마 전에 모신 것 같은데 싶으면 벌써 1년 지난 거고요. 이분 언제 모셨었더라 싶으면 2년 만에 뵙는 거더라고요. 근데 오늘 모신 이분은요, 진짜 얼마 전에 만나서 수다 떤 것 같아요. 근데 벌써 10달이 지났더라고요. 어디 10달 만에 또 얼마나 예뻐졌는지,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김다현 씨와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반지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려요.
1: 네, 우리 반짝이 여러분, 오랜만 아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김다현입니다.
0: 네. 아니, 시작하면서 여기에 김다현 씨와 함께 할게요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읽었는데, 네. 다현 양이 좋아요, 다현 씨가 좋아요?
1: 그래도 아직은 양이 좀 더 뭔가 귀염귀염한 것 같습니다.
0: 아직 그래도 성인 20살 안 됐잖아요.
1: 맞죠, 안 됐죠.
0: 나는 아직. 그냥 다현 양 할래. 오영숙님께서, 아, 오늘 다현 양 너무너무 이뻐요. 두 사람 자매 같아요, 보기 좋아요. 어, 무슨 소리 하시는 아유, 거예요?
1: 감사합니다.
0: 이모랑 동생이지. 장오예님께서, 아이고, 다현 씨가 나왔네요. 너무나 예쁘다.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지영님께서, 다현 양 안문 사이에 많이 컸네요. 키가 응디만한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1: 제가 더 큰 것 같아요.
0: 예, 맞아요. 오자마자 키 쟀거든요. 네. 오자마자 두루 등 대고 키 쟀더니 저보다 크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지금 키가 몇이에요?
1: 제가 최근에는 재보지 않았는데 한 7, 8개월 전쯤에
0: 7, 8개월 전에
1: 네, 164?
0: 164요?
1: 네, 가 나왔습니다.
0: 이미 7, 8개월 전에 나보다 4cm나 더 크네.
1: 어? 언니 162.
0: 저 160 밖에 안 돼요.
1: 진짜요?
0: 동산 위에 올라서도 160. 아우, 정말.
1: 귀엽습니다. 좋습니다.
0: 뭘 먹길래 그렇게 키웠었어요. 아유, 정말. 어찌됐건, 김다현 양과 함께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할 건데, 궁금한 점이 저도 많지만 여러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궁금한 질문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인터뷰 중간중간에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사연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현 양 모신 이유가 있어요. 에? 어제부터 신곡 활동을 시작하셨다고요?
1: 맞습니다. 네. 무슨 곡이냐 네. 하면요. 네. 굿샷이라는 곡인데 제가 원래 이 곡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정규 앨범에.
0: 아, 네네네.
1: 네, 근데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이렇게 발매를 했고요. 굿샷이 이제 골프, 파크 골프 용어가 들어간 노래인데 약간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면 복이 온다, 좋은 일이 온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오, 네. 그렇구나. 올해 초에 발표된 앨범 까만 맞습니다. 백주에 수록된 곡.
1: 맞아요.
0: 이때 다현 씨가 작사 작곡 참여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네. 이 곡도 그러면은 참여를 한 건가요?
1: 이 곡에는 참여는 네. 하지 않았고요. 이제 저는 타이틀곡인 까만 백조에만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0: 그랬었구나. 네. 곡 작업 해보니까 어땠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약간 제가 그때 좀 사춘기였던 것 같거든요.
0: 아니, 가사가 되게 심오했어.
1: 맞죠? 그래서 좀 나름 좀 외롭고 좀 힘들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가사를 썼었는데 그런 가사를 쓰면서 오히려 위로를 좀 많이 받았고
0: 그랬구나.
1: 제 생각을 적으니까 좀 해소되는 느낌?
0: 맞아요. 맞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가사 쓸 때 내 얘기를 막 쏟아내면 그 속이 착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한테 맞아요. 내 고민을 털어놓은 느낌?
1: 진짜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는 가사 보면서 안 그래도 우리 다현이가 사춘기인가?
1: 정답입니다. 정답.
0: 오, 심오하지. 네. 근데 노래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다현 씨랑 다현 양이랑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그 전에 네. 이 코너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거 했었었나요? 그때? 그때 30초 홍보셀 이거 안 했었죠?
1: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때 없었구나. 네. 새로 생겼어요. 30초 동안 네. 김다현이라는 대한민국의 17살 가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네. 자기소개, 홍보, 뭐 신곡 얘기 뭐 이거 해주시면 돼요.
1: 네.
0: 준비됐습니까?
1: 잠시만요.
0: 귀여워.
1: 30초.
0: 네, 30초.
1: 30초 안에 다 해야 되는
0: 예,
1: 거예요?
0: 예, 예, 예.
1: 알겠습니다.
0: 자, 갑니다.
1: 네, 초등학교 때부터 활동해서 이렇게 쭉 성장해서 벌써 18살이 된 가수 김다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쑥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더 쑥쑥 성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굿샷이라는 노래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으니까 출퇴근하실 때 들으시면서 좋은 에너지 듬뿍듬뿍 받으시면 좋겠고 좋은 기운 듬뿍 받으시고 항상 긍정적이게 밝은 에너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오, 말 잘한다.
1: 되게 빨리 잘했죠?
0: 네, 잘했어요. 아, 17살이 아니라 18살, 만으로 17살이구나. 근데 지금 학교를 빨리 들어가서?
1: 맞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0: 와, 고3이군요.
1: 네.
0: 이거 고3병도 있는데 어떻게 엄마 힘들게 하진 않아요?
1: 그래도 제가 이제 고3이 원래 아닌데 고3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내년에 고3병이 오지 않을까.
0: 대학교 가서?
1: 네. 대학교 가서 이제.
0: 아, 그러면 네. 이제 뭐 활동도 해야 되고 대학 갈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쁘겠네요.
1: 맞습니다.
0: 쭉쭉 성장하고 있는 김다현 양을 지켜봐달라고 해주셨고 출퇴근길에 들으면 딱 좋은 노래 굿샷.
1: 네.
0: 새로운 버전인 거죠?
1: 맞습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0: 네. 궁금해요. 김명원님께서 말도 잘하네 이뻐요. 뭔들 안 이쁘겠어요. 윤동근님께서 아유 귀엽네. 오늘 또 딸기가 그려져 있는 원피스 입고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1: 오늘 좀 약간 귀여운
0: 딸기 우유 같아. 자, 그러면 어떻게 신곡 얘기를 계속 했는데 안 들어볼 네. 수가 없잖아요.
1: 좋습니다.
0: 네, 굿샷 어떻게 들어볼까요?
1: 네, 들어보시죠.
0: 네. 굿샷.

0: 담백한 모습으로 찍을 거예요. 은정아 갈매기 눈썹 좀 그리지 마 제발. 이런 사연 환영하고요. 저는 10대로 돌아가면 용돈 흥청망청 안 쓰고 다 모을 거예요. 그때부터 돈 모았으면 지금 아마 부자가 됐을 것 같네요. 이런 사연도 환영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이고요.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우리 다현이 형이 딸기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딸기 라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노래 들으면서 노래 포인트 안무가 있었어요.
1: 맞습니다.
0: 이렇게 떼굴떼굴 굿샷 돌리는 네. 건가?
1: 이렇게. 굴러라 떼굴떼굴 굴러라 떼굴떼굴 내 인생 시원하게 나이스 샷
0: 할 때 꼭 윙크 해줘야 되는 거죠.
1: 나이스 샷 필수예요. 필수.
0: 굴러라 떼굴떼굴 굴러라 떼굴떼굴
1: 내 인생 시원하게 나이스 샷.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실 때마다 한번 떼굴떼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경태님께서 다현양 이 노래 아주 쿠샤.
1: 쿠샤.
0: 하태경님께서 제목 장명 잘하셨네. 러블리 한정님께서 크게 틀어놓고 운동할 때 들으면 도파민 팡팡 터지겠어요. 나이스 샷.
1: 맞습니다.
0: 다현양 골프 치세요?
1: 저는 골프를 옛날에 배워는 봤었는데 계속 치진 않고
0: 별로 흥미를 못 느꼈어요.
1: 제가 척추가 살짝 안 좋아갖고.
0: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좀 다 크고 나서 좀 척추 안정기에 들었을 때 그때 또
0: 하려고.
1: 네.
0: 좋아요. 운동 잘할 것 같은데.
1: 좋아합니다, 운동.
0: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 네.
0: 다현이 형에게 궁금한 질문을 최대한 빠르게 물어보고 즉각적인 답변을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바쁘다 100초 인터뷰.
1: 저 이것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0: 이런 것도 없었죠?
1: 맞죠?
0: 뭐 많이 생겼어.
1: 안 해봤던 것 같은데.
0: 네. 자, 질문이 3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30개 한번 빨리 해볼까요?
1: 네.
0: 자, 100초 주세요. 이름의 뜻은?
1: 마늘다 김다현 많이 빛난다.
0: 이름만큼 불리는 별명은?
1: 공주.
0: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1: 원래 겨울이었는데 봄.
0: 가장 많이 하는 말은?
1: 최근에 덥다.
0: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거?
1: 내 얼굴 보기.
0: 사진 찍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포즈?
1: 보라트.
0: 나의 좌우명은?
1: 긍정적이게 살자.
0: 가장 듣기 싫은 말은?
1: 살쪘다.
0: 나의 플레이리스트 제일 첫 번째 곡은?
1: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움.
0: 요즘 생긴 취미는?
1: 요즘 릴스 찍기.
0: 팬님들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1: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팬님들이 다현 씨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1: 예뻐요. 김다현.
0: 어제 저녁 메뉴는?
1: 어제 뭐 먹었지? 쌀국수.
0: 요즘 가장 큰 스트레스는?
1: 고민이 많은 거, 생각나는 거.
0: 새롭게 생긴 습관이나 버릇이 있다면?
1: 입술 만지기.
0: 새롭게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1: 꿈꾸는 시간.
0: 음악 방송 가면 꼭 하는 습관은?
1: 카톡 알림 지우기.
0: 내가 꿨던 가장 황당한 꿈은 뭐?
1: 하늘에서 뛰어다니는 꿈?
0: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달라졌다 하는 건 뭐?
1: 성격, 말투, 외모 다 달라진 것 같아요.
0: 하루에 연락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
1: 어머니.
0: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린 선물은?
1: 어머니께 용돈 드리고 아버지께는 이제 핸드폰 바꿔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0: 여행 가고 싶은 곳은?
1: 발리.
0: 여행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1: 가족.
0: 끝났나? 끝났습니다. 아깝다. 23개까지 했는데.
1: 많이 했는데.
0: 8개 남았어요.
1: 근데
0: 그래도 많이 했어.
1: 100초는 너무 짧습니다.
0: 근데 진짜 많이 했어요.
1: 그래요?
0: 제가 질문이 느려서 그렇지 대답은 빨랐어. 자, 봅시다.
1: 네.
0: 겨울을 좋아했다가 왜 봄이 좋아졌어요?
1: 제가
0: 추운
1: 원래
0: 거랑 다른데?
1: 겨울을 되게 좋아했던 게 네. 제가 더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겨울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지난 겨울에 네. 겨울에 살이 많이 찌는 거예요. 왜냐면 땀이 안 나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너무 겨울에는 좀 관리하는 게 힘드니까
0: 네.
1: 또 그렇다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좀 선선하고 좀 기분도 살짝 살랑살랑한 봄이 좋겠다 해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0: 그래도 안 그래도 이 얘기 좀 말하려고 그랬어요.
1: 네.
0: 가장 듣기 싫은 말은에서 살쪘다?
1: 네.
0: 누가 그래요? 대체 이렇게 말랐는데 지금
1: 살짝 이게 부은

0: 느낌처럼 있어요. 제가 모닝 아침에 일어나면은 살짝
1: 얼굴이?
0: 네, 살쪄 보일 때도 있고 또 크다 보면은 좀 성장할 때는 뼈도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분명 많이 안 먹었는데 좀 커져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1: 말도 안 돼요,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돼요, 지금. 아니 이게 진짜 화면이 부풀어 나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화면으로 봐도 말랐는데 진짜 실제로요 진짜 이렇게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이 말랐어요. 다리도 진짜 가늘고 팔도 가늘고 아니, 누가 살쪘대요 이런 사람 보고 지금 내 앞에서 지금
0: 언니도 너무 말랐습니다.
1: 아 아니에요.
0: 말랐습니다.
1: 우리 이런 얘기하면 진짜 욕 들어먹을 수도 있어요.
0: 네 조용히 진짜. 있겠습니다. 네.
1: 자 그리고 어제 저녁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요?
0: 아니
1: 쌀국수?
0: 쌀국수 먹었는데 이게 이제
1: 쌀국수 제가 좋아해요?
0: 쌀국수를 좋아하면서도 요즘에 기억도 잘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단기 기억이 좋아가지고 이게 빨리 외우고 빨리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1: 예전에 마라탕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었나? 뭐 좋아한다 그랬었죠?
0: 떡볶이 좋아합니다.
1: 아 떡볶이. 네. 아 떡볶이는 여전히 좋아하는군요.
0: 그럼요. 매운 거.
1: 예전에 우리 그 미스트로 시절에 점심 먹거나 뭐 이렇게 먹으러 가면 다현이 뭐 먹을래 이러면 무조건 떡볶이라고 그랬었어요.
0: 기억이 납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음악 방송 가면 꼭 하는 습관. 이거 뭐라고 했어요? 네. 잘 못 들었어요.
0: 그 카톡 알림을 지우는 건데요.
1: 카톡 알림 아 메시지.
0: 네,
1: 메시지 알림 지우는 건데.
0: 메시지 알림을 지우는 건데요.
1: 왜 지워요?
0: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일이 떠 있거나 이렇게 오잖아요.
1: 네.
0: 그럼 안 읽음으로 떠서 이렇게 뭐 두 개가 와 있으면 두 개 하나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1: 네, 그쵸.
0: 그게 엄청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거를 안 보면은 그날 좀 컨디션이나 무대가 늘 안 좋았던 것 같아요.
1: 아 그게 궁금해서.
0: 네. 그래서 아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보기만 하고 답은 안 해놓고
1: 해결하지 못해서? 답장을 안 해서? 뭔가 찝찝해서?
0: 뭔가 찝찝해요. 그렇게 알림이 와 있는 게. 그래서 약간 징크스처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1: 그러면 노래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네. 그냥 메신저 알림은 꺼놓는구나. 아예 그냥 안 오게.
0: 네. 안 오게 해놓거나 아니면 빠르게 보고 답은 나중에 하거나 무대 끝나고 하거나 이렇게.
1: 근데 대답 안 해도 또 신경 쓰이는 거 아니에요?
0: 대답 안 하는 거 신경이 안 쓰여요. 그냥 그 이렇게 숫자가 떠 있는 게 싫어요. 안 읽었다고.
1: 아, 신기한 네. 징크스다.
0: 그래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노래가 안 된다는 게 그렇죠?
0: 네.
1: 이런 징크스는 처음 봤어.
0: 네.
1: 심리적인 그게 좀 있나 보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어버이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어머니께
0: 네.
1: 우와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용돈을 드려요. 그리고 아버님은 핸드폰을 바꿔드려요?
0: 바꿔드리려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핸드폰 오래 쓰시기도 하셨고 워낙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그래서 용량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바꿔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1: 효녀예요, 효녀. 여기 질문 안 한 것 중에
0: 네.
1: 8개 중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0: 네.
1: 만약 트롯 경연 프로그램 제이가 들어온다면
0: 네.
1: 다시 나갈 겁니까?
0: 아니요. 안 나갑니다.
1: 이제 안 나가요?
0: 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1: 너무 네. 힘들잖아요, 이제 진짜.
0: 아, 이제는 뭔가 에. 여기서 조금 더 계속 저를 성장해 가고 싶고 경연으로 물론 성장하는 부분이 많고 굉장히 성숙해지기도 하는데
1: 맞아요.
0: 이제는 이제 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 많이 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있어요. 짝사랑을 뭐요? 경험한 나이는? 누구 짝사랑 해본 적은 있어요? 나 없을 것 같아.
0: 짝사랑이요? 없는 것 같은데요.
1: 그죠?
0: 네. 그 짝사랑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제 약간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누구한테 호기심을 가져본 적은 있지만
0: 네.
1: 좋아하는 것까지 가본 적은 없다.
0: 네.
1: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0: 이상형이요?
1: 좋아하는 스타일.
0: 약간 그냥 이상형인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언제나.
1: 맞죠.
0: 약간 공룡상 좋아하는 거
1: 공룡상?
0: 네. 공룡상?
1: 약간 쌍꺼풀 없고.
0: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딱 얼굴을 봤을 때 살짝 공룡 분위기 풍기면
1: 입이 좀 약간 돌출돼 있고 그런 스타일. 아 저 언니도 그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0: 진짜요?
1: 그럼요.
0: 근데 현우 오빠는 완전 강아지 상 아닌가요?
1: 약간 리트리버 상이긴 한데.
0: 지금 현우 오빠 괜찮으신가요? 들어도?
1: 아 그럼요. 그러니까 빛 잘못 보면 또 공룡상이에요.
0: 아 그래요? 맞습니다. 맞추는 거죠.
1: 그럼요. 네. 아 그렇구나.
0: 맞습니다.
1: 공룡상을 좋아하는구나.
0: 네.
1: 재밌었어요.
0: 좋아요.
1: 자 이번에는 라이브 한 곡 들어볼 건데 어떤 곡 불러주실 겁니까?
0: 저는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 까만 백조를
1: 사춘기 때 만들었다는 그 노래.
0: 맞습니다. 사춘기 감성으로.
1: 그렇죠.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반제분들 계속해서요. 내가 10대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주제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딸기라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김다연 양의 라이브 까만 백조 바로 청해드릴게요.

0: 김다윤 양의 까만 백조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김수경님께서 자작곡까지 와우 까만 백조 좋은데요. 잘 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0812님께서 청량하고 시원시원하고 이쁘고 완전 좋아요. 윤세우님께서 춤의 여신 다윤 양 너무나 청량해요. 춤도 귀여워요. 근데 이거 춤 너무 많다.
1: 그쵸?
0: 춤추면서 노래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1: 원래는 라이브 땐 더 열심히 추고 하는데요.
0: 그러니까요.
1: 요즘에 이제 춤을 많이 추고 노래를 해가지고 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0: 또 춤추면서 노래도 해야 될지 그리고 표정도 너무 이쁘게 지으니까 표정도 신경 써야 될지
1: 맞습니다.
0: 한두 가지가 아니네.
1: 그럼요.
0: 임현미님께서 어쩜 이렇게 이쁘게 커주는 건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뻐 죽겠어요 저도. 아유, 특히나 딸을 낳으니까 다현이 보니까 더 예뻐. 우리 딸 생각나가지고. 자, 노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0: 우리 반짝이 분들이 보내주신 내가 10대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주제 한번 만나볼게요. 10대로 돌아간다면. 근데 다현이 아직 10대니까.
1: 저는 10대.
0: 진짜 인생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아,
0: 자,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1: 네.
0: 조혜영님께서 1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녁 늦게 라면을 먹지 않을 거예요.
1: 나도 안 먹어야겠다. 나중에 후회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0: 어... 저도 근데 라면 먹었는데 좀 후회 안 하는데요?
1: 아 그래요?
0: 근데 라면도 먹은지 안 먹은지 기억도 안 나요. 사실 10대가 너무 오래전이라. 근데 먹어요? 라면?
1: 저는 야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0: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이 안 찌지? 타고났나 보다.
1: 어 저희 어머니께 좋은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0: 와 어머니께서 살이 안 찐 체질이구나. 오, 박지영님께서요.
1: 네, 10대로 돌아간다면 노래를 제대로 배워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노래 잘하는 모습을 보면 왜 이리 멋있고 멋지고 부러운지요. 다시 10대로 돌려주세요.
0: 가수가 꿈이셨구나. 근데 진짜 1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현이 형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노래할 거죠?
1: 네, 저는 계속 노래하고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0: 맞아, 네. 맞아. 한상윤님께서 지금 60대 후반인데 10대로 돌아간다면 누나들의 말을 잘 듣는 동생이 되고 싶습니다. 누나들이랑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1: 말 잘 듣는 동생?
0: 네. 다현이 형 언니랑 많이 싸워요?
1: 어렸을 땐 진짜 많이 싸웠어요. 오. 이렇게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옷 누가 입었네 내가 입었네 막
0: 그랬는데. 아 진짜요?
1: 네.
0: 안 그랬을 것 같아.
1: 다 안 그랬을 것 같다는데 너무 그랬고 지금은 안 그래요.
0: 지금은 이제 좀 네. 이렇게 언니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는구나.
1: 너무 가깝고 너무
0: 좋은 친구가 됐죠.
1: 네.
0: 저도 그래요. 언니가 나중엔 진짜 좋은 친구가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이랬을 것 같아요. 다현이 형은 언니 제 옷을 입으시옵소서.
1: 언니 전혀 아니옵니다.
0: 저도 언니 옷을 입겠사옵니다.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싸웠구나. 똑같구나.
1: 언니가 진짜 착해요. 저희 언니가 엄청
0: 그러니까,
1: 엄청 다정하고.
0: 맞아 맞아. 자 그리고 문선영님께서요.
1: 10대로 돌아간다면 교복 치마는 절대 줄이지 않을 거예요. 그 빳빳한 교복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는데 말이죠.
0: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이거는 진짜 공감입니다. 이게 돌아다니는 학생들 보면 딱 정확하게 그 원래 기본 핏 있잖아요. 기본으로 네. 딱 나왔을 때 입는 그 교복이 너무 예쁜 거예요.
1: 진짜요?
0: 근데 학생들은
1: 줄이고 싶어요.
0: 그치? 네. 줄여 입었었어요?
1: 응.
0: 아 지금도 교복 입잖아. 그쵸?
1: 교복 입죠.
0: 줄여 입어요?
1: 이제 요즘엔 안 줄여 입는데 네. 초반에 1학년 때는 살짝 줄이고 싶은 마음에 한 번 정도는 접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 정도.
0: 근데 진짜 이 제 나이 돼서 보니까요, 딱 또 올바르게 입은 딱 그냥 그 원래 핏 그 핏이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그냥 제대로 입으세요 지금이라도.
1: 네 알겠습니다.
0: 그게 제일 예뻐.
1: 길게 제일 예쁘게.
0: 전정철님께서 60대인데 10대로 돌아간다면 부모님과 여행 많이 하고 싶어요. 추억이 없습니다. 다현이 형은 여행 많이 다녀요?
1: 저도 사실 저희 가족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고 언니도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여행을 많이 못 다녀봐서 저도 나중에 이렇게 뭔가 같이 여행을 많이 해보고 싶었다가 되지 않도록 지금에 많이 여행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0: 맞아요.
1: 다니고 싶어요.
0: 틈날 때마다 다니세요.
1: 맞아요.
0: 0006님께서요.
1: 50대 후반이에요. 10대로 돌아가면 미팅 실컷 해보고 싶어요. 미팅 한번 못하고 남편을 만나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네요.
0: 어머머머머.
1: 억울해요. 눈에 콩깍지가 엄청 씌었나봐요. 진짜요?
0: 억울하대.
1: 억울하실만하다.
0: 다현이 형 이제 내년에 대학 갈 건데 어떻게 미팅 들어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해보고는 싶어요?
1: 그러니까 해보고는 싶은데 뭔가 걱정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아무래도 네. 또 알려진 얼굴이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저는 만약에 돌아간다면 미팅 실컷 할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1: 진짜요?
0: 네. 저는 뭐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그때는 뭐 그냥 학생이었는데
1: 네.
0: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싫었어요. 저는 그 그냥 그렇게 막 나가가지고 미팅에서. 막 이쁜 척하고 아. 앞에서 아. 신경 쓰면서 밥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1: 뭔지 알까?
0: 안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되지. 아, 그때 그렇게 막 미팅도 해보고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1: 그쵸. 에이,
0: 이것저것 해볼 걸. 황명숙 님께서요. 5학년 2반 반짝입니다. 10대로 돌아간다면 엄마 말 잘 들어서 공부 좀 해볼랍니다. 공부 안 한 것이 너무

0: 오해되네요.
1: 공부해야 돼요.
0: 난 돌아가도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1: 진짜요?
0: 공부 좋아해요?
1: 아니 좋아하진 않죠. 근데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하면 책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0: 그건 맞아요.
1: 저도 읽어야죠. 열심히.
0: 맞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부는 모르겠는데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는 후회가 돼요. 저도.
1: 맞습니다.
0: 책 읽고 안 읽고는 사람이 이게 대화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윤시호님께서요.
1: 10대로 돌아간다면 엄마께 짜증 조금만 부릴 거예요. 나이 드니 철이 드나 봅니다. 엄마 그때 너무 죄송했어요.
0: 다현 양은 아직도 엄마랑 같이 다니잖아요.
1: 맞습니다.
0: 엄마가 매니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어때요? 짜증 많이 내요? 엄마한테?
1: 저도 약간 예민한 시기가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어머니께 뭔가 짜증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또 사실 자존심도 옛날에 비해 좀 세지고 그러니까
0: 인정 잘 안 하고
1: 네 그렇게 되니까 막 사과도 막 안 하려고 제가 그러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엄청 너그러우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먼저 다가와 주셔가지고 제가 옛날에 비해는 좀 더 유해져서 그래도 조금 더 인정을 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나 눈물 날라 그래.
1: 우리 언니 F가 돼버렸어.
0: 엄마 무슨 마음일지 뭔지 알아가지고 우리 딸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걸요. 다현이 형은 자존심 세우면서 사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만 엄마는 아 내가 먼저 다가가지 이게 아니라 우리 딸이 얼마나 속상할까 이 마음으로 아마 다가오는 걸 거야.
1: 언니 울지 마.
0: 엄마의 마음은 그런 거야. 엄마한테 잘해요.
1: 네 잘할게요 어머니.
0: 아 그리고 2122님께서
1: 네, 피아노를 일찍 배우고 싶어요. 네. 늦게 배우다 보니 힘도 들고 습득력도 느립니다. 뭐든 어릴 때 배우는 것이 빨라요.
0: 피아노 같은 거, 악기 같은 거 다뤄요, 다현이야?
1: 저요, 피아노 콘서트 때 제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득력은 아무래도 빠르긴 한데 또 금방 까먹더라고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어떻게 밖에 지금 어머니 우신대요?
1: 어떻게 어머니 우지 마세요.
0: 엄마한테 빨리 한마디 해요. 빨리.
1: 어머니 사랑해요. 울지 마요. 내가 안아줄게요.
0: 어머니 우리 다현이가 크면은 이제 자기 같은 딸 낳으면 엄마만 말할 거야. 눈물 나.
1: 아이고.
0: 이성우님께서요. 50대 반짝이에요. 10대로 돌아간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아갈 이유가 없는 듯해요. 그냥 지금의 완성된 내 모습이 좋아요.
1: 맞아.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0: 제가 그래요.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1: 진짜요?
0: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난 내 초년 시절이 너무 힘들었어서 전 나이 들면 들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 삶이. 그래서 전 지금도 만족합니다. 우리 다현이 양도 뭐 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네. 지금이 만족스럽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0: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더 들을까요?
1: 네.
0: 네. 노래를 불러주실 거죠? 라이브로?
1: 맞습니다.
0: 어떤 노래 불러주실 겁니까?
1: 이번에는 칭찬고래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예. 우리 반짝이 여러분들, 지금 제 라디오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너무 감사해서 또 칭찬하는 마음을 담아서 칭찬고래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다현 씨의 앞날이요. 신곡 제목처럼 굿샷이고 그리고 우리 반질분들의 일상도 굿샷이고 신곡도 대박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고 노래 잘하고 야무진 우리 다현이를 칭찬을 아니아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들어봅시다. 김다현이 부릅니다. 칭찬고래.
2: 다현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0: 김다현 양의 칭찬고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1221호님께서 다현 양 노래 내가 춤을 춥니다. 3974님께서 나도 같이 울다가 노래 시작에 어머니 목소리 나서 눈물 쏙 들어갔어요. 아, 저는 어머니 목소리 나오길래 더 울었는데. 이 노래 듣는데 이 노래 왜 이렇게 슬프고. 진짜 실제로 어머니 목소리를 녹음한 거예요, 처음에?
1: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목소리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0: 다나 일어나지.
1: 학교 가야지.
0: 3661님께서 난 이 노래가 제일 좋아요. 속이 뻥 뚫려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0: 맞아요, 맞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다현 양에게 궁금한 질문을 제가 대신 한번 물어봐 주겠습니다.
1: 네.
0: 장진주님께서 다현 양, 어쩜 목소리와 전달력이 천재소녀예요. 라디오 DJ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1: 너무 해보고 싶어요. 저는 가은이 언니 이렇게 네. 라디오 하시는 거 보고 네. 나도 언니처럼 이렇게 라디오 해보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0: 오, 그렇구나.
1: 언니 마음이 되게 힐링될 것 같은 게 시청자분들하고 대화하면 좀 좋잖아요.
0: 맞아요.
1: 엄청.
0: 저도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1: 맞죠.
0: 그래서 아침에 이제 매일 와야 될까 이제 와서 기분 안 좋게 왔는데
1: 네.
0: 어, 막 이렇게 사연 나고 뭐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이런 얘기 막 듣고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져서 집에 가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힐링 받고 위로 받고 라디오 DJ 나중에 해보세요. 저 다 하고
1: 네.
0: 제 자리 뺏진 마시고
1: 아~ 네. 언니 자리를
0: 예, 예, 저는 여기 조금 오래 할 거니까
1: 알겠습니다.
0: 나중에
1: 네.
0: 7692님께서 다현이 형은 쉬는 날 친구 만나서 뭐 해요?
1: 저는 이제 친구들이 아무래도 제가 방송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엄청 많은 친구들하고 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맛있는 거
0: 먹으러 가겠지 뭐.
1: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노래방도 가고
0: 오 노래방을 가요?
1: 네 노래방도 가고 그냥 이렇게 좀 일상에서 뭔가 할 법한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할 법한 것들을 또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0: 사진도 찍고
1: 네 인생 내 거
0: 그런 것도 찍고
1: 네 너무 좋아합니다. 사진 찍는 거.
0: 노래방에 가면 뭐 불러요? 뭐 제일 좋아해요? 본인 전, 노래 불러요?
1: 그럼요. 전 완전 무조건 칭찬고래 아니면 꽃처녀 이런 거 부르고
0: 꽃처녀 현수절 꽃처녀
1: 꽃처녀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드리옵니다.
0: 아, 너무 예뻐. 이런 걸 노래방에서 부른다고 너무 고퀄리티 아니에요?
1: 부르면서 점수 잘 나면 뿌듯해요 혼자서.
0: 6505님께서 아직도 무대 올라가기 전에 떨리고 긴장

0: 네요. 긴장 푸는 방법 뭐 있어요?
1: 네, 여전히 떨리고 긴장됩니다. 그래도 옛날에 비해는 좀 덜 떠는 편인 것 같은데 긴장 풀려면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떨어도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면 좀 덜 떨리고 긴장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박하선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트롯 가수 누구예요? 물론 은간 씨도 있고.
1: 그럼요, 은간 언니 너무 좋죠.
0: 왜 강요하세요, 하선? 아 너무 잘하셨어요.
1: 센스 있으시다. 네. 그럼요.
0: 누구 트롯 좋아하는 가수?
1: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우선 가은 언니도 좋아하고. 네. 저는 대선배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훈아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 좋아합니다.
0: 나훈아 선생님 안 좋아하는 분이 없죠.
1: 그럼요. 맞습니다.
0: 자, 6178님께서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해요? 생각 너무 많을 것 같아.
1: 전 너무 많고요. 그죠? 혼자 있으면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고, 혼자 막 울기도 하고요. 혼자 웃기도 하고요. 멍 때리기도 하고, 엄청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저를 보면 내가 더 크고 있구나, 더 성숙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0: 근데 진짜 이때 나이 때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나이여가지고 저는 진짜 저도 막 인생에 대해서 딱 이 나이 때 인생에 대해서 내 성격에 대해서 엄청 고민 많이 했었어요.
1: 맞아요.
0: 옆에 있는 사람 막 붙잡고 막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붙잡고 상담하고 손창우님께서 만일 영화배우 제의 들어오면 할 의향이 있나요?
1: 그럼요.
0: 연기 욕심 있어요?
1: 네, 제가 또 김민종 배우님의 또 딸로 피렌치라는 영화를 찍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조금 나왔는데
0: 재밌었어요?
1: 좀 떨렸어요. 노래랑 다르게 많이 떨렸지만 뭐든 도전해보기 좋은 나이기도 하고 또 도전해보면 또 얻는 게 많고 성장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열려있어요.
0: 어떤 연기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1: 저요? 저 솔직히 말하면 살짝 좀 나쁜 연기도 해보고 싶어요. 살짝 그 뭐라 그러지?
0: 못된 역할?
1: 괴롭히는.
0: 의외네 또.
1: 궁금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악역 배우님들 나오면 어떻게 찍지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궁금함에 그런 거랍니다.
0: 네. 약간 그러면은 어떻게 악역 연기 한번 지금.
1: 악역 뭐 있죠? 뭐 해보지?
0: 너 내가 대사 하나 해줄게요. 네. 너 내가 나한테 이러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약간 카메라 보면서. 내가 그러지 말랬지 이거.
1: 무서운 것 같아요. 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0: 이렇게 다 하면서.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이렇게. 자 가봅시다. 카메라 보면서.
1: 내가 나한테 그러지 말랬지. 너가 나한테 그래.
0: 아니 그냥 내가 그러지 말랬지. 이거 간단히 갈게요. 자 액션.
1: 내가 그러지 말랬지.
0: 아 저기요. 하면 되니까 워낙 심성이 착해서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1: 부끄럽군요. 귀여워.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아요. 넘어가실게요.
0: 빠르게 노래 듣고 올게요. 자 이번에 우리 다현이 형처럼 그냥 웃읍시다. 김다현이 부릅니다. 그냥 웃자.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4: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5: 인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다연요.
6: 아쉬워요.
5: 어땠나요?
6: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울고 웃고 가은이 언니가 너무 또 편하게 해주셔서 다시 나왔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5: 네, 구시자 활동 잘하시고요. 다음에 네. 또 나와주세요.
6: 좋습니다.
5: 오늘 끝곡으로요, 손태진의 사랑의 멜로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반짝이들
6: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한 시간 사이에 밀리는 곳 많아졌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모가 부근 1차로에선 사고가 나서요. 3km 구간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서종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뒤로 4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문막에서 여주 쪽으로 2km 구간 정체인데요. 강천터널 부근에서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이후에는 광교터널에서 부곡 그리고 군자분기점에서 월곶부근까지 각각 밀리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방향은 잠실대교부터 사고가 있는 월드컵대교 부근까지 길게 정체 이어졌습니다. 반대 구리 쪽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선 아침부터 작업 중이고요. 원효대교부터 내내 정체가 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것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핑크 노노노.
0: 한번 no, no.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그렇죠.
0: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1: 아,
0: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오
0: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햇볕이 쨍쨍이에요. 서울 낮 기온이 33도를 찍었습니다.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있었다고 하죠. 작년 기준 19일이나 빠르게 여름이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계절에 적응하려면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요즘처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비구름이 오락가락하면 몸의 생체 리듬이 고장이 나버린대요. 물을 마시고 돌아서도 목이 마르진 않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확 하고 깨지는 않으세요?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졸진 않으십니까? 계절이 바뀔 때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정말. 매해마다 한 번도 쉽게 온 적이 없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기도 합니다. 이 까탈스런 친구를 올해는 또 어떻게 달래가며 잘 지내야 할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김현철의 32도씨 여름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지역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덥거나 습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 몸이 계절에 적응하는데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린다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처럼 일교차도 크죠. 그리고 비가 내렸다가 안 왔다가 막 지 멋대로 해요. 이럴 때 몸의 이 생체 리듬이 고장이 난다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왜 자꾸 새벽에 깰까? 뭘 마셔도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그리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이게 다 여름에 적응하느라 몸이 좀 고생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우리 몸을 챙겨줘야 한다. 저도 오늘 2시간 시원한 간식들을 나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식들을 나눠드릴 때 가장 기분이가 좋습니다. 0584님, 콩디, 부산에는 비가 왔네요. 비 오는 날 버스 운행 힘들어요. 힘들어. 비 오는 날 운행하기 힘들었죠? 콩디에게 힘을 받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옆에 딱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나님, 대구에는 오전 내내 비가 내리다 그쳤습니다. 대구에서 또 문자 보내주셨고, 까딸스런 애랑은 기싸움에서 이겨내야죠. 그쵸. 이 여름이란 놈하고 싸워서 기싸움에서 우리 꼭 이겨내자고요. 올여름에는 6820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4724님, 외근 갔다가 사무실 복귀 중인데 등에서 땀이 줄줄 납니다. 땀이 줄줄 나? 그리고 어질어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러멜 마끼아토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몽님 오셨습니다.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모기도 일찍 찾아와서 밤새 귓가에서 앵앵 소리에 잠을 설쳤더니 피곤하네요. 아, 가뜩이나 중간에 자주 깨는데 모기까지 찾아와서, 그렇죠? 반갑지 않은 그런 관객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잠시 후 본다방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할 거고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 계신 그곳 날씨는 얼마큼 들쭉날쭉인지, 또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요, 카메라 버튼 딱 누르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레드의 오늘 이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소나기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찾아와 주셨습니다. 반가워요, 소나기님. 콩디, 남편과 택배 배달하고 있는데 너무 덥네요. 헉, 너무 더워. 한여름에 이것보다 더 덥다는 거잖아요. 그쵸? 무섭기까지 하다고 우리 소나기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소나기님, 여름이라는 놈과 기싸움에서 우리 이겨내자고요.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1865님이에요. 콩디, 오늘도 출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확실히 날씨가 더워지니까 날씨 이야기가 참 많네요. 저는 지금 일산에 있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에 계시는군요. 2시간 동안 저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암요, 암요. 제가 2시간 동안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1등 축하드립니다. 이분에게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제가 1등으로 문자를 보내고 언니가 제 문자를 두 번이나 읽어주시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소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 남편이 현장으로 일하러 다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걱정입니다. 벌써 이렇게 더워서 한여름에 우째 버틸지 오늘 방송도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7494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행복하시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임정임님, 오, 똑바로 읽어도 임정임, 거꾸로 읽어도 임정임이네요. 특이하시다.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 더위에 옥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일하고 계셔. 더위에 쓰러질까 무섭습니다. 수분 보충 많이 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더운 날씨가 찾아오니까 내내 남편 걱정이신가 봐요. 정임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토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유나님, 콩디, 더워서일까요? 왜요? 아침부터 옆 직원과 투닥투닥 거렸습니다. 싸웠어, 다툼했어. 요즘 제 마음에 고슴도치가 바짝 나를 세우고 있나 봐요 하셨습니다. 워워워워, 고슴도치 보고 워워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7916님, 오랜만에 1등 도전합니다. 콩디, 뽀너니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습도가 너무 높아요. 부산에서 문자를 넣어주셨고, 그리고 강혜영님도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정승기님, 그리고 김동현님, 기다렸어. 함께 즐기려고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행복한 하루 콩디와 함께. 야, 일찌감치 멍석을 깔고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결하셨습니다. 구문서님, 늘 감사합니다. 김옥현님, 콩디, 며칠 만에 출첵하네요. 바빠도 너무 바빠서 요즘 좀 여유가 좀 생겨서 바로 들렸습니다. 2시간 신나게 잘 듣고 즐기고 갈게요 하셨습니다. 김옥현님,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두 시간 아주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아요. 여기에서 자우림의 일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을 또다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밭에서 앵두 따고 있는데 한증막이 따로 없네요. 콩디도 앵두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45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진달래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앵두 좋아하죠.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잖아요. 면역력 유지하는데 아주 도움되고 또 달콤하면서 시큼하면서 아주 맛있죠. 이 수분이 많다 그래요. 이 앵두에. 그래서 더운 날 갈증 해소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앵두 올여름에 많이 섭취하시기 바라겠고요. 진짜 오늘 날씨 한증막이 따로 없어요. 오늘 공기가 아주 뜨거운 수증기를 품은 듯 거리가 마치 한증막 같은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었는데 우리 진달래님도 너무 덥다고 하셨고 그리고 45번째 생일 진심으로 저 이분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분에게 카푸치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양우성님 외근 갔다가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퇴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합니다. 콩디가 토닥토닥 해주세요. 토닥토닥 우리 양우성님 회사로 지금 돌아가는 길에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싸드릴까요?

기분이 조금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6163님, 여기 서울 중랑구는 너무 덥습니다. 여기 여의도도 너무 덥습니다. TV에서 토스트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먹고 싶다고 해서 재료 사러 마트 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는데 숨이 턱턱 막힙니다. 숨이 막히지? 그리고 9658님, 여기는 경남 창원입니다. 새벽부터 비가 많이 내리더니 오후부터는 조금씩 그쳐갑니다. 하루 종일 꿉꿉한 날씨 때문에 일하기가 싫어요. 차에서 내리면 비 맞고 차에 타면 꿉꿉하고 이거 어떡하란 얘기예요? 9658님도 날씨 소식 전해 주셨습니다. 정희구원님, 콩디 안녕하세요. 지내는 비가 조금 내리고는 마무리를 슬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은 딸이 닭곰탕 해서 준다고 합니다. 허, 딸이요? 오, 이쁘다. 이쁜 딸이다. 그죠? 정희권님 보내주셨고. 4560님, 뿌녀님, 저희 결혼 1주년이라 경주 놀러와서 신나게 놀고요.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차 안에서 문자 보내시고, 저는 또 이 사연을 골랐고, 결혼 1주년 당연히 축하를 해드려야 하고, 곰돌 신랑,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라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결혼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560님 두 분에게요. 제가 저는 기분파니까 두 분이 좋아하는 색깔 뭔지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손목 사이즈 알려주세요. 커플 비즈 팔찌 제가 만들어서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분이다. 434 하나님, 저는 속상합니다. 입시 준비하는 고딩딸 손가락 뼈에 금이 갔어요? 어? 병원 가는 중입니다. 아우, 기부스 해야 되잖아요. 이 한여름에 기부스하고 참 많이 힘들겠어요. 어찌하다가 입시 준비하는 우리 고딩 따님께서 손가락에 뼈에 금이 갔을까요? 기부스까지는 좀 안 가고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4341님 보내주셨는데 빨리빨리 케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아씨가루 꼭 좀 드세요. 빨리빨리 붓는다고 하니까 도움 많이 되니까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현무님 오셨고 이소영님, 서혜진님, 아우 뭐 그냥 이름도 다 외울 것 같습니다. 김선아님도 오셨습니다. 고혜경님 감사하고요. 이덕희님, 콩디 오랜만이네요. 매번 운전하는 시간이라서 참여 못해서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이덕희님, 제가 커피 한잔 싸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리고 조성은님도 오셨고 김수경님, 오늘은 산책길에 텃밭에서 상추를 사와 깨끗이 씻어 쌈싸 먹을 겁니다. 아, 맛있겠다. 삼겹살에 뭐 족발도 좋고. 아무튼 맛나게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주희님, 김영란님, 김은숙님도 와주셨고 김상철님, 이민영님, 아, 참 많습니다. 옥정아님, 홍성영님도 이모티콘 보내주셨는데 잘 받았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25분이 지났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 가지런히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욕심이 제가 너무 많은가 봐요.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퇴사자의 도, 클릭비의 백전무패, 이렇게 두 곡입니다.

물어볼까요? 노래와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볼까요?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 샤크라의 난 너에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가 원래 누구 노래인 줄 여러분 줄 아세요? 누구 노래인 줄 여러분들 아세요? 항상 마음이 급해 나는 마음이. 피아노의 체념을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샤크라를 원곡자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피아노의 체념입니다.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거예요. 샤크라가.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직. 헐! 주인 바뀐 줄? 너무 잘된 리메이크로 찾아가겠습니다. 너무 잘 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리메이크가 너무 잘 돼서 원래 그 가수의 노래인 줄 알았던 노래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리메이크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요. 컵빙수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쏴.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샤크라의 난 너에게,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뮤직 is magic.

베이비복스의 킬러, 원래 김현성 노래랍니다. 어? 진짜? 이제 모기도 있으니 킬러 팍팍 뿌릴 때 대치요 하시면서 0000이라는 닉네임이 이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베이비복스의 킬러.

0: Do you want a bomb?
1: 만남 임기훈의 당신과 만나 이날이 원곡이라는 거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알고 있었지. 1732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코요태 만남.

슬퍼지려 하기 전에 원곡은 최선원의 곡으로 발라드랍니다. 쿨 버전이 아주 찰떡이에요. 4799님 보내주셨고 쿨에 슬퍼하려 하기 전에

비틀스 곡으로 완벽하게 리메이크되어 원곡을 뛰어넘은 느낌입니다. 334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었죠. 쿨이 노래합니다. 슬퍼지려 하기 전에.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0: 피부형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패드.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4: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오늘 뮤직 매직의 키워드는 리메이크였습니다. 리메이크가 너무 잘 돼서 원래 그 가수의 노래인 줄 알았던 노래들 참 많네요. 숨어있는 곡들이 많았습니다. 몰랐던 곡들도 꽤 있었습니다. 김영자님,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박보검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원곡은 적재예요 하셨고, 9765님, 이장우의 널 만난 이후를 리메이크한 SES의 Oh My Love도 있습니다. 콩디, 크크크. 좌절금지라는, 좋다. 좌절금지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요. 아이유가 부른 노래 중에도 원곡만큼 좋은 거 많습니다. 저는 너의 의미를 참 좋아한답니다. 최경희님은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리메이크 곡인지 몰랐었는데 원곡은 박상태님의 곡이더라고요. 김호연님, 원곡만큼 리메이크 좋은 노래들 참 많습니다. 저는 동방신기의 풍선 추천합니다. 이게 원곡이 있는 줄 몰랐어요. 원래 다섯 손가락의 노래랍니다 하셨고, 3090님,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 밤이요. 원곡은 최성원님인데 성발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주도를 더 떠올리게 하는 듯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뮤직매직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컵빙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오늘 뮤직매직 곡은요, 바로 풍선, 동방신기의 풍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5시를 앞둔 전국의 고속도로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문막에서 여주 쪽으로 2km 구간 정체고요. 강천터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이후에는 양지에서 용인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는 동수원에서 북수원, 다시 군포에서 반월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분기점에서 월곶 쪽으로도 속도가 내려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팔탄 쪽으로 16km 구간 길게 정체 이어져 있습니다. 이후 매송유계소에서 팔곡 그리고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많이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옥천 1터널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기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서현이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콩디. 일산에서 16개월 된 라임이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저는 원래 사우나

가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여름엔 더워져서 잘안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우나 생각이 너무 나네요. 아이가 하루 종일 안아달라, 놀아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집은 난장판이고, 영혼까지 탈때 털려서 그런가 봐요. 누군가한텐 사우나 가는 게 평범한 일이지만, 아기 엄마들한텐 거의 휴가 같은 거거든요. 탕 속에 몸을 푹 담그고, 아, 살겠다, 하고 싶네요. 지금도 겨우겨우 버티며 육아 중인 전국의 부모님들, 우리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요.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듣고 왔고요. 오늘의 라방 주인공은 서현이님이었습니다. 제가 이 서현이님 이름을 참 자주 봤거든요.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막연하게 물음표만 머릿속에 띄우고 있었는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일산에서 16개월 된 라이미를 키우고 있는 엄마 우리 서현이님 오늘도 사만

0: 69 이 번호로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라임이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으시대요. 그래도 신기한 건 오후 4시만 되면 저도 모르게 라디오부터 켜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이본 언니 팬이었습니다. 아직도 장난처럼 내 첫사랑은 이본 누나야 라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질투도 났지만 지금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편안한 웃음 덕분에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지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얼마 전 결혼 3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축하하고 또 축하 몇 배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애할 때는 둘이 손잡고 맛집도 다니고 여행도 다녔는데 지금은 딸아이 뒤를 쫓아다니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라임이 덕분에 더 많이 웃고 더 단단한 가족이 된 것 같아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와우, 아주 행복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169님 그리고 결혼 3주년 저 이분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말이죠.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 많으시죠? 근데 샤이해서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용기 내서 한번 남겨보십시오.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입니다. 봄플리 오늘 주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성훈님이셨을까? 아니 2부를 어떻게 가시려고 1부에 그렇게 흔드시나요? 라고 이런 문자 보내셨는데 여기 있다. 이성호님 맞네. 아이고 콩디 너무 흔들어서 2부에서 부작용 나오겠어요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부작용 나올 것 같아. 이 봄플리 주제 뭔지 아세요? 춤으로 기억되는 노래. 좋아 좋아. 춤플리입니다. 춤플리. 뭐 토끼춤, 회오리춤, 털기춤 뭐 많죠. 춤으로 기억되는 노래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요. 안무가.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랑이 가득 담긴 수박주스, 사박주스 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선홍님, 이재숙님 두 분 마음이 통했나 봐요. 우리 오늘의 라방 서현이님의 내용을 듣고 나서 일산이면 옆 동네 분이시네요. 제가 아이 하루 봐주고 싶네요 하셨고 재숙님도 제가 아기를 좀 봐주고 다녀오라고 하고 싶네요. 조금만 더 파이팅 해요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었는데 제가 이걸 또 못 보고 있었네. 틈을 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냉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춤으로 기억되는 노래 춤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춤으로 기억되는 노래들 여러분들 떠올리시고 그 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 주스 싸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의 첫 곡입니다. 가자! DJ DOC의 DOC와 춤을! 1, 2, 3, 4!

토끼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 추다가 발목을 다친 적도 있습니다. 이선희님, 나미의 인디언 인형처럼. 1303님, 이 노래 들으면서 토끼춤 많이 췄습니다. 오혜진님, 나미의 인디언 인형처럼. 토끼춤 원조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원조 만나볼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 시건방춤 이거 진짜 인기였습니다. 간만에 추고 싶어요 가자 하셨습니다. 고숙희님 4150님 춤하면 시건방춤 빠질 수 없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 지금

춤하면 저는 말춤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보미님 신청해 주셨고 송지선님도 같은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말춤 가시죠 하셨어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오늘 봄풀리 춤으로 기억되는 노래 춤풀리였습니다. DJ DOC의 DOC와 춤을, 나미의 인디언 인형처럼,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 싸이의 강남 스타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안도영님, 언니 춤춘다고 해서 아 보이는 라디오 켰어. 1부에 맞췄는데 1부에. 3287님, 부채춤이 인상적이었던 이정현의 와 신청합니다. 한상윤님은 클론의 초련. 이 춤도 멋있죠. 워낙에 뭐 두 분이 안무를 중독성 이 안무를 짜는데 또 귀신이지 않습니까? 두 분 다. 1003님은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엉덩이춤 쳐본 1인입니다. 이주영님은 비의 깡이요. 그리고 5300님은 박남정의 널 그리며, 그리고 7494님 god의 관찰하며 핸들 돌리는 운전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크레용팝의 빠빠빠 점핑 댄스 인기였습니다 하시면서 1호님도 보내주셨습니다. 8045님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회오리춤 진짜 멋있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봄플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뽑아서 사랑이 가득 담긴 시원한 사박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이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에 내 이름이나 또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당첨글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0: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요즘 우리 집 두 쌍둥이는 수학여행 얘기로 바쁘다. 친구들과 여행 중에 찍은 영상으로 브이로그를 만들겠다며 밤마다 편집 삼매경이다.
1: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 얼굴은 응? 블러 처리해야지. 자막 이건 빼자. 그리고 재미없다. 여기 영상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 혹시 뭐 찍어둔 거 없냐?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나 어릴 때 생각을 했다. 내가 학생이던 시절에도 휴대폰이 있었다면 그 추억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싶어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학창 시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여행의 추억이 말이다. 우리는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다. 학교 운동장에서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여행 시작이라 가방에 먹을 걸 잔뜩 챙겨갔던 기억이 난다. 야, 너 뭐 싸왔냐? 가방 열어봐. 아, 열어보라고. 야, 얘 먹을 거 짱 많다. 와, 하나만 줘봐. 나도 내 거 줄 테니까 좀 달라고. 나눠 먹어야지.
0: 덜컹대는 버스 안에서 먹다가 자다가 하다 보면 여행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불국사에서 사진도 찍고 탑이 그려진 열쇠고리도 사고 팔찌도 사고 돈이 좀 있는 애들은 거북이 모양 기념품에 엄마 아빠 이름을 새기기도 했다. 철부지처럼 경주 곳곳을 뛰놀다가 드디어 숙소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진짜 우리의 밤이 시작됐다고나 할까.
2: 야, 선생님 갔는지 봐봐. 가셨어? 오케이, 그럼 내가 옆방 가서 애들 데리고 올게. 야, 자냐? 야, 누가 이 시간부터 자냐? 야, 깨워봐. 우리 방에서 같이 놀자. 선생님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쉬, 야, 조용히 해. 조용히 움직이라고.
0: 방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카드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난다. 몰래 가져온 맥주 한 캔을 돌려 마시며 어른의 쓴맛을 캬 보기도 했다.
3: 열어! 어? 이놈들 문 안 열어? 왜 안 자고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야? 저건 뭐야? 어? 먼데 뒤로 숨기고 이리 가져와. 가져오라고 이놈아! 어? 이거 마신 놈들 다 오른쪽으로 서! 줄 서!
0: 새로 새어나오는 웃음을 숨기지 못하고 하하거리다 결국 쌤한테 걸려서 혼이 났던 추억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달리는 버스 안에서 유리창에 머리를 쿵쿵 찧어가며 졸던 날이 어제만 같다. 이제는 중년이 되었을 친구들이 문득 그리운 그런 오후다.

아이고, 어떤가요? 이어서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왔습니다. 아우, 요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름을 못 외웠거든요, 미리. 이상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준님이 보내준 어떤가요? 재밌었습니다.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 추억이 방울방울 난다 하시면서 홍영민 님도 보내주셨고, 홍성영 님 문자 감사합니다. 역시 연기자라 연기에 빠져드네요. 아, 연기 각 잡고 하면, 아, 잘할 수 있는데. 문지연 님, 콩디 님 연기에 감정이입됨. 괜히 콩디 님의 수학여행 이미지가 떠오름요. 그리고 정선홍 님은 먼저 자는 친구 얼굴에 낙서하던 기억도 난다 하셨고, 남혜윤님도 이렇게 또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리스 시절 생각이 납니다. 경주 수학여행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오후다요 하시면서 이민영님 주셨습니다. 수학여행 경주로 가는 거 당시 국룰이었습니다 하시면서 26홀스라는 분 또 찾아와 주셨고, 4490님, 6월은 수학여행의 계절입니다. 울산 양정 국민학교 17회 친구들 잘 지내냐? 건강 잘 지키고 나중에 한잔하자 라고 꼭좀 전해주세요. 한승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혜라님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아까 있었는데, 지나갔네. 강혜영님도 이번에 라라랜드 잘 듣고 있고, 또 좋은 노래들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연석의 학창시절, 그리고 이어서 이장우의 청춘예찬, 이렇게 두곡 감상하시죠.

0: 이게 좋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김혜정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합니다. 예전에 콩디 보니 언니가 하던 라디오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기념일이라서 사랑하는 남편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오늘 두 분이 결혼기념일 맞이하셨습니다. 김혜정님 오늘 오랜만에 볼륨을 높여 이후에는 라라랜드 처음이시잖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오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결혼기념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쉬는 날이라 놀러 왔습니다. 한상윤님 찾아와 주셨고 콩디 오늘 저 생일이에요. 아무도 몰라주는 생일이지만 콩디가 생일 축하해 주시면 아주 큰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7132님 아무도 몰라줘? 아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신 거지? 아니요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상처받으시면 아니됩니다. 713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생일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피 버스데이 투 유입니다. 남혜윤님 이쁜 콩콩콩디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노크해 주셨고 허승환님도 김해인데 지금 날씨가 김해는 19.9도라고 합니다. 태풍 영향으로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셨고 이하나하나삼님도 문자 참여해 주셨고 매번 눈팅 귀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0306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병찬님 오늘 콩에 가입했습니다.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셨고 7035님 그리고 모닝님 4190님도 라라랜드 최고라고 하셨고요. 우리 아들 시내버스 일한 지 일주일째 됐습니다. 안전운전하라고 전해주세요. 8219님 안전운전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희님 날씨 왜 이래요? 덥다고 날씨가 너무 덥다고 보내주셨습니다. 4962님 시흥에서 또 문자 주셨고 제주에서 태풍 장미 영향으로 오전 내내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지금 해가 살짝 보이네요 하시면서 4381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화사의 굿 굿바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4시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입니다. 여기에 곳곳에 사고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다시 안성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주춤하고요. 더 가서는 경부 동탄터널 출구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기흥 동탄에서 수원, 그리고 판교에서 밀리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그리고 비봉에서 팔곡분기점 사이 각각 긴 구간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많이 막히고 있는데요. 일직분기점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로봇 청소기와 식기세척기, 건조기,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밀키트, 긴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전달해주는 숏폼 영상.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시간을 아껴준다는 겁니다. 가격 대비 성능, 이 가성비만큼이나 중요해진 것이 바로 시간 대비 성능, 시성비라고 하죠. 할 일도 많고 즐길거리도 넘쳐나는 요즘, 같은 시간 안에 더 높은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성비는 소비와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 순간을 조금이라도 알차게 보내고 싶어 하실 우리 여러분, 퇴근 후에 찾아오는 금쪽같은 자유시간은 어디에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그중 소중한 2시간 저희에게 나눠주신다면요,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최고의 만족을 선사할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순간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아, 시성비, 그렇죠. 소비와 선택이 기준이 되는, 그렇죠.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싶다. 예, 정말 너무나도 바쁜 이 현대사회 속에서 나만의 행복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이 퇴근 시간에 그러니까 온전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방송을 들어주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 다른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예, 틀어놓을 수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귀갓길에 뭐 빨래 돌리시면서 뭐 설거지 하시면서 또 야구를 또 보시면서 예, 틀어놔도 좋죠. 그리고 아이 학원 데려다 주시면서도 들어도 되고 아주 좋지 않습니까? 예. 이현주님 저녁 준비하면서 늘 스드인을 애용합니다. 좋죠. 아유 저녁 그 내가 있는 그 공간에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게 이게 좋은 음악이라는 게 또 별거 아닌 게 우리가 듣기에 좋았던 좀 인간이 들으면서 참 기분 좋게 느끼고 익숙하면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음악들. 그게 이제 클래식이란 용어의 정의예요. 예. 그런 음악들이 예, 아주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나오는 스드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은지님, 예. 스드인에 써야죠. 예. 그렇죠. 도윤서님, 저도 나이가 들수록 시간 대비 성능이 시성비를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몸이 안 좋아서요. 병원에 와서 제 차례 기다리면서 스드인을 듣고 있는데요. 시성비를 제대로 쓰고 있죠? 오프닝 곡이 좋네요. 이게 스드인의 힘이죠. 그러시군요. 야간 진료 가셨는데 좋습니다. 진료 결과가 좀 좋게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빌어드릴 수도 있고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드리고 싶습니다. 불어넣어드리고 싶습니다. 김근화님, 인디, 부산은 이제 비가 멈추는 것 같아요. 어젯밤부터 비가, 와.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희 수도권은 계속 지금 무더위거든요. 그냥 구름 한 점 없이 엄청 덥고 햇빛 쨍쨍한데 남부지역은 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멈추는 기미가 보이는가 봅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스드인 특파원들이 예, 저희 이 방송을 들어주시면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가 열리니까 거기에서 출석 체크와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연 소개되시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리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4: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드라이빙 포인트 만나볼게요. 아유, 추석 체크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시는 우리 스트인들 진짜 에디킴의 이쁘다니까.

26년 6월 2일 오 앞으로 해도 2662 뒤로 해도 2662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5765님 서울로 출퇴근하는 딸이 오늘은 아파서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천안 아산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는 대로 병원 데려가려고요. 괜찮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읽고 있으니까 저도 덩달아 막 걱정이 됩니다. 예상보단 큰일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기력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새싹 문자 2144님 안녕하세요. 저는 22주차 임산부입니다. 남편이랑 제주도로 태교 여행을 가는 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김포공항 가는 차 안에서 반가운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이고 좋은 시간 보내시겠는데요. 이쁜 것들 많이 보고 우리 아이도 진짜 다 구경시켜주고 오세요. 9096님 요즘 줄넘기에 빠져서 하루에 900개씩 하고 있어요. 오 프로인데? 일주일째인데 조금씩 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줄넘기 하고 싶어요. 전 쌩쌩이는 못하는데 인디는요? 쌩쌩이 깔거요 뭐하러 해요 그죠? 그냥 정신 사놨고요. 한 번씩 하나씩 콩콩콩 뛰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살이 빠지는 효과를 느끼시니까 효능감을 느끼시니까 재미가 붙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9063님 인디 스윗드라이브 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요. 여기는 속초예요. 속초는 어제부터 에어컨을 안 틀면 더워가지고 생활이 안 돼요. 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30도 뭐 훌쩍 넘었습니다. 벌써부터 여름인 것 같아요. 속초에서도 들어주시고 감사해요.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와우, 게러 기타만큼이나 좋은 노래네요.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만나보고 있어요. 첫 문자 우리 새싹 치히로님. 퇴근길이에요. 대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인데 보기만 해도 예쁜 대학생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그러시구나. 저도 이제 방배역 쪽에 사는데 방배역에 그 백석대가 있어서 저 출근할 때쯤 학생 그 전에도 참 뭐 대중 없죠. 대학생들은 언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붐비는 거를 보면은 참 기분이 확 우리 옛날 때로 막 돌아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이상미님, 2주 후에 군대에 가는 동생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군생활하고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근데 동생은 제 모습을 보고요 어이없는 듯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동생이 아니고 오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진짜 어른스럽다. 평소에 그렇게 못 느끼던 동생이 막상 이제 군대에 가서 옛날부터 이제 군인 아저씨 그랬잖아요. 군대에 간다면 뭔가 진짜 더 어른이 되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그냥 아유 귀엽게 보던 동생도 진짜 훌쩍 커버린 느낌이 드는데 또 의젓하게 걱정하지 마 아유 남들 다 가는 거야 아유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확실히 멋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5102님 인디, 여기 울산은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덕분에 조금은 차분한 듯 우울한 듯 보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좀 비가 하루 종일 오면은 아유 기분도 안 뜨고 별로다 하기 마련인데 부산 아까 저기 비가 좀 그쳤다고 하는데 울산도 좀 개이면서 저녁 시간은 그랬으면 좋겠네요. 김미애님, 천변으로 운동 가면서 듣습니다. 이 시간은 운동하기 좋아요. 걷다가 뛰기도 하고 슬로우 러닝도 하고 맛있게 재밌게 운동하고 올게요.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뭘 해도 참 좀 홀가분하죠. 좋은 시간대에 우리 스팅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한 우리 네 분께도 자 커피 한 잔씩 시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오늘 유인음악가게 잠시 후 열리죠. 자 어떤 주제로 문을 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인 주목 파밤 기적입니다. 기적. 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와 이런 느낌의 제목이나 가사에 기적이 들어간 노래 한 곡 골라서요 유인음악 가게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놀라운 노래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미라클. 예, 미라클이죠. 미라클, 예, 영어 제목도 괜찮겠습니다. 단 가요여야 돼요. 추첨을 통해서 노래 4곡 선곡된 분들께 배달음식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 보내주시면서 여러분이 겪으신 뭐 크고 작은 기적 같은 일이 있죠? 네. 사연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 처음 찾아오신 새싹들을 위한 스드인 꿈나무상. 1부 끝곡은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둬요. 선곡에 도전해 주시고 예, 스드인 신규 등록 부탁드리면서 또 기적 같은 한번 일을 경험해 보시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올 텐데요. 민덕기님께서 거래처에서 급한 수정 요청이 들어와서 종일 컴퓨터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점심도 대충 먹고 일했더니 그냥 어깨가 돌덩이 같습니다.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 우리 덕기님 세상 그 누구보다 제일 힘든 오늘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이제 좀 다 끝났죠? 예 저녁 시간에는 그 무게 그 짐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노래로 제가 명령대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점식님께서 저기 청해주신 듀스의 여름 안에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덕기님의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까지 듣고 옵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오늘 준비된 키워드는 기적입니다.
1: 스트인들과 매일 만나고 얘기 나누고 좋은 노래 같이 듣고 이 모든 게 기적 같은 일이지 말입니다. 2927님
0: 5월부터 아르바이트해서 오늘 월급 받았어요. 완전 기적이에요. 하트.
2: 아유, 일하셨으면 월급 받는 게 당연하지.
0: 아, 저는 제가 못할 줄 알았어요. 아, 예. 김동률과 이소은의 기적.

조예명님이요, 스텔라장의 보통날의 기적을 청해 주시면서 임디, 우리 아기가 요새 완밥하고 있어요. 제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 잘 모르시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거든요. 우리 엄마 사연 같다. 진짜 이건 기적 같은 일이야. 너무 좋다.

엑소의 12월의 기적입니다. 우리 신동성 님이 이 시기에는 맞지 않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으면 적어주셨어요. 좋은데요? 이제 앞둘 12월 말고 6개월 전 작년 12월로 돌아가는 기적

5285님 내일 꼭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유유 꼭 제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보아의 기적.

0: 와, 기적으로 정말 좋은 노래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아, 기적적으로 아주 예, 채워본 유인음악 가게 배달음식 교환권 당첨 명단은 방송 끝나고요.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 문의 코너로 가셔서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11자리를 본문에 남겨주세요. 자, 우리 새싹을 위한 꿈나무상은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광고 드릴게요.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예예

0: 좋다.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 비부가세 별도.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6: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내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노진입니다.
1: 화요일입니다. 생방송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가 기적이었는데 와,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거든요. 지현정님이랑 똑같이 가사에 있는 기적도 된다고 하니까 이 노래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멀리 기적이 오네 둥둥둥둥둥둥둥 나를 두고 떠나간다네. 아, 이은하의 밤차 그러면서 나는 옛날 사람 하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은하의 밤차를 청해 주셔가지고 아 나올라나 했었거든요. 아, 저 어렸을 때 이은하 선배님 엄청 좋아했어요. 예.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그 노래도 좋아했고 무슨 시집 노래도 있었는데 엄청 좋아했습니다. 예. 어쨌든 예, 이은하의 밤차는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자, 꿈나무상 발표하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종일 기분이 좋아서 오늘 왜 이러지? 했어요. 근데 내일 쉬어서 그러겠죠? 그럼요. 내일 쉬니까. 금요일 같은 화요일을 지금 보내셨으니까. 하면서 슈퍼주니어의 미라클 보내주신 우리 새싹 이보미님께 꿈나무상 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뵙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긴 구간으로 저녁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안진터널 부근 1차로에선 방금 사고가 나서 부근 정체입니다. 이후 안성분기점을 앞두고는 양방향으로 많이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이천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생겨서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양지에서 용인 분기점, 또 더 가서는 신갈에서 북수원까지 정체가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군자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많이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성남 요금소 2, 3차로에서도 방금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후에는 강일에서 구리남양주 요금소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안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자우림의 하하하 송이었습니다. 아,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부 첫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는요. 3521님이 인디 오늘 조금 우울하네요. 근데 스트링 듣다 보면 나아지겠죠. 아이스크림도 사왔어요. 웃음 웃음 웃으면서 털어내고 싶네요 하셨거든요. 뭔 일이에요? 왜? 아이고 왜 우울요? 잊어버리시고요.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훌훌 털어내시고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스테인들은 이 사연 받고 무슨 아이스크림 사오셨어요? 이랬을 것 같아. 메뉴? 아, 저도 아이스크림 올해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먹어봐야겠다. 그래요. 이렇게 피식 실없이 웃으시면서 털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51님께 편의점 쿠폰 또 안겨드립니다. 자, 2부 시작되었어요. 잠시 후에는 저의 고급진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토바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이어집니다. 함께 나누면 오래오래 마음에 남을 한 장면, 사진 그리고 이야기 모두 기다립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피슬,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문화 선물이 있죠. 화려한 궁정 화가에서 어둠의 화가로 변신했던 고야의 일생을 국내 최초로 단독 조망하는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전시회에 스페인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 관람을 원하시면요. 말머리 전시 달아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10분께 1인당 2매 티켓 보내드립니다. 문자로만 신청받고요. 당첨된 분들께는 개별적 연락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토바 퀴즈 시작합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생명보험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꿀, 사탕, 초콜릿 같은 허밍, 스비트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트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골드 망고 스무디 쿠폰 골맥스크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0: 스비트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바로 듣고 온 노래는 오늘의 힌트곡인 샵의 스위티였습니다. 오늘 처음 선보이는 상품 이름을 듣고 김현미님이
1: 골 뭐요?
0: 심은영님이 골마스쿠? 김근신님 골망스쿠? 어? 골룸이라고 하는 줄. 예. 골드 망고 스무디 쿠폰 줄여서 골망스쿠. 이걸 어떻게 할까? 버전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예상한 그대로 골룸 골망스쿠 누구인가? 누가 골룸 소리를 내었어? 골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올망졸망하다도 생각이 나가지고 골망스쿠 이렇게 했어요. 잘 전달이 안 됐나요? 그 느낌은 전달된 것 같네요. 이정화님, 이 깜찍한 느낌은 뭐종? 하하. 예, 그 깜찍한 느낌은 이노진입니다. KBS. 5975님, 정답! 장나라의 스윗 러브! 아, 거의 다 왔는데, 아, 예.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웠어요. 근데, 아는데, 뭐지? 아, 스윗,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잘 맞춰주셨고요.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고 정확한 가수와 제목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었어요. 똑같이 할 거예요. 장나라 씨랑 똑같이.

0: 장나라 씨 오셨죠?
1: 아, 감사합니다.
0: 오늘 정답 장나라의 Sweet Dream이었습니다. 달콤한 꿈, Sweet Dream. 네, 맞추시면 골드 망고 스무디 쿠폰, 금 들어간 거요이 골마스코 보내드릴 겁니다. 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장나라의 Sweet Dream. 처음 듣는데 라디오 너무 재밌어요. 극찬 감사합니다. 예, 매일 와주실 거죠. 새싹 문자 4114님. 오, 또 외우기도 쉬워. 앞으로 해도 4114, 뒤로 해도 4114. 다 더하면 10이다. 예, 4114. 예. 그리고 장나라의 Sweet Dream. 인디 목소리 들은 날은 Sweet Dream 한답니다. 어, 진짜요? 아, 정말. 거짓말. 정혜영님 축하드립니다. 장나라의 Sweet Dream. 어쩜 이리도 동안인지 장나라님은 이슬만 먹고 사나봐요. 그죠? 변하질 않아. 대단하셔. 예. 김정진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장나라의 Sweet Dream. 제발 뽑아줘요. 그래서 뽑았어요. 2818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여섯 분을 더 모셔서 총 10분께 골드망고 스무디 쿠폰 골망스쿠 보내드립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물방에 오셔서 성함이랑 연락처에란 자리를 꼭 본문에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남겨주세요. 오늘 정답곡 듣고 옵니다. 장나라의 스윗드림.

장나라의 Sweet Dream. 오늘 스비트바 퀴즈 정답곡이었습니다. K229님. 와, 인나라 씨. 장나라 씨랑 너무 똑같아요. 그죠? 와, 스스로의 한계를 깨부수면서 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노진입니다. 6438님. 인디. 150번 버스에서 인디 목소리가 흘러나오네요. 반가워라. 아이쿠야. 150번 승객분들이 모두 얼마나 섞어 들어주셨네. 분위기 어땠어요? 많이들 웃으셨으면 괜찮아요. 예. 0321님. 대학생 때 짝사랑하던 오빠랑 노래방을 가서 불렀는데 너무 긴장했는지 염소창법으로 부른 흑역사가 있네요. 배잡고 웃던 그 선배를 보고 마음도 접었던 아픈 기억이. 그걸 또 웃냐? 진짜 한껏 긴장해가지고 잘 부르려고 진짜 그 안쓰럽게 가녀린 창법으로 하는데.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the sunshine. 스타린 나의 장래. 이렇게. 아, 너무 귀여우셨을 것 같은데. 그때 추억. 세상 문자 5916님. 라디오를 켜면서 집안일을 시작하는데요. 며칠 전 우연하게 채널을 돌리다가 홀리듯이 이 채널을 고정하고 매일 출첵 중입니다. 인디 목소리에 반하고요. 나오는 노래들에 취하고 뭐 이래저래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네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 우리의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진짜 막 작정하고 막 들어야지 하는 분들보다 우연하게 우리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어떤 다른 방송이 있나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주파수 맞추면서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배쳤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탁 꽂히신 거죠. 잘 오셨어요. 우리 5916님.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주 찾아주시고요.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KBS. 그리고 김영수님. 홍제천을 걸으면서 집으로 귀가 중에 들어요. 아, 근데 벌써 달리는 분들이 많네요. 그죠? 이제, 아, 그렇잖아도 뭐, 러닝. 이게 정말 운동도 되면서 좋은 취미로 각광받기 시작한 지 꽤 됐잖아요. 갈수록 막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은 또 이 저녁 시간이 서늘하기도 하고, 쾌청하기도 하니까, 러닝족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민경님. 다리가 아파서 한의원 치료받았는데 내 편이 데리러 와서 가는 중이요. 신나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너무 사랑스럽죠. 그 평상시에는 몰라도 내가 힘들 때 꼭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이 모자랄 때 이렇게 남편 아니죠. 남의 편이 아니에요. 내 편입니다.

사랑과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 다리도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네. 걸을 일 없게 해주겠죠? 또 내 사랑이 그죠? 남편께서 에, 다리를 두 발로 땅에 딛지 못하게 하시겠죠? 아이, 부럽네. 자, 이제 노래 두 곡 듣고 오늘의 장면에서 다시 또 뵙습니다. 조지의 좋아해를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는 학창시절 짝사랑했던 남자아이가 생각나는 노래예요. 용기 내지 못했던 수줍은 그때가 떠오릅니다 하면서 풋풋한 추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1339님이 청해 주신 노래 조지의 좋아해 듣고요. 조앤의 순수까지 들려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1253님 인디, 사연이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니죠? 저는 그냥 짧게 떡갈비랑 쇠주 한잔 합니다. 오늘도 수고한 나를 위해. 사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흐뭇하게 바라보세요. 도톰한 떡갈비, 야 영롱하다. 떡갈비를 케이크처럼 쌓아두셨네. 청양고추, 풋고추 딱 얹어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쌈장에 찍어 먹어도 좋지만 그 약간 고추냉이 살짝 얹어가지고 떡갈비 딱 고추에 딱 먹고 소주 한잔 하면은 야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소리가 절로 나와요. 잘하셨어요. 6255님 여기는 울릉 도동항 스드인 응답하라. 출장 왔다가 스드인 생각나서 연락드립니다. 저녁은 따개비 정식입니다. 모두 맞죠 하세요. 울릉도 울릉 도동항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울릉역, 와 여기는 울릉도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따개비 정식 사진은요, 따개비 정식 그 사진을 찍어주셔야지. 맛있게 드셔가지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하신 거예요? 잘 드셨으면 됐습니다. 아, 그 귀한 곳을 가셨네. 정말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5603님 LP 정리 도중 한 컷 찍어보냅니다. 이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인터넷이 너무 발전돼서 예전 감성이 사라졌어요. 인디도 LP 시대였나요? 저는 MP3 세대요. 거짓말이고요. LP 세대까지는 아니고 그 이후에 테이프 세대. LP는 비싸서 못 사는 학생이었고요. 와, 지창이 형인가요? 사진이. 그 LP 사진 이렇게 모으셨던 것들 펼쳐놓으시고 변진섭 4집 015B 신승훈. 저 LP 세대예요. 제 또래신데.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인터넷이 너무 발전되기도 했고 시대가 너무 빨라가지고 벌써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몇 차례 그냥 거의 산업혁명이 몇 번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라디오를 좋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과는 이런 LP 감성 고스란히 이어서 영원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손지창의 사랑하고 있다는 거리였어요. 와, 이 노래 흘러나오자마자 너무 반가워갖고 엄청 좋아하던 노래인데 와 했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아까 LP 사진 보내주셨던 5603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사연으로 사진으로 신청곡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셨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이현주님, 세월의 흔적 LP. 저도 35년쯤 된 디셈버 보석 같은 LP 한 장 있는데 버리지 못하고 잘 간직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LP 하면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몇 장을 이렇게 모아두신 것들이 예, 장롱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어렸을 때는 되게 막 보물 같고 되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직접 뭐 턴테이블에 올려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 있었을 테지만 우리 집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어린 기억엔 없었는데 그게 정말 너무 보물같이 예, 어린 마음에 참 좋았던 기억인데 새로 또 이제 이사 올 때는 그거 이제 아유 그거 이제 어떻게 듣겠니 하고 막 먼지 묻어 있고 이러니까 점차 이제 여느 집이나 똑같이 좀 처분을 하다든가 그래서 점점 사라져가는 LP잖아요. 그래도 제가 산 LP 학창 시절 때 생일 선물로 받았던 LP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LP 뭐 그런 것들은 제 방 안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참 그 간직할 수 있으면 계속 간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김은실님 감성과 힐링을 간직하시는 사연자님이시네요. LP 감성 좋아요. 턴테이블로 들을 때 특유의 지지직 소리가 힐링이죠. 사연 보니까 고민하던 LP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전 감성을 다시 떠올리면서 진짜 찾아보기도 힘들었던 그 감성 다시 불러일으키는 데는 그만한 게 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고선욱님 스드인 진행 곧 4년차 되는 DJ 이제는 풍경보다 먹거리를 먼저 챙기는 인디 선욱님 저도 느껴요. 저도 진짜 이게 누가 막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를 하라고 그 말씀대로 자꾸 같이 느끼고 먹어보고 곱창도 먹어보고 순댓국도 맛보고 와 이거를 이런 것도 못 먹고 살았구나 하면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하나씩 다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예. 풍경보다 먹거리가 훨씬 더 큰 세상이죠. 그걸 알았어요 제가. 예 덕분입니다. 서효주님 우와 울릉도 가보고 싶네요. 진짜 울릉도 다 가보고 싶죠. 근데 그렇잖아요. 울릉도 거기 입도하려면 기상도 되게 잘 맞아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울릉도 가서 그 우리나라의 동쪽 끝 독도도 한번 보고 자 그런 계획 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의 장면 보내주셔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영웅의 무지개 그리고 원 모어 찬스의 시간을 거슬러 준비했습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으로 진행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2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에 와 우리 홍성영님은 퇴근하신다. 인디 저 퇴근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내일 만나요. 그럼요. 내일도 생방송으로 만나야죠. 오늘도 땡큐. You're welcome. 성영님과 함께 저도 퇴근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 K2의 유리의 성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내일도 꼭 뵙는 거예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아직 10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 사이도 정체가 되고요. 이후 일찍에서 금천교 쪽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신갈에서 북수원까지 정체입니다. 그리고 군자분기점에서 서청분기점까지도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이후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죽전에서 수원까지 7km 구간 답답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하위 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주의를 하시고요. 공항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 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KBS.
6: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꽃들이 진 자리에 풍성한 초록잎이 가득합니다. 잠시 머물다 간 꽃들, 그 아쉬움을 달랠 새도 없이 연두는 초록이 됐고 초록은 더욱 짙어져 가는데요. 이제 나무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죠. 잎, 뿌리, 가지가 힘을 모아 머지않은 날 실한 열매를 맺어보겠다. 그러고 보면 숲을 가꾸고 열매를 키워내는 건 오래도록 제 몫을 다하는 뿌리와 잎사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죠. 제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꽃의 계절을 지나 열매의 계절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더 푸르고 실한 내일을 만들 선택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호입니다.

리틀 리버 밴드 더 나이트 아울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6월 2일 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 꽃을 피우고 잎을 틔우고 긴 시간을 차근차근 견디죠. 우리의 선택도 그러지 않을까요?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진 않더라도 어떤 열매가 언제 어떻게 맺힐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꽃처럼 예쁜 유세들이 쏟아지던데 그 꽃이 진 자리에 예쁘고 실한 열매가 맺히길 기대해 봅니다. 내일 투표소에 발걸음 가볍게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자, 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시원한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김홍관 씨가 신청하셨어요. 브라이언 아담스 Summer of 69. 부산 너무 더워요. 얼마 전에는 집안 온도가 2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지 않은 연도의 여름도 궁금해졌습니다. 1969년 여름은 어땠을까요? 더웠겠죠. 여름이니까. 뭐 온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얼마나 더웠을까? 폭염? 네. 제가 기억하는 폭염은 1994년? 예, 진짜 더웠거든요. 예, 94년. 그때 그러니까 체감상이죠. 뭐 개인적으로는 94년 여름이 제 체감상 역대급 더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다가 제가 고3이어가지고 더 더웠던 것 같아요. 공부는 잘 안 되지. 예, 뭔가 이게 딴 데에 계속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더 더웠던 것 같습니다. 예. 마음도 덥고 몸도 덥고 멘탈도 덥고. 예. 아, 뭐 시원한 건 이제 가지 않았나요? 예. 아니 그리고 뉴스 보도를 보니까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온다면서요. 예.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실제로 그러면 정말 너무 괴롭겠다 싶기도 하다가도, 그럼 왜 예방주사를 먼저 맞은 느낌 있잖아요. 예, 덥다 덥다. 아, 정말 더울 거야. 이렇게 하다가 막상 또 그 더위가, 찾아오면, 아이, 뭐 또 견딜만 하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김홍가 씨. 이번 여름도. 뭐 시원하게 어떻게 잘 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잘 견디시면서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성현숙씨, 도자기 작업하다가 냥이들 하우스에 왔어요. 콩 틀어놓고 냥이들 밥 주고 화장실 청소 중입니다. 냥이들도 음악 들으니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아, 도예를 하시는구나. 도예가. 오, 예. 그러시군요. 예. 친근감이 느껴지는데요. 예. 제 아내가 도예를 전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도자기를 요즘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오전에 갑자기 도자기 작업하신다니까 갑자기 급 친근감이 들면서 예,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 여름에는 너무 힘들대요. 예, 일단 그 가마를 떼는 데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 그 열기까지 이제 더해지니까 너무 힘드시대요. 예. 여름에는 잠깐 쉰다고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래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예. 어떤 종류의 이 도기를 만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뭐, 예,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통 그 진짜 도예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약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장식품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거 이렇게 자그마하게 미니어처처럼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다양하더라고요. 성현숙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미선 씨, 경북 선산에서 듣습니다. 셀프 세차장에서 남편이랑 세차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라디오를 틀어놓으셨는데 그게 드림팝이네요. 덕분에 세차가 즐겁습니다. 지금 열심히 예, 물기 닦고 있어요. 아, 그 세차장 잘 되겠네. 예, 잘 되겠어요. 이 라디오 혹시 KBS 이 라디오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시는 데인가?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최미선 씨한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조호선 씨가 신청하신 토토의 아프리카 그리고 알바트로스 아프리카.

토토의 아프리카 조호선 씨가 신청하셨고요. 알바트로스의 아프리카 이어서 들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239님, 출근길 팝송이 왜 이렇게 좋은지 저녁 드라이브라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은 저한테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바닷가를 달리고 있어요. 아, 실제로 상상 속에서 달리시는 게 아니죠, 지금? 야, 출근길 요즘 또 해가 그 길어져서 미리 나오시면 한 7시 한 30분쯤 그쯤 되면 이렇게 딱 해가 지면서 노을이 지금 석양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와, 그런 바닷가를 미리 나오셔서 달리시다가 드림팝을 탁 켰을 때, 와, 예. 저 혼자 이렇게 감동하죠? 너무너무 좋으신 거죠? 예, 1239님. 이런 장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 딱, 진짜 잠깐이긴 하지만, 그 어떤 뭐, 다른 그 장면이나 추억보다도, 그 찰나의 그 순간, 그 장면들이, 기억에 꽤 오래, 아주 깊게 남을 때가 있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예. 저희 드림팝이 앞으로도, 출근길, 멋진 팝송으로 배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236님, 내일이랑 모레가 쉬는 날이라, 예, 고향 가요. KTX 안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드림팝 듣다가 스르르 잠들 것 같아요. 아, 잠들어도 좋고, 뭐, 예, 말짱말짱 이렇게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바깥 풍경 보면서 가셔도 좋고, 왜냐하면 내일이랑 모레가 쉬는 날이니까. 야, 이것만큼 정말 부담 없는 게 있을까요? 예, 마음도 진짜 더 노곤해지고, 예, 편안해지죠.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Duncan Brown, Dwarf in a Tree.

Vertical Horizon, Everything You Want.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1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허성희 씨, 수술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에 글을 남겼었는데 드디어 수술 마치고 조직검사 결과상 암이 아니라는 결과도 받았어요. 그제 안심이 되면서 긴장이 탁 풀리더라고요. 요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기간 보내면서 듣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챙깁시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얼마나 진짜 조마조마 하셨을까요? 예, 두근두근 하시고. 아, 이게 참 단어가 어떤 단어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예, 너무 많이 다, 그 경중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어떤 단어를 내가 듣느냐, 어떤 단어를 내가 접하느냐에 따라서, 예,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음의 상태가. 그래요, 진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예, 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행이에요. 4155님, 고1 딸아이가 편도염으로 학교를 결석했어요. 평소 아침도 거르고 학교 학원 가랴 제때 밥 먹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오늘은 옆에서 제때 밥 먹고 푹 자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아픈 김에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쉼이 없었던 거죠. 면역력이 떨어진 겁니다. 목이 붓고 뭐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예, 편도염, 뭐 인후염 이런 그 증상들은 다 푹 못 쉬어서 그런 거예요. 예, 잠 못 자서. 예. 아이고, 긴장도 많이 하고 뭔가, 예, 마음적으로도 좀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예. 4155님이 많이 다독여 주시고, 예,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55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송보라씨, 옆집이랑 접선하러 갑니다. 예, 옆집에서는 열무김치를 전해주고 저는 맛깔난 술을 전하래요. 이렇게 정을 나누니 참 따숩고 좋습니다. 내일은 열무김치국수 해먹어야겠습니다. 너무 부럽다. 이런 이유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부럽다. 7231님이 신청하신 10 Sharp U 그리고 Andreas Johnson Glorious.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축구에는 크게 네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공격수는 골을 넣고 수비수는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미드필더는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에서 여러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포지션은 상대팀이 골을 넣지 못하도록 골대 앞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이 포지션은 무엇일까요? Gorin Red, We Fell in Love in October는 이 포지션에게 골을 막으라고 말하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막어 막어 막어. 보기 드립니다. 1번 골키퍼, 2번 포인트가드, 3번 리베로.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0: 선생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오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유니클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Green Red, We Fell in Love in October 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골키퍼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앵거스 앤 줄리아 스톤의 Love Will Take You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일은 전국이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낮 최고기온 30도를 넘어서겠는데요.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퇴근길 정체는 대부분 다 풀렸고요. 수도권 중심으로만 짧은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에서 여의 하류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이후 성산에서 가양대교까지 짧게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일산 방향으로 시흥에서 송내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매송휴게소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고요. 이후 팔곡분기점까지 5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주춤하고요. 덕평 부근에선 3, 4차로 따라 노면 포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코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번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번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7: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8: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알제로 모닝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짤막한 사연도 얹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모가지가 길어 슬픈 사슴처럼 길이가 길어 라디오에서 외면당했던 노래들 매주 화요일 밤 한 곡씩 만나봅니다. 사슴 같은 노래들. 날이 많이 더워졌죠. 그래서 오늘은 카리브의 해변, 햇살과 바람, 예쁜 빛깔의 칵테일 뭐 이런 것들을 생각나는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소니 롤린스의 세인트 토마스. 손꼽히는 색소폰 앨범이자 그를 재즈의 거장으로 만든 앨범이죠. 색소폰 컬러서스의 수록곡이고요. 소니 롤린스가 어렸을 적 어머니가 불러주던 카리브해 지역의 전통 민요를 재즈로 재해석했답니다. 곡 제목 역시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버진 아일랜드의 섬 세인트 토마스에서 따온 거죠. 소니 롤린스는 지난달 말 95회의 여정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음악만큼은 이 세계에 더 오래도록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니 롤린스의 세인트 토마스 6분 50초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 사슴 같은 노래들 소니 롤린스의 세인트 토마스 들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3579님, 저는 오늘 너무 더웠어요. 바다에 빠지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근데 빠지고 싶어도 몸이 뜨질 않아서 곤란하네요. 작년에 시도했다가 물을 엄청 먹었거든요. 저의 몸을 보면 둥둥 떠야 만든 체형인데 아내가 저 허우적거리는 모습 보면 엄청 웃더라고요. 예. 그 바다 가셔가지고 조금 욕심내셔서 이렇게 발 안 겨우 달랑말랑한 곳으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아니, 정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시는 거면, 튜브를 가져가셔야죠, 튜브. 예. 바닷물이 이제 염분이 있으니까, 수영장 물하고는 좀 달라서 더 잘 뜬다라고는 하는데, 안 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예. 저희 동기 아나운서 중에도 이광용 아나운서가 있는데, 진짜 그 스포츠 약간 그래도 만능이에요. 예, 나름 만능이에요. 뭐 이것저것 다 잘해요. 되게. 근데 유일하게 이제 못하는 게 수영. 안 뜬답니다. 죽어도 안 뜬다.

건데요. 참 희한하죠. 아, 그래서 야, 형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아니, 바닷가에 가서 해봤어 그랬더니

3579님이 신청하신 조지 벤슨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였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밤 이장우의 드림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775님, 평소 같으면 저녁 먹고 드림밥 들으며 설거지 중일 텐데 오늘 소파에 앉아서 고급진 꿈디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 소소한 행복의 시간을 준 아들, 예, 엄마 대신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 밥 숟가락 놓자마자 휴대폰 들고 꿈쩍 않는 남의 편보다 100배 더 예쁜 아들입니다. 예, 드림밥 이제 들으시면서 뭔가 이게 노동요로 드림팝을 이제 배경음악으로 좀 해놓고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온전히 드림팝.

작업에만 집중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제 얘기는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 막 이게 막 달그락달그락 거리고 막 물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아 음악을 듣고 싶은데 온전히 그 소음 때문에 예 못 듣는 경우가 저도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설거지를 거의 제가 거의 다 하거든요 설거지를 그래서 괜찮은 음악인데 아 또 이게 한번 리듬을 놓치면 하기가 싫어요. 예, 그러니까. 아드님, 너무 착하다. 진짜. 예, 엄마를 위해서. 아, 이런 시간도 필요하죠. 예. 9775님. 나중에는, 이 시간에 저기, 뭐, 커피를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카페 가셔서, 예, 음료 한잔 하시면서, 드립밥 온전히 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9775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글렌 메데이로스 엘사 Friend You Give Me A Reason

여태까지 사연 소개는 좀 됐는데 신청곡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한번 신청해 볼게요. 자, 의지 한국인, 예, 조성호 씨가 신청하신 찰리 푸스의 Left, Right, Left 들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예. 너무 오늘은 나갔습니다. 예, 신청곡이 아마 원하시는 그 날짜나 뭐 그런 시간에 못 나갈 확률이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인내심을 좀 가지시고, 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2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이나 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최희수 씨, 오늘 첫 강의를 했는데 머리와 입이 따로 놀아서 뭔 소리라고 나온 건지 지금 입을 킥하다가 갑자기 빵을 먹어버렸어요. 머리와 입이 이리 따로 놀 수도 있구나. 아,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꾸 뭘 먹으려고 해요. 예, 좀 막아주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뭐. 예,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입맛이 뚝 떨어진다고. 예.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식욕이 이렇게 솟구친대요. 예, 그래서 막 폭식을 하는 건 아닌데 입이 궁금하다 그러죠. 자꾸 뭔가 이렇게 그게 뭐 맛있어서 먹는다라기보다는 그 욕구를 자꾸 해소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먹는 걸로. 첫 강인데요, 뭐. 예. 첫 강의부터 너무 완벽하게, 예, 무르르듯이 잘하시면 다음 강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서, 듣는 분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이게 힘들어집니다. 예. 기대치가 높아지면 그거 맞추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예,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휴, 근데 또 막상 했는데 이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안 좋게 결과가 나오면 기분이 좋진 않죠. 이럴 때는 드시는 것보다 일단 나가세요. 예, 나가셔서 뭔가 몸을 움직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가셔서 드시는 거 아니야? 최희수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잘하실 겁니다. 예.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예. 이게 처음부터 잘해서 이게 쭉 내려가는 것보다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는 게 더 낫죠. 예. 1284님, 탄천을 걷는 이 시간 바람이 저를 반겨주네요. 예. 더위를 유난히 타는데 바람이 솔솔 불어주니 너무 좋습니다. 예. 수고해요. 화이팅. 예. 밤에는 진짜 괜찮아요. 예, 요즘은 밤에는 괜찮습니다. 낮에는 막 더운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도 고맙긴 한데, 밤이 진짜 시원해요. 예. 제이슨 모라스, Life is Wonderful, 그리고 Colby Kelly, Battle. It takes a crane.

Jason Mraz Life is Wonderful 그리고 Colby Kelly Better 예, 두 곡 들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들고요.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190님 버스 운전하고 집에 오는 길에 버스에서 졸고 있는 한 청년을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한지 아들 같은 그 친구를 위해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 청년에게 행복과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노력한 오늘만큼 내일 충분한 보상이 기다리기를 오늘 하루도 노력한 모든 이들에게 은총이 가득하기를 아이고야 예. 야, 진짜 그 청년은 아마 그 기운을 받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거, 너무 마음이 진짜 따뜻해집니다. 예, 1190님한테 커피쿠폰 보내드릴게요. 1527님이 신청하신 10 years after, I'd love to change the world.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오답!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5: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화요일 밤 끝곡 Pretenders I'll Stand By You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AI라고 하면 먼 미래나 영화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AI가 일상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죠. 빠르고 정확하게 일 처리하는 걸 뛰어넘어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조언이나 고민 상담도 꽤나 성의 있게 해주잖아요. 이러니 사람보다 AI가 우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걸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죠. 김혜란 작가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에게 없는 한 가지는 망설임이라고. 그렇기에 때론 인간의 투박한 침묵과 위로가 더 큰 감동으로 남을 때가 있다고 한 건데요. 결국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채워야 할 구석이 남아있는 불완전함 아닐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아이유의 반편지 유진성님 신청곡으로 6월 2일 화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AI가 참 지치지 않고 일을 하고 또 사람보다 몇 배나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도 갖고 있고 하지만 정말 그 망설임 혹은 약간의 그 틀림? 틀린다는 것이 또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끔은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실수하거나 그 실수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조금은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실수라면 그래도 사람답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AI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게 생각해보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박찬영님, 학원 아르바이트 끝나고 자취방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따라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이네요. 집에 가자마자 쉬고 싶지만 내일 과제 발표까지 있어서 바로 잠들지 못할 것 같아요. 아이고, 찬영님,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너무 어깨에 짊어진 짐이 많으시네요. 정화등님, 오늘 생일인데요. 남편은 회식이라 2차 가서 안 들어오고 대학생 딸은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고 안 들어오고 아들은 제 생일을 모르는지 밥투정하다가 들어가서 자네요. 그래도 저를 위로해주는 건 밤그대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쩜 이래요. 진짜 너무 서운하네요. 그냥 현관문에 붙여놓지 그러셨어요. 오늘은 내 생일. 엄마 올림.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공지사항 있습니다. 2026년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새해 결심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으신가요? 밤그대에서 2026 나를 돌아봐 특집 준비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를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상반기 있었던 가장 큰 사건부터 잘한 일, 후회되는 일, 뭐가 있었는지, 남은 2026년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지, 바라는 일도 같이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으니까요.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0: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존박의 Falling. 먼저 들으신 곡은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7779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박희경님, 우리 아이가 어느덧 100일이 됐어요. 아이 재우고 젖병 열탕 소독 집안이라면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아기가 어려서 외출을 거의 못하는데 밤그대 들으면서 사람들 사연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남편이랑 도란도란 추억 얘기도 하면서 육아 스트레스 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유디가 한 줄기 빛이랄까

함께 열심히 육아하는 남편,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준 우리 아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이고, 진짜 100일이면 너무

소세지빵을 먹었는데 엄마한테 연락이 왔네요. 소세지빵 네가 먹었니? 저희 집에 엄마랑 저밖에 없으니 범인은 저밖에 없는데 굳이 확인하시는 거 보니 아무래도 엄마가 드시려고 아껴둔 빵이었나 봐요. 괜히 죄송하네요. 내일 잊지 말고 집에 가는 길에 소세지빵 사가야겠어요. 저는 또 소세지빵 네가 먹었니? 그거 유통기한 지난 건데 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서운함에서 물어보신 거였군요. 소세지빵 정말 많은 곳에서 팔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많이 많이 사드리면 기분 풀리실 것 같아요. 8314님 오늘 남편이랑 술 한잔하면서 저녁 먹다가 갑자기 첫사랑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둘 다 감정 조절 못하고 오랜만에 흥분해서 결국 알고 싶지 않은 얘기까지 하게 되고 분위기가 좀 싸해졌네요. 역시 첫사랑은 마음에 묻어뒀어야 하는 건데 아무튼 분위기 좋게 술 먹다가 후다닥 마무리했어요. 이런 얘기는 금기입니다. 무덤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첫사랑은 없고 당신이 첫사랑이야. 기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더더의 내게 다시 전해드리죠.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닮았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다. 살면서 지겹도록 들었기 때문에 제발 그만 듣고 싶은데, 나는 닮았다는 말을 절대 벗어날 수 없도록 태어난 운명이다. 왜냐면 쌍둥이이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들도 가끔 헷갈려 할 정도로 외모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진짜 신기하다. 쌍둥이로 사는 기분은 어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나는 그저 우리를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신기할 뿐이고, 아직도 난 쌍둥이 언니를 볼 때마다 내가 저렇게 생겼다고?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리고 쌍둥이끼리는 텔레파시 같은 게 통한다고 나도 어디선가 듣긴 들었는데, 글쎄다, 언니와 나는 눈만 마주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안 맞아, 참 안 맞아 라서 쌍둥이의 특별함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때가 많다. 실제로도 둘이 성격이나 취향 같은 게 매우 달라서 마음이 하나로 딱 맞춰진 경우가 별로 없다. 쌍둥이 언니보다는 오히려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인에게서 공통점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다. 그림 수업에서 만난 동생 주연이도 그런 경우 중 하나인데, 우리는 둘 다 취미로 그림을 배울 정도로 미술 전시회 가는 걸 좋아하는 것과 인생 여행지가 스페인이라는 거,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하다. 오죽했으면 주연이를 만날 때마다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을 찾은 기분이 들 정도다. 근데 오늘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다. 주연이가 누군가와 한참을 통화를 하더니 이러는 게 아닌가. 아, 우리 언니인데 내가 실은 쌍둥이거든. 뭐라고? 너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나도 쌍둥이야. 뭐? 언니는 왜 말 안 했어? 진짜 신기하다. 이럴 수가. 쌍둥이인 것마저 똑같다니. 이 정도면 소름 돋을 정도의 운명 아닌가? 다만 얘기하다 보니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했는데, 주연이는 쌍둥이 언니와 사이가 좋아 서로를 잘 챙기는 사이라는 거? 그걸 보니 괜히 언니한테 미안해져서 나도 우리 언니한테 틱틱대지 말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나랑 똑 닮은 유일한 내 핏줄이니까.

이소은의 닮았잖아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와, 신기하긴 하네요. 쌍둥이 자체도 신기한데 내가 아는 사람도 쌍둥이일 확률 얼마나 되겠어요. 나중에 네 분이 다 같이 만나도 재밌겠어요. 아무튼 애초에 쌍둥이로 태어난 인연 자체가 소중한 거니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함께한 쌍둥이 언니부터 잘 챙기시고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에즈원의 천만에요 들려드리죠.

제이의 어제처럼 앞서 들으신 곡 예지원의 천만에요 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이경철님, 왕복 3시간 파견 근무를 1년여간 잘 마쳤네요. 늘 늦게 오는 아빠를 졸린 눈 비비며 기다려준 7살 또리가 있기에 잘 버텼어요. 곧 개관하는 기념관 전시에 또리를 제일 먼저 초대하고 싶네요. 아이고, 역시 아이 덕분에 또 이렇게 힘을 내고 버팁니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영현님, 내일 첫째 유치원 학부모 상담 날이에요. 혹시 저희 아이에 대해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은근 긴장되네요. 말썽꾸러기 아이들 키워주고 계시는 전국의 유치원 선생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게 진짜 저도 유치원 선생님들 너무 존경해요. 근데 따로 지금까지 연락이 안 왔다는 건 네, 별 사고 없이 열심히 아이가 잘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규찬의 베이비 베이비 보내드릴게요.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기찬의 플리즈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0: Ready, get set, go. 페퍼톤스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음악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땅수 부대찌개 참 맛있어요. 땅수 부대찌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땅수 부대찌개 맛있어요.

0: 좋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2일 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노 리플라이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노 리플라이는 정욱재, 권순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룹인데요. 2006년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은상을 타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2009년 발매된 노래고요. 처음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의 떨리고 어색한 기분을 표현한 곡인데요. 발매 당시 여성 싱어송라이터 타로가 피처링으로 참여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머뭇거린 첫인사에 하얀 손을 내밀어주며 밝게 웃던 내 모습이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네.
1: 하나, 둘, 셋.

이 드라마에서 골라봤습니다. 2006년 방영된 윤은혜, 오만석 주연의 드라마 포도밭 그사나이. 이 작품은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이지현이 주인공이고요. 1년간 포도 농사를 지으면 포도밭을 물려주겠다는 당숙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고 시골로 내려간 이지현이 농장 일꾼 장택기와 엮이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포도는 거짓말 안 해. 땀 흘린 만큼 달아져.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태어나 줄곧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작가 김달림의 노년탐구 에세이 뜻밖의 우정 중 한 구절입니다. 닮고 싶은 노인, 닿고 싶은 노년의 이야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다. 마치 씨앗을 심듯 다양한 노년의 모습을 마음속에 하나씩 담아두는 일. 그게 내가 나이 들면 덜 두려워하는 방법이었다.

2026년 6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노 리플라이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임현정의 첫사랑이었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드라마 포도밭 그 사나이 OST에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Loving You, 시스타의 Loving You, 김종서의 Loving You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안치환의 내가 만일,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였습니다. 이어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박지윤의 그대 그리고 사랑 보내드립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옥상 달빛 신재의 칵테일 사랑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햇볕이 쨍쨍이에요. 서울 낮 기온이 33도를 찍었습니다.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있었다고 하죠. 작년 기준 19일이나 빠르게 여름이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계절에 적응하려면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요즘처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비구름이 오락가락하면 몸의 생체 리듬이 고장이 나버린대요. 물을 마시고 돌아서도 목이 마르진 않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확 하고 깨지는 않으세요?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졸진 않으십니까? 계절이 바뀔 때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정말. 매해마다 한 번도 쉽게 온 적이 없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기도 합니다. 이 까탈스런 친구를 올해는 또 어떻게 달래가며 잘 지내야 할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김현철의 32도씨 여름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지역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덥거나 습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 몸이 계절에 적응하는데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린다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처럼 일교차도 크죠. 그리고 비가 내렸다가 안 왔다가 막 지 멋대로 해요. 이럴 때 몸의 이 생체 리듬이 고장이 난다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왜 자꾸 새벽에 깰까? 뭘 마셔도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그리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이게 다 여름에 적응하느라 몸이 좀 고생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우리 몸을 챙겨줘야 한다. 저도 오늘 2시간 시원한 간식들을 나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식들을 나눠드릴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0584님, 콩디 부산에는 비가 왔네요. 비 오는 날 버스 운행 힘들어요. 힘들어. 비 오는 날 운행하기 힘들었죠? 콩디에게 힘을 받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옆에 딱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나님, 대구에는 오전 내내 비가 내리다 그쳤습니다. 대구에서 또 문자 보내주셨고, 까딸스런 애랑은 기싸움에서 이겨내야죠. 그쵸. 이 여름이란 놈하고 싸워서 기싸움에서 우리 꼭 이겨내자고요. 올여름에는 6820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4724님, 외근 갔다가 사무실 복귀 중인데 등에서 땀이 줄줄 납니다. 땀이 줄줄 나? 그리고 어질어질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러멜 마끼아토 한 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몽님 오셨습니다.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모기도 일찍 찾아와서 밤새 귓가에서 앵앵 소리에 잠을 설쳤더니 피곤하네요. 아, 가뜩이나 중간에 자주 깨는데 모기까지 찾아와서, 그렇죠? 반갑지 않은 그런 관객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잠시 후 본다방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할 거고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 계신 그곳 날씨는 얼마큼 들쭉날쭉인지, 또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커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에서요, 카메라 버튼 딱 누르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레드에 오늘 2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2번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소나기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찾아와 주셨습니다. 반가워요, 소나기님. 콩디, 남편과 택배 배달하고 있는데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 한여름에 이것보다 더 덥다는 거잖아요. 그쵸? 무섭기까지 하다고 우리 소나기님 보내셨습니다. 우리 소나기님, 여름이라는 놈과 기싸움에서 우리 이겨내자고요.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1865님이에요. 콩디 오늘도 출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확실히 날씨가 더워지니까 날씨 이야기가 참 많네요. 저는 지금 일산에 있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에 계시는군요. 2시간 동안 저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암요. 제가 2시간 동안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1등 축하드립니다. 이분에게 캐러멜 마키아토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제가 1등으로 문자를 보내고 언니가 제 문자를 두 번이나 읽어주시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소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 남편이 현장으로 일하러 다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걱정입니다. 벌써 이렇게 더워서 한여름에 우째 버틸지 오늘 방송도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7494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행복하시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임정임님, 오, 똑바로 읽어도 임정임, 거꾸로 읽어도 임정임이네요. 특이하시다.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 더위에 옥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일하고 계셔. 더위에 쓰러질까 무섭습니다. 수분 보충 많이 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더운 날씨가 찾아오니까 내내 남편 걱정이신가 봐요. 정임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토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유나님, 콩디 더워서일까요? 왜요? 아침부터 옆 직원과 투닥투닥 거렸습니다. 싸웠어. 다툼했어. 요즘 제 마음에 고슴도치가 바짝 나를 세우고 있나 봐요 하셨습니다. 워워워워 고슴도치 보고 워워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7916님, 오랜만에 1등 도전합니다. 콩디 뽀너니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습도가 너무 높아요. 부산에서 문자를 넣어주셨고, 그리고 강혜영님도 이모티콘 잘 받았습니다. 정승기님 그리고 김동현님, 기다렸어. 함께 즐기려고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행복한 하루 콩디와 함께. 야, 일찌감치 멍석을 깔고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결하셨습니다. 구문서님 늘 감사합니다. 김옥현님, 콩디 며칠 만에 출첵하네요. 바빠도 너무 바빠서 요즘 좀 여유가 좀 생겨서 바로 들렸습니다. 2시간 신나게 잘 듣고 즐기고 갈게요 하셨습니다. 김옥현님, 우리 오랜만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두 시간 아주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아요. 여기에서 자우림의 일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여러분들을 또다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방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밭에서 앵두 따고 있는데 한증막이 따로 없네요. 콩디도 앵두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45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진달래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앵두 좋아하죠.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잖아요. 면역력 유지하는데 아주 도움되고 또 달콤하면서 시큼하면서 아주 맛있죠. 이 수분이 많다 그래요. 이 앵두에. 그래서 더운 날 갈증 해소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앵두 올여름에 많이 섭취하시기 바라겠고요. 진짜 오늘 날씨 한증막이 따로 없어요. 오늘 공기가 아주 뜨거운 수증기를 품은 듯 거리가 마치 한증막 같은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었는데 우리 진달래님도 너무 덥다고 하셨고 그리고 45번째 생일 진심으로 저희 이분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분에게 카푸치노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싸드릴까요? 기분이 조금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6163님, 여기 서울 중랑구는 너무 덥습니다. 여기 여의도도 너무 덥습니다. TV에서 토스트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먹고 싶다고 해서 재료 사러 마트 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는데 숨이 턱턱 막힙니다. 숨이 막히지? 그리고 9658님, 여기는 경남 창원입니다. 새벽부터 비가 많이 내리더니 오후부터는 조금씩 그쳐갑니다. 하루 종일 꿉꿉한 날씨 때문에 일하기가 싫어요. 차에서 내리면 비 맞고 차에 타면 꿉꿉하고 이거 어떡하란 얘기예요? 9658님도 날씨 소식 전해 주셨습니다. 정희구원님, 콩디 안녕하세요. 지내는 비가 조금 내리고는 마무리를 슬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은 딸이 닭곰탕 해서 준다고 합니다. 헉, 딸이요? 오, 이쁘다. 이쁜 딸이다. 그죠? 정희권님 보내주셨고. 4560님, 뿐연이 저희 결혼 1주년이라 경주 놀러와서 신나게 놀고요.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차 안에서 문자 보내시고 저는 또 이 사연을 골랐고 결혼 1주년 당연히 축하를 해드려야 하고 곰돌 신랑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라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결혼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560님 두 분에게요. 제가 저는 기분파니까 두 분이 좋아하는 색깔 뭔지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손목 사이즈 알려주세요. 커플 비즈 팔찌 제가 만들어서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분이다. 434 하나님, 저는 속상합니다. 입시 준비하는 고딩딸 손가락 뼈에 금이 갔어요? 어? 병원 가는 중입니다. 아우, 기부스 해야 되잖아요. 이 한여름에 기부스하고 참 많이 힘들겠어요. 어찌하다가 입시 준비하는 우리 고딩 따님께서 손가락에 뼈에 금이 갔을까요? 기부스까지는 좀 안 가고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4341님 보내주셨는데 빨리빨리 케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아씨 가루 꼭 좀 드세요. 빨리빨리 붓는다고 하니까 도움 많이 되니까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현모님 오셨고 이소영님, 서예진님, 아우 뭐 그냥 이름도 다 외울 것 같습니다. 김선아님도 오셨습니다. 고혜경님 감사하고요. 이덕희님, 콩디 오랜만이네요. 매번 운전하는 시간이라서 참여 못해서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이덕희님 제가 커피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리고 조성은님도 오셨고 김수경님, 오늘은 산책길에 텃밭에서 상추와 상추를 사와 깨끗이 씻어 쌈싸 먹을 겁니다. 아, 맛있겠다. 삼겹살에 뭐 족발도 좋고 아무튼 맛나게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주희님, 김영란님, 김은숙님도 와주셨고 김상철님, 이민영님, 아, 참 많습니다. 옥정아님, 홍성영님도 이모티콘 보내주셨는데 잘 받았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5분이 지났다.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 가지런히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욕심이 제가 너무 많은가 봐요. 샵 1062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태사자의 도, 클릭비의 백전무패 이렇게 두 곡입니다.

물어볼까요? 노래와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볼까요?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 샤크라의 난 너에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가 원래 누구 노래인 줄 여러분 줄 아세요? 누구 노래인 줄 여러분들 아세요? 항상 마음이 급해 나는 마음이. 피아노의 체념을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샤크라를 원곡자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피아노의 체념입니다.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거예요. 샤크라가.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직. 헐! 주인 바뀐 줄? 너무 잘된 리메이크로 찾아가겠습니다. 너무 잘 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리메이크가 너무 잘 돼서 원래 그 가수의 노래인 줄 알았던 노래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리메이크 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요. 컵빙수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쏴.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샤크라의 난 너에게, 오늘의 마법송입니다. 뮤직 is magic.

베이비복스의 킬러, 원래 김현성 노래랍니다. 어? 진짜? 이제 모기도 있으니 킬러 팍팍 뿌릴 때 대치요 하시면서 0000이라는 닉네임이 이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베이비복스의 킬러.

0: on the bump.
1: 만남 임기훈의 당신과 만난 이날이 원곡이라는 거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알고 있었지. 1732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코요태 만남.

4799님 보내주셨고 쿨의 슬퍼하려 하기 전에 댄스곡으로 완벽하게 리메이크되어 원곡을 뛰어넘은 느낌입니다. 334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었죠. 쿨이 노래합니다. 슬퍼지려 하기 전에.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쇼리 실라! 고려 기프트!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0: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4: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오늘 뮤직 매직의 키워드는 리메이크였습니다. 리메이크가 너무 잘 돼서 원래 그 가수의 노래인 줄 알았던 노래들 참 많네요. 숨어있는 곡들이 많았습니다. 몰랐던 곡들도 꽤 있었습니다. 김영자님,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박보검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원곡은 적재예요 하셨고, 9765님, 이장우의 널 만난 이후를 리메이크한 SES의 Oh My Love도 있습니다. 콩디, 크크크. 좌절금지라는, 좋다. 좌절금지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요. 아이유가 부른 노래 중에도 원곡만큼 좋은 거 많습니다. 저는 너의 의미를 참 좋아한답니다. 최경희님은 김장훈에 나와 같다면. 리메이크 곡인지 몰랐었는데 원곡은 박상태님의 곡이더라고요. 김호연님, 원곡만큼 리메이크 좋은 노래들 참 많습니다. 저는 동방신기의 풍선 추천합니다. 이게 원곡이 있는 줄 몰랐어요. 원래 다섯 손가락의 노래랍니다 하셨고, 3090님,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 밤이요. 원곡은 최성원님인데 성발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주도를 더 떠올리게 하는 듯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뮤직매직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컵빙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오늘 뮤직매직 곡은요. 바로 풍선, 동방신기의 풍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같이 가야지.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서현희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콩디. 일산에서 16개월 된 라임이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저는 원래 사우나 가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여름엔 더워져서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우나 생각이 너무 나네요. 아이가 하루 종일 안아달라, 놀아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집은 난장판이고 영공까지 탈 때 털려서 그런가 봐요. 누군가한텐 사우나 가는 게 평범한 일이지만 아기 엄마들한텐 거의 휴가 같은 거거든요. 탕 속에 몸을 푹 담그고 아, 살겠다 하고 싶네요. 지금도 겨우겨우 버티며 육아 중인 전국의 부모님들, 우리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요.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듣고 왔고요. 오늘의 라방 주인공은 서현이님이었습니다. 제가 이 서현이님 이름을 참 자주 봤거든요.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막연하게 물음표만 머릿속에 띄우고 있었는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일산에서 16개월 된 라이미를

0: 키우고 있는 엄마 우리 서현이님 오늘도 3169 이 번호로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라임이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으시대요. 그래도 신기한 건 오후 4시만 되면 저도 모르게 라디오부터 켜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이본 언니 팬이었습니다. 아직도 장난처럼 내 첫사랑은 이본 누나야 라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질투도 났지만 지금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와 편안한 웃음 덕분에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지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얼마 전 결혼 3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축하하고 또 축하 몇 배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애할 때는 둘이 손잡고 맛집도 다니고 여행도 다녔는데 지금은 딸아이 뒤를 쫓아다니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라임이 덕분에 더 많이 웃고 더 단단한 가족이 된 것 같아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와우, 아주 행복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169님 그리고 결혼 3주년 저 이분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말이죠.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 많으시죠? 근데 샤이해서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용기 내서 한번 남겨보십시오.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시간입니다. 봄플리 오늘 주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성훈님이셨을까? 아니 2부를 어떻게 가시려고 1부에 그렇게 흔드시나요? 라고 이런 문자 보내셨는데 여기 있다. 이성호님 맞네. 아이고 콩디 너무 흔들어서 2부에서 부작용 나오겠어요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부작용 나올 것 같아. 이 봄플리 주제 뭔지 아세요? 춤으로 기억되는 노래. 좋아 좋아. 춤플리입니다. 춤플리. 뭐 토끼춤, 회오리춤, 털기춤 뭐 많죠. 춤으로 기억되는 노래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요. 안무가.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랑이 가득 담긴 수박주스, 사박주스 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선홍님, 이재숙님 두 분 마음이 통했나 봐요. 우리 오늘의 라방 서현이님의 내용을 듣고 나서 일산이면 옆 동네 분이시네요. 제가 아이 하루 봐주고 싶네요 하셨고 재숙님도 제가 아기를 좀 봐주고 다녀오라고 하고 싶네요. 조금만 더 파이팅해요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었는데 제가 이걸 또 못 보고 있었네. 틈을 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오늘 당신의 마음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주제는 춤으로 기억되는 노래 춤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춤으로 기억되는 노래들 여러분들 떠올리시고 그 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시원하고 달달한 사박 주스 싸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의 첫 곡입니다. 가자! DJ DOC의 DOC와 춤을!
1: 1, 2, 3, 4!

토끼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 추다가 발목을 다친 적도 있습니다. 이선희님, 나미의 인디언 인형처럼. 1303님, 이 노래 들으면서 토끼춤 많이 췄습니다. 오혜진님, 나미의 인디언 인형처럼. 토끼춤 원조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원조 만나볼까요?

스마일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 시간방춤 이거 진짜 인기였습니다. 간만에 추고 싶어요 가자 하셨습니다. 고숙희님 4150님 춤하면 시간방춤 빠질 수 없죠.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 지금

춤하면 저는 말춤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보미님 신청해 주셨고 송지선님도 같은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말춤 가시죠 하셨어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

오늘 봄풀리 춤으로 기억되는 노래 춤풀리였습니다. DJ DOC의 DOC와 춤을, 나미의 인디언 인형처럼,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 싸이의 강남 스타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안도영님, 언니 춤춘다고 해서 아 보이는 라디오 켰어. 1부에 맞췄는데 1부에. 3287님, 부채춤이 인상적이었던 이정현의 와 신청합니다. 한상윤님은 클론의 초련. 이 춤도 멋있죠. 워낙에 뭐 두 분이 안무를 중독성 이 안무를 짜는데 또 귀신이지 않습니까 두 분 다. 1003님은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엉덩이춤 쳐본 1인입니다. 이주영님은 비의 깡이요. 그리고 5300님은 박남정의 널 그리며, 그리고 7494님 god의 관찰하며 핸들 돌리는 운전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크레용팝의 빠빠빠 점핑 댄스 인기였습니다 하시면서 1호님도 보내주셨습니다. 8045님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꽃놀이 춤 진짜 멋있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봄플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뽑아서 사랑이 가득 담긴 시원한 사박 주스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이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표에 내 이름이나 또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당첨글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 준비하겠습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요즘 우리 집 두 쌍둥이는 수학여행 얘기로 바쁘다. 친구들과 여행 중에 찍은 영상으로 브이로그를 만들겠다며 밤마다 편집 삼매경이다.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 얼굴은 응? 블러 처리해야지. 자막 이건 빼자. 그리고 재미없다. 여기 영상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 혹시 뭐 찍어둔 거 없냐?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나 어릴 때 생각을 했다. 내가 학생이던 시절에도 휴대폰이 있었다면 그 추억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싶어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학창 시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여행의 추억이 말이다. 우리는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다. 학교 운동장에서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여행 시작이라 가방에 먹을 걸 잔뜩 챙겨갔던 기억이 난다. 야, 너 뭐 싸왔냐? 가방 열어봐. 아, 열어보라고. 야, 얘 먹을 거 짱 많다. 와, 하나만 줘봐. 나도 내 거 줄 테니까 좀 달라고. 나눠 먹어야지. 덜컹대는 버스 안에서 먹다가 자다가 하다 보면 여행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불국사에서 사진도 찍고 탑이 그려진 열쇠고리도 사고 팔찌도 사고 돈이 좀 있는 애들은 거북이 모양 기념품에 엄마 아빠 이름을 새기기도 했다. 철부지처럼 경주 곳곳을 뛰놀다가 드디어 숙소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진짜 우리의 밤이 시작됐다고나 할까. 야, 선생님 갔는지 봐봐. 가셨어? 오케이, 그럼 내가 옆방 가서 애들 데리고 올게. 야, 자냐? 야, 누가 이 시간부터 자냐? 야, 깨워봐. 우리 방에서 같이 놀자. 선생님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쉬, 야, 조용히 해. 조용히 움직이라고. 방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카드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난다. 몰래 가져온 맥주 한 캔을 돌려 마시며 어른의 쓴맛을 캬 보기도 했다.
1: 열어! 어? 이놈들 문 안 열어? 왜 안 자고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야? 저건 뭐야? 어? 뭔데 뒤로 숨기고 이리 가져와. 가져오라고 이놈아! 어? 이거 마신 놈들 다 오른쪽으로 서! 줄 서!
0: 새로 새어나오는 웃음을 숨기지 못하고 하하거리다 결국 쌤한테 걸려서 혼이 났던 추억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달리는 버스 안에서 유리창에 머리를 쿵쿵 찧어가며 졸던 날이 어제만 같다. 이제는 중년이 되었을 친구들이 문득 그리운 그런 오후다.

아이고, 어떤가요?에 이어서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왔습니다. 아우, 요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름을 못 외웠거든요, 미리. 이상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준님이 보내준 어떤가요? 재밌었습니다.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 추억이 방울방울 난다 하시면서 홍영민님도 보내주셨고 홍성영님 문자 감사합니다. 역시 연기자라 연기에 빠져드네요. 아, 연기 각 잡고 하면 아, 잘할 수 있는데. 문지연님, 콩디님 연기에 감정이입됨. 괜히 콩디님의 수학여행 이미지가 떠오름요. 그리고 정선홍님은 먼저 자는 친구 얼굴에 낙서하던 기억도 난다 하셨고 남혜윤님도 이렇게 또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리스 시절 생각이 납니다. 경주 수학여행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오후다요 하시면서 이민영님 주셨습니다. 수학여행 경주로 가는 거 당시 국룰이었습니다 하시면서 26홀스라는 분 또 찾아와 주셨고 4490님 6월은 수학여행의 계절입니다. 울산 양정국민학교 17회 친구들 잘 지내냐? 건강 잘 지키고 나중에 한잔하자 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한승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혜라님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아까 있었는데 아, 지나갔네. 강혜영님도 이번에 라라랜드 잘 듣고 있고 또 좋은 노래들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연석의 학창시절 그리고 이어서 이장우의 청춘예찬 이렇게 두 곡 감상하시죠.

0: 좋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김혜정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합니다. 예전에 콩디 보니 언니가 하던 라디오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기념일이라서 사랑하는 남편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오늘 두 분이 결혼기념일 맞이하셨습니다. 김혜정님 오늘 오랜만에 볼륨을 높여 이후에는 라라랜드 처음이시잖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결혼기념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쉬는 날이라 놀러 왔습니다. 한상윤님 찾아와 주셨고 콩디 오늘 저 생일이에요. 아무도 몰라주는 생일이지만 콩디가 생일 축하해 주시면 아주 큰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7132님 아무도 몰라줘? 아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신 거지? 아니요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상처받으시면 아니 됩니다. 713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생일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피 버스데이 투 유입니다. 남혜윤님 이쁜 콩콩콩디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노크해 주셨고 허승환님도 김해인데 지금 날씨가 김해는 19.9도라고 합니다. 태풍 영향으로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셨고 이하나하나삼님도 문자 참여해 주셨고 매번 눈팅 귀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0306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병찬님 오늘 콩에 가입했습니다.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셨고 7035님 그리고 모닝님 4190님도 라라랜드 최고라고 하셨고요. 우리 아들 시내버스 일한 지 일주일째 됐습니다. 안전운전하라고 전해주세요. 8219님 안전운전 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희님 날씨 왜 이래요? 덥다고 날씨가 너무 덥다고 보내주셨습니다. 4962님 시흥에서 또 문자 주셨고 제주에서 태풍 장미 영향으로 오전 내내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지금 해가 살짝 보이네요 하시면서 4381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화사의 굿 굿바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0: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그림까지 잘 그리는 사람. 다양한 메뉴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식당들도 있어요. 샤브샤브 맛집인데 전혀 다른 종류의 음식인 돈가스와 고르곤졸라, 피자까지 다 맛있는 집이요. 한 가지만 잘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두루 잘 해내는 건 분명 놀라운 재능일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럴 필요는 없죠. 춤 하나로 오래 사랑받는 사람, 설렁탕 한 그릇만 묵묵히 끓여온 맛집처럼 한 가지를 오래 붙들고 살아가는 우직함에도 분명 깊은 멋이 있습니다. 그런 이것저것 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를 오래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근사한 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황문경님께서 샹탈 참벌런드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죠. Since I Fell For You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문을 열었습니다. 꼭 잘하지 않더라도요.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만 있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닌가요? 그런 나를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일 거예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

네,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에세이로 시작해서 공삼으로 끝나는 그대는 부민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여행 첫날 싱가포르에서 처음 듣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도 또 들으시다니 정말 그대는 최고네요. 이칠로 시작해서 HS로 끝나는 그대는 팝스 프리덤과 함께하는 편안한 밤입니다 하셨어요. 더 편안하게 해드릴 곡 이어드리죠. Babyface의 How Come How Long, Mary J. Blige의 No More Drama.

Babyface, How Come, How Long, Mary J. Blige의 No More Drama 듣고 왔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느 한 시절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음악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78년 오늘의 빌보드 1위 곡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한 You're the one that I want입니다. 이 곡은 1970년대 말에 전 세계 청춘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뮤지컬 영화 그리스의 삽입곡이죠. 당시 영화도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고 음악 역시 차트를 휩쓸면서 말 그대로 뮤지컬 영화 열풍의 상징 같은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서로를 향해 마음을 확인하며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장면은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영화 속 듀엣 장면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요. 청량하면서도 톡 쏘는 올리비아 뉴튼 존의 음색과 존 트라볼타의 리드미컬한 보컬이 어우러지면서 듣는 사람이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만들어주는 곡이에요. 마치 70년대 뜨거운 댄스파티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듯한 노래 들어보시죠.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의 You're the one that I want입니다.

건강을 생각하고 또 스타일을 고려해 봐야 하니 살은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세상에는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이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은 걸까요? 어제는 과일이 제목 속에 들어간 노래들을 찾아서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메인 음식이 나와야겠죠. 오늘은 음식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카펜터스의 잠발라야예요. 잠발라야는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지방의 전통 음식이죠. 여러 재료를 넣고 푸짐하게 끓여낸 음식처럼 이 노래도 흥겨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카펜터즈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고요. 이어서 들어볼 곡은 치즈버거 인 파라다이스. 지미 버핏 특유의 느긋하고 유쾌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곡이에요. 천국 같은 곳에서 먹는 치즈버거라니 제목만 들어도 괜히 행복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나나 팬케이크스입니다. 잭 존슨의 따뜻하고 나른한 목소리 덕분에 주방에서 달콤한 팬케이크 냄새가 퍼지는 풍경이 그걸 브런치로 먹는 행복한 시간이 그려지는 곡이에요. 세 곡 들어보시죠.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그 노래 그 가사는 너무나 잘 알려진 올드팝 한 곡입니다.

무지개 넘어 어딘가 아주 높은 곳에 어렸을 적 자장가에서 들어본 곳이 있어. 무지개 넘어 어딘가 하늘은 푸르고 그대가 감히 꿈꾸었던 꿈들이 정말로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 별들에게 소원을 빌고 구름이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잠을 깰 거야. 괴로움이 레몬 사탕처럼 녹아버리고 굴뚝 꼭대기 저 위에 내가 있을 거야.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파랑 새들이 날아다녀. 새들은 무지개를 넘어 날아가는데 나는 왜 날아가지 못하는 걸까? 행복한 파랑 새들은 무지개 넘어로 날아가는데 나는 왜 그럴 수 없을까?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곡이죠. 주디 갈란드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였습니다. 지금의 슬픔과 현실을 넘어서 어딘가에는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 그런 희망을 노래한 곡이었죠. 그래서 이어지는 노래들도 모두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노래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디즈니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의 주제가이자 디즈니를 상징하는 노래처럼 사랑받는 곡이죠. 클리프 에드워즈의 When You Wish Upon a Star하고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OST 가운데서 에델바이스, 크리스토퍼 플러머와 줄리 앤드류스,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클리페즈 워스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크리스토퍼 플러머와 줄리 앤드류스, 그리고 아이들이 다 함께 부른 에델바이스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호주의 원주민 음악가 구루물의 주황발 무덤새예요. 이 곡은 단순히 새에 대한 노래가 아니고요. 구루물이 속한 호주 원주민 욜루 부족의 문화 속에서 선조들의 영혼과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대지와의 깊은 연결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마치 자연과 바람, 밤하늘의 숨결을 듣는 듯한 신비로운 울림이 전해지는 곡이에요.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전자음악과 월드뮤직 감성을 섞어서 몽환적이고 애국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는 그룹이죠. 케옵스의 So Far The Way Is까지 함께합니다.

구름물의 주황발 무덤새, 개업새 So Far the Wayest 듣고 왔습니다. 답답하고 고지식한 어른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좋다고 해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Little River Band의 Cool Change입니다. 이거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Pops Freedom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출근할 땐 그렇게 떠지지 않던 눈이 아침 대바람부터 번쩍 떠지고 침대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던 몸이 스르륵 쉽게 일어나게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세상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죠. 근데요, 뭐가 됐든 오늘 하루는 온전히 우리만의 것이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속도에 맞춰서 즐기자고요.

0: 2026년 6월 3일 수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오마이걸 던던댄스였습니다. 아, 오늘이 지방선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쉬지 못하시고 저처럼 출근하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들은 휴일에 어떤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알람시계가 있거든요. 움직이는 알람시계가 있어요. 저희 고양이가 아 정말 매일매일 정말 일찍 눈을 떠서 야옹야옹 거립니다. 근데 이제 그 야옹이들은 오늘이 휴일인지 주말인지 평일인지 개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주 7일 똑같은 시간에 야옹야옹 거려요. 근데 걔가 예쁘게 야옹거리는 게 아니라 야옹도 아니에요. 되게 엑엑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엑엑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은 뭐 평일이 됐든 주말이 됐든 조금 일찍 기상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좀 휴일에는 낮잠을 많이 자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정말 쉬는 날에 아 이렇게까지 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하루 종일 침대에 있었던 적도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좀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휴일이 다 가버렸다 이런 생각에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오늘 이제 투표하신 분들은 온전히 쉬는 날이실 것 같은데 오늘 휴일 어떻게 보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밤에 네, 개표 방송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루에 두 번 만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KBS에서 진행하는 개표 방송도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1: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8: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9: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0: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꿀벌 할인 훌라면.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태양 나의 마음에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제 이름을 요냐, 유냐, 오냐, 이거 되게 제가 발음이 조금 부족했나 봐요, 여러분. 저는 유, 유원입니다. 영어로 Y-O-U, 유. 네. 약간 요원으로 들리기도 하죠. 유원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5169님께서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아내와 함께 서해 바다로 바지락 잡기 체험하러 갑니다. 바지락 잡으면 주위 분들께 조금씩 나눠드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봉골레 파스타도 만들어주려고 해요. 설마 하나도 못 잡는 건 아니겠죠? 우와, 바지락 어떻게 잡아요? 이런 면에서 지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뻘에서 잡나요? 바지락? 6시내 고향 같은 데서 봤던 막 그 소금 뿌르면 올라오는 그건 아니죠. 뭐 어떻게 이렇게 뻘에서 어쨌든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긁어서 잡는다고 작가님께서.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바지락이 많이 있나요? 요즘 이것도 뭔가 제철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더 통통한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와 직접 잡은 바지락으로 봉골레 파스타 만들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5169님께서 완전 로맨티스트시네요. 아유, 아내분을 위해서 파스타까지 완전 풀코스로 대접. 하, 한번 어땠는지 후기 남겨주세요. 궁금해요. 바지락 잡기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상하가족분들? 9826님, 매일 남편의 도시락을 싸서 아침 첫 버스를 타고 다녀오는 길입니다. 오늘도 힘내야죠. 이적 노래 중에 그대를 만나고로 시작하는 노래 듣고 싶습니다. 다행이다. 맞죠? 와, 근데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시는 거예요? 와, 진짜 우리 아까 5169님께서는 로맨티스트 남편이셨다면 우리 9826님께서도 도시락 싸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저도 한때 이제 점심 식비를 아껴보겠다고 지역근무할 때 매일매일 전 저의 도시락을, 점심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이게 은근 메뉴 고민하는 것도 매일매일 똑같은 거 먹고 싶지 않잖아요. 좀 그렇고 은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진짜 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냥 나중에는 샌드위치 간편하게 싸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이른 시간에 진짜 정말 대단하십니다. 듣고 싶으시다는 노래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우리 9826님의 신청곡 이적의 다행이다 듣고요. 허각 하늘을 달리다 이어서 들을게요.

이적 다행이다 그리고 허각의 노래 하늘을 달리다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1210님 며칠 전에 결혼했어요. 오, 결혼식 날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집을 나섰다가 휴대폰을 두고 온 걸 알고 다시 돌아갔고 겨우 출발했더니 이번에는 신랑 양복을 두고 와서 또 한 번 집에 들렀었답니다. 결혼식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왕복 운동을 두 번이나 했네요. 우여곡절 많은 아침이지만 덕분에 긴장도 풀렸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세요. 오! 일단 축하드립니다. 1210님 이제 본격적으로 유부의 세계로 들어가셨군요. 아이고 얼마나 기분이 새로운 기분이 들까요. 아우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부부의 세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바쁜 날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뭔가를 두고 오게 되죠. 저도 항상 그래요. 뭔가 그 긴장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날에 무조건 무언가를 두고 온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아 왠지 좀 꼭 챙겨야 될 것들 그런 거를 미리 챙겨놓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은 좀 짜증내거든요. 아 이렇게 중요한 날에 아 또 뭘 두고 온 거야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짜증을 낼 수 있는데 뭐 덕분에 긴장도 풀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1210님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우리 결혼 축하하는 마음으로 생크림 케이크 쿠폰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자 배미란님께서요. 오늘 에어컨 장만하러 갑니다. 작년에 에어컨 없이 고생을 해서 올해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아이스크림 통째로 퍼먹을 꼬예요. 여름아 천천히 오렴 제발. 아이고 작년에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선풍기는 있었겠죠?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시원하게 에어컨 장만하시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니까 통째로 다 드시지 마시고요. 적당히 드시고요. 미란님 오늘 에어컨 잘 보고 오세요. 저희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YB 잊을게.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3년 6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0위와 9위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7위는 K-POP의 퀸이죠. CL. CL의 나쁜 기집애입니다. CL씨가 데뷔 5년 만에 발표했던 첫 솔로곡으로 유니크하면서 강렬한 CL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노래고요. 9위는 싸이의 젠틀맨이 차지했습니다. 이 노래 포인트 안무 알고 계시나요? 바로 시건방 춤인데요. 기존에 있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안무를 젠틀맨에서 활용해서 또 한 번 핫해진 춤인데요. 그럼 두 곡 같이 듣고 올게요. CL의 나쁜 기집애 그리고 싸이의 젠틀맨.

0: Godfather Gentleman.
1: CL 나쁜 기집애 싸이 젠틀맨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3년 6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10위 그리고 9위 노래에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아 진짜 걸크러쉬의 시초 정말 걸크러쉬라는 그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그 시기가 아마 21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에서는 아마도 그 전 세대에서는 뭐 그동안 걸크러쉬의 느낌의 여자 가수들의 계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그 워딩이 쓰인 거는 아마 21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CL의 그 에너지 와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멋있다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막 그런 되게 강렬한 레깅스 이런 것도 유행했었고요. 막 선글라스인데 엄청나게 커다란 막 네모난 선글라스 이런 것도 유행했었고 막 그때 이분들이 뭘 하든지 그게 다 유행으로 번졌던 기억이 납니다. 뭐 싸이는 말해 뭐합니까? 그쵸? 싸이 씨는 요즘에 그 리믹스 노래? SNS에서 그 한로로 씨의 노래와 싸이 씨의 노래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밈처럼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또다시 이제 핫해지고 있더라고요. 참 명곡은 세월을 가리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게 참 신기한 것 같죠? 네,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870님께서요. 와이프, 아들, 장모님이 4박 5일 동안 대만으로 떠났어요. 외롭네요. 친구들 전화번호가 어디 있더라? 아이고, 정말 자유네요. 와이프님, 아드님, 그리고 장모님까지. 뭐 하실 거예요? 2870님? 아, 너무너무 외로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시간 정말 푹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포미닛의 헐트헐트.

투미닛의 노래 헐투헐트 듣고 오셨습니다. 6346님께서요. 보안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쉬는 시간. 직원들과 같이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하루 힘들었던 일을 라디오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 그러셨군요. 보안 업무? 그러면은 지금은 쉬는 시간이라고 하시면 밤샘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쉬는 시간이라고 하시면 퇴근 시간은 언제죠? 도대체? 퇴근 시간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쉬는 시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속상해요. 뭐 일찍 출근을 하시는 그런 업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정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 라디오를 듣고 저희 상쾌한 아침 함께 하시면서 위로받는다 이런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저도 함께 위로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문자 사연 함께 나눠주셔서 더더더 감사합니다. 우리 6346님께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릴게요. 항상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퀸의 노래인데요. Somebody to love.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증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7: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바로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소희의 산책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팝스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공감되는 가사를 들으면서 효과적으로 영어 문장까지 익혀보세요. 그럼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시고 영어로 생각해보세요.

번째,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다 얘기해줘. 두 번째, 그거 좀 개인적인 이야기야? 세 번째, 억지로 강요 안 할게. 네, 미국 싱어송라이터 닷의 곡 Girls Night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2024년에 발매된 곡이에요. Girls Night. 아, 왠지 흥미진진한데요.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해 볼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다 얘기해줘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Oh, meeting up in my apartment 라는 소절부터 들으셨는데요. 특히 meet 다음에 up까지 같이 붙어 있으면 약속해서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eeting up in my apartment 약속해서 내 집에서 만나서 그 다음 The three of us got a lot to discuss. 우리 셋이 할 말이 정말 많다 라는 뜻입니다. The three of us got a lot to discuss. 우리 셋이 할 말이 정말 많지. So, 그러니 grab a pen and piece of parchment. 좀 독특한 용어가 들리긴 했어요. grab a pen, 펜을 잡고 펜을 가지고 and piece of parchment. 이 parchment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paper이라고 생각을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parchment라고 하면요. P-A-R-C-H-M-E-N-T라는 철자인데 약간 양피지 같은 거. 그래서 좀 특별한 기록을 하는 용도의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께도 좀 더 두껍고 그만큼 펜이랑 또 우리의 이런 비밀 이야기를 다 적어 내려갈 수 있는 종이를 가지고 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Give me the details of your life. 이 문장 들으셨나요? Give me the details of your life.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다 얘기해줘 라는 뜻이죠. 미션 문장이었어요. Give me the details of your life. 너의 삶의 세세한 부분들 다 나에게 얘기해봐봐. And I'll give mine. 그러면 나도 다 말해줄게. 그죠? I'll give mine. 이 부분까지 해석을 해봤고 Pour out the Samara wine. 예, 와인을 따라 놓고 And tell me. 말해보래요. 아, and tell me all about it. Tell me all about it. 다 말해봐봐. 다 말해봐봐. 라고 반복해서 얘기했죠. Let's have a girl's night.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Let's have a girl's night. 우리 오늘 girl's night 하자. 라는 뜻이에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그거 좀 개인적인 이야기야? 라는 질문의 문장 찾아보세요.

Can you count on your fingers?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야? 라는 겁니다. Can you count on your fingers? Or darling, 친한 친구니까 darling이라고 애칭으로 부른 거죠. Will you need the help of your toes? 아니면 너의 발가락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야? 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야? 아니면 발가락까지 써야 할 정도야?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비밀 얘기들 많이 털어놔봐 라고 하면서 Can you count on your fingers? Or darling, will you need the help of your toes? 그 다음 Is it all pretty private? 들으셨죠? Is it all pretty private? 그거 좀 개인적인 이야기야? 라는 질문입니다. Is it all pretty private? 꽤 개인적인 거야? 라고도 해석하셔도 되겠어요. Or 아니면 Is it something everybody knows? 아니면 모두들 다 아는 얘기야? 이런 질문들도 충분히 일상 속에서 해볼 법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억지로 강요 안 할게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I'm gonna take care of both of us 라는 문장부터 해석을 해보면 I'm gonna take care of both of us. 우리 둘은 내가 다 케어할게 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자신 둘 다 괜찮을 거라고 지금 안심시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I'm gonna take care of both of us. If you don't mind, 네가 괜찮다면, 그 다음, if you don't like it, then I won't push 라고 했어요. 네가 싫으면, if you don't like it, then I won't push. 강요하지 않을게. 이 말이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I won't push. 억지로 강요 안 할게. And we can just rewind. 이 소절 들으셨나요? We can just rewind. 그럼 우리는 그냥 다시 돌아가면 돼. 이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Rewind라고 하면 되감다라고 해석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상황을 되감는 거예요. 상황을 되돌리고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네가 편하다면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돼 라고 이제 마음을 열어주는 가사였습니다. Just take your time. 그죠? 그냥 여유를 가져라고도 이야기를 해주네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밤새 수다 떠는 상황이 그려지죠. 뭐 물론 girls night만 있는 게 아니고 boys night도 있습니다. 주로 연애 상담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겠죠. 이제 함께 들어볼게요. 다트의 girls night.

0: 그럼 집중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다 얘기해줘. Give me the details of your life. 라는 문장 기억나시죠? Give me the details of your life. 특히 근황을 묻는 상황에서 Tell me what you've been up to lately. 이런 문장도 아주 좋겠죠. Tell me what you've been up to lately. 혹은 Catch me up on your life. Catch me up on your life. 이 문장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그거 좀 개인적인 이야기야? Is it all pretty private? 이렇게 질문했었죠. Is it all pretty private? 그거 좀 개인적인 이야기야? Is that too personal to talk about? 이야기하기에 너무 사적인 이야기야? 대체 문장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억지로 강요 안 할게. 뭐라고 했죠? I won't push 라고 했어요. I won't push. I won't pressure you. 너에게 압박하지 않겠다, 강요하지 않겠다 라는 또 다른 문장 가능하겠죠. I won't pressure you, I won't push. 네, 두 문장 다 추천드립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Give me the details of your life. Give me the details of your life. Give me the details of your life. 두 번째, 그거 좀 개인적인 이야기야? Is it all pretty private? Is it all pretty private? Is it all pretty private? 세 번째, 억지로 강요 안 할게. I won't push. I won't push. I won't push.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7: 하이엠 솔루텍
8: 1544-8777.
7: 아니,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옥정 다가 유니클로 감사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6378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평소 3-40분밖에 듣지 못했는데 오늘은 일이 있어서 일부부터 들었어요. 햄디 덕분에 힘 얻고 갑니다. 레드벨벳 파워업 신청합니다. 그러셨군요. 일부부터 함께 하시다니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6378님의 신청곡 들려드려야죠. 레드벨벳 파워업 듣고 와요.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윤인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전국에 세븐 신청합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럭키한 출발이면 좋겠어요. 그러셨군요. 어떤 발표인지 궁금한데요. 우리 인희님 오늘 발표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럭키 세븐 전국에 세븐 틀어드릴게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2090님 중국어 학원을 등록했어요. 두 달 전부터 독학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 잡기가 안 되더라고요. 돈 내고 다니면 억지로라도 할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가호의 시작 들려주시면서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중국어 독학으로 진짜 쉽지 않잖아요. 학원 다니시는 거 추천드려요. 우리 2090님 중국어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상쾌한 아침도 응원하겠습니다. 짜요! 가오의 시작 듣고 올게요.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게요. 4720님. 자전거 운동합니다. 한강 여의도에요. 오, 엄청나게 가까이 계시네요. 4720님. 우와, 여의도에서 자전거를 한번 옛날에, 정말 옛날에 대학생 때 한번 타보고 타본 적이 없는데 탁 트여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5065님께서는요. 아파트 언니들과 운동 중입니다. 닭가슴살 먹고 봐요. 아침마다 좋은 선곡 감사감사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5065님, 우리 언니들은 지금 제대로 이렇게 카메라도 안 보고 계신데 너무 본인 위주로 찍어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메무새를 가다듬고 있는 와중에 찍으셨어요. 모자에 가려서 저 언니들 얼굴

좀 궁금한데. 아유. 아유, 너무 귀엽네요, 진짜. 5069님,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파트 언니들이랑 운동 잘 마치시길 바랄게요. 운동 문자 보내주신 4720님, 그리고 5065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벨라 헐트의 헤이 미키. Hey,

0: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부모님한테 괜히 짜증내지 말자.
1: 까또.
2: 아, 누가 이 아침부터 깨톡을 보내는 거야.
1: 까또.
3: 유원 씨, 오늘 출근하자마자 회의 보고 자료부터 만들어 최 부장님.
2: 진짜 부장님 새벽부터 너무하네 진짜.
1: 까또.
2: 아, 뭐야 또 이런 걸 내가 매일 말을 해줘야 알아듣는 거야? 아니 진짜 무슨 아침부터 승질이야. 아, 내가 동네 북도 아니고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난리야. 진짜 짜증나.
4: 요한아, 요한아 너 출근해야지.
2: 아, 갈 거거든.
4: 왜 이래 아침부터. 된장찌개 했으니까 한술 뜨고 가.
2: 아, 됐어 됐어, 나 늦었어 나 늦었어.
4: 아이, 아직 시간 있잖아. 그 아침 먹어야지 또 너 또 배고프다고 또 그럴라 또. 응?
2: 아, 엄마 내가 아침부터 밥 먹는 거 봤어? 안 먹겠다는데 왜 그래 진짜.
4: 지지배 먹지마 먹지마 그냥. 하여튼 승질 머리를 빨리 닦으며.
2: 아침부터 왜 이렇게 막히냐. 아, 뭐야. 아빠 왜 전화하는 거야. 여보세요? 아빠 왜?
5: 딸. 오늘 집에 몇 시에 와?
2: 아, 왜? 늦어, 나 늦어.
5: 아이, 우리 딸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아빠가 저녁에 치킨 사올라 그랬지. 응? 아, 맞다. 엄마가 너 아침 안 먹으니까 걱정된다고 그 뭐 단백질 쉐이크인가? 뭐 그거 사다 놓는데 그 초코 맛이 좋아?
2: 어, 나 초코마.
5: 아, 그 아빠가 엄마한테 딱 초코마 사오라고 했어.
2: 아,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5: 아유, 출근 잘하고. 오늘 날도 좀 흐린데. 이따가 비 오면 아빠한테 전화해. 이따 보자.
2: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지 말걸.

0: 옥상 달빛에 고마워서 만든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부모님께 괜히 짜증내지 말자였고요.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저는 사연을 하는데 제 일상입니다. 이거 어떡해요. 아, 근데 딸들은 아마 공감할 것 같아요. 진짜 괜히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게 되고 제일 편한 사람이니까. 박철규 아나운서는 그런 편 아닐 것 같은데 어때요?
1: 아니, 근데 저는 그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나와 살았어가지고
0: 네.
1: 제가 서른에 다시 본가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한 십몇 년을 따로 살다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0: 네.
1: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부딪힐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0: 맞아요.
1: 왜 문을 닫고 자네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불을 언제 빠네 마네.
0: 맞아요.
1: 막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런 사소한 부딪힘 때문에 네. 괜히 더 짜증이 나고 괜히 말 걸면 그냥 그때부터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0: 아.
1: 그리고 밖에서 있었던 일을 저는 혼자서 삭히는 편인데
0: 네.
1: 집에 와서 자꾸 옆에서 이렇게 막 쿡쿡 쑤시니까 아, 왜 좀 혼자 이렇게 냅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0: 진짜?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1: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3, 4개월쯤 되니까
0: 네.
1: 서로 이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거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 좀 이제 다시 괜찮아졌죠.
0: 맞아요. 그러면 좀 부모님이랑 이렇게 다투게 됐을 때 어때요? 좀 오래가는 편이에요? 그 감정이?
1: 예전에는 좀 그랬거든요. 네. 예전에는 왠지 어머니한테는 지기가 싫은 느낌.
0: 아니 왜?
1: 다른 사람들한테는 뭔가 네. 아 그냥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이렇게 네. 하지만 어머니한테만큼은 내가 먼저
0: 아니,
1: 그러기
0: 이런다,
1: 싫은 느낌.
0: 진짜?
1: 그게 좀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저도 그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시근이 들었다고 철이 들었다고 하죠.
0: 네.
1: 이제 그러면서 뭔가 한번 이렇게 훅훅 한 다음에는 가서 아 그 그거는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었었는데 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죠.
0: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근데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나의 모든 걸 다 받아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괜히 짜증내게 되고 괜히 좀 사실 남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나의 뭐 짜증을 다 쏟아내진 않잖아요. 밖에 나가서.
1: 그렇죠. 유원 씨는 지금 같이 사니까 네. 오히려 조금 더 그 고마움이 덜할 수도 있어요.
0: 아 감사하긴 한
1: 네.
0: 조금 망각하는
1: 그러니까
0: 거죠. 그 순간에.
1: 네.
0: 맞아요.
1: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네. 다 부산에 계시니까 한 번씩 전화할 때나 이제 또 내려가서 얼굴 보고 이러면
0: 네.
1: 뭔가 모르게 그 사이에 조금 더 이제 기력이 쇠한 느낌.
0: 아, 맞아.
1: 뭔가 좀 짜네요. 그래서 이제 더 잘하려고 하고 하는데
0: 네.
1: 그게 이제 이틀을 못 가요. 그래서
0: 그러니까
1: 부모님 집에는 하루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0: 맞아.
1: 3일, 사흘을 있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0: 싸움이에요.
1: 그러니까요. 아, 근데 싸움. 또 이게 가족이라 그런지 또 가끔 이렇게 다투더라도 저는 저희 집은 약간 1초 만에 풀리는 그런 편이어가지고
0: 바로 풀어요.
1: 아 진짜 왜 그런데 이러고 막 승질내다가 그래서 뭐 먹을 건데 이러면서 바로 풀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실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매일 정말 5시에 일어나셔서 제 방송을 들어주시거든요.
0: 진짜요? 네,
1: 그 이걸로도 싸웠어요. 아니 엄마가 자꾸 야 너 그렇게 하면 청취자들이 너 싫어해. 너 말을 그렇게 좀 차분하게 아나운서처럼 해야지 하면 저는 아 그럼 재미없어. 내 진짜 모습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막 싸우기도 했는데 박철기 아나운서 부모님께서 들으신 적 있으시대요?
0: 네.
1: 진짜요?
0: 그리고 뭐 가끔 이제 저희 부모님 중에서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제 듣고 저한테 코멘트를 한 번씩 하고 뭐 재밌네 이렇게 하고
1: 아 진짜요?
0: 네. 근데 왜냐면 제 예전에 방송할 때 철저하게 다 차단을 했어요. 악플을 안 달기로.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1: 지지만 해주시기로.
0: 아니 너무 그 뭐 심히 쓰시는 분처럼.
1: 원래
0: 이거는 이렇고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해서 제가 한번 그걸로 엄청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좋게 얘기를 해서.
1: 아 진짜 아예 합의를 했구나.
0: 예. 아니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내가 회사에서 선배들한테 코멘트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청취자 이제 시청자한테 내가 또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니까 엄마도 시청자다. 엄마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꼭 얘기할 수 있지. 또 이렇게 앉으세요.
1: 아니 근데 부모님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까다롭게 코멘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피드백을 주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
1: 근데 듣기 싫긴 하지.
0: 듣기 싫다고 해놓고 속으로 또 생각해. 또 다음엔 안 해.
1: 맞아. 엄마가 했으니까 안 해야지. 오늘 또 어떤 코멘트를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바로 연락이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얘기 그만해 이러면서. 네, 오늘 박철기 아나운서는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희는 우주소녀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올게요.

0: 우주소녀 너에게 닿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햄디 DJ 허유원입니다. 1012님. 4학년 아들이랑 아들 친구랑 자전거 타려고 새벽 5시 30분부터 나왔는데요. 아들 자전거가 펑크 나는 바람에 급 노선을 변경해서 금오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힘든 여정인데 함께해주는 아이들이 기특하고 예뻐요. 아이고, 어쩌다가 자전거에 펑크가 났을까요? 뭐 그래도 이참에 등산하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금오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 경북 쪽에 있는 산인 것 같아요. 경북 구미에 있는, 역시 제가 언젠가 이게 금오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맞아요. 아, 경북에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님이시군요. 금오산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새벽 시간에, 고요한 그 시간에 등산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드님이랑, 우리 4학년 아드님이랑 행복한 시간, 행복한 추억들 많이 쌓고 오시길 바랄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7: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6: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8: 쇼리 실라!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베로니카스 If You Love Someone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32도, 광주도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남부지방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도로교통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면으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진입하자마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먼저 이천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부곡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만큼 여전히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그 밖에 부산 외곽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상동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붓을 들 땐 난 고민을 하지. 조그만 파레트 위에 놓인 몇 되지도 않는 물감들은 서로 날 유혹해. 화려한 색칠로 멋을 냈지만 들여다보면 어색할 뿐. 고민하지 마. 너 느끼는 그대로 너의 지금 모습 솔직하게 그리면 되잖니. 걱정하지는 마. 네 작은 꿈들을 칠할 하얀 공간 아직까지 충분해. 토이의 스케치북 중에서 6월 3일 수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라는 시간 동안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리시길 바라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허희의 스케치북 우리 아침 1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일레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야, 아침부터 이렇게 사랑 고백이라니 기분 좋네요. 조일레님. 심정희님 굿모닝입니다. 날씨가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그래도 우아조와 함께 힘찬 하루 시작할게요 하고 인사 주셨어요. 덥기도 한데요. 또 오늘 천둥, 번개, 소나기 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투표 등으로 외출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3855님 투표하고 출근합니다. 투표하셨어요? 하셨네요. 저는 사전투표일 첫날 바로 했습니다. 아, 오늘 투표하고 또 출근도 하시는군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임기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생방이군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투표하러 가고 있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하셨네요. 최아람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투표하고 우아조 들으며 두부 굽고 있어요. 아, 아침으로 두부 드시나요? 이따가 영화 와일드싱도 보러 갈 거예요. 히히. 저 요즘에 영상으로 너무 와일드싱을 많이 찾아봤는지 알고리즘으로 온통 트라이앵글과 최성곤이 제 알고리즘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뮤직비디오와 음악방송과 이런 걸 계속 들었던, 이렇게 보고 들었더니 이미 영화 한 서너 번 본 것 같은 느낌? 그렇더라고요.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민경희님, 오늘은 공휴일이라 집에서 편하게 우아조 듣고 있어요. 매일 배달하며 들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들으니 편하네요 하고 여유있게 사연 주셨네요.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만날 사람입니다. 오늘도 일하는 분들은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실지, 일정 있는 분들은 누구와 약속을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생명보험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건강한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아이유예요. 내 손을 잡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서식. 이동구님, 할머니가 국수가게를 개업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다 말렸는데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은 적극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가게 규모도 작고 손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 손님들과 대화 나누시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축하드립니다. 라미나님, 택배하는 남편 생일입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라디오를 알게 됐어요. 남편이 새벽에 가는데 꼭 듣는 라디오라면서 알려주더라고요. 지금 남편 일하면서 들을 텐데 생일 축하하고 힘내라고 해주세요. 조일레님, 안녕하세요. 결혼 기념일입니다. 축하받고 싶어요. 42주년이네요. 이현철님,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 들으셨습니다. 마글마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좋은 일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생일, 기념일, 개업, 입사, 결혼 등등등 좋은 소식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원하는 방송 날짜, 축하받는 분의 성함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만날 사람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 마주칠 사람 누군지 알려주세요. 4929님, 혼자서 맞이하는 62회 생일이네요. 하늘에 있는 천사님이 그리워지는 날이에요. 경아님의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야, 62회라고 하니까 뭔가 공신력이 느껴진달까요? 그쵸. 생각해보면 하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한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62회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하늘에 그리운 분이 계시는군요. 그분도 함께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요. 2677님. 오늘 휴일이어도 병원은 진료 가능하더라고요. 치과 예약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무섭고 떨리네요. 힘주세요 하셨어요. 그쵸. 문 여는 곳들이 있겠죠. 근데 참 치과 진료는 작은 거 하나를 진료를 받더라도 왜 그렇게 이 심신이 불편할까요? 진료 잘 받으십시오. 박예정님 생방 환영해요. 고맙습니다. 신랑 특근이라 내려주고 가는 길입니다. 가는 동안 함께해요 해주셨어요. 또 안일호님 경아님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아직은 말 못해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죽겠네요. 뭐예요 뭐예요? 언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아니면 장르만 좀 살짝 넓은 범위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뭐지? 도대체 뭐지? 1239님 오늘 저희 가족 제주도로 떠납니다. 비행기가 처음인 삼남매한테 신발 벗고 타라고 해놓았는데 어떻게 할란지요? 어린아이들 놀려먹는 엄마네요. 와 정말 보통 친구들끼리 놀리거나 그렇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놀리는 부모님이라니요. 와 엄마라니. 나중에 어떻게 탔는지 꼭 알려주세요. 신발 진짜 벗고 탔는지. 아니면 아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놀리시려면 같이 벗어야 되는 거 아세요? 그래야 됩니다.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노래 듣고 여러분과 함께 일상 한컷 상상해보죠. 이무진 청춘 만화.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싱크대에서 냄비 하나 꺼내려고 했을 뿐인데 싱크대 안을 가득 채운 그릇과 보관용기들을 뒤지다 보니 이건 안 되겠다 싶다. 결국 죄다 와르르 꺼낸다. 빨간색, 노란색 플라스틱 보관용기에 비닐에 싸놓은 손잡이 하나짜리 냄비들도 많고 버리기 아까워서 챙긴 일회용 접시에 일회용 종이컵도 여러 개가 나온다. 쓰기는커녕 있는지도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왜 이리 쌓아놓고 살았나 모르겠다. 뭐 하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을 또다시 탓하면서 오늘은 기필코 버릴 건 버려야겠다고 결심한다. 우르르 꺼내놓았으니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되는 운명. 야무진 표정을 지어 보이고 정리를 시작하기 전 한결 넉넉한 싱크대 서랍을 상상하면서 어지럽게 쌓여있는 각종 물건들의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롤러코스터의 노래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한 컷 8919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힘을 내서 정리 완료하셨겠죠? 양은정님이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죠. 간혹 어? 어? 하고 버린 거 찾는 때만 안 오면요. 아 맞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또 못 버리면 그게 또 다시 짐이 되고 참 알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정말 정리 한번 하려고 물건 꺼내기 시작하면 와 쓰지 않고 쟁여놓은 물건들 왜 그렇게 많은지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으시겠죠? 아, 저는 이 물건은 아니긴 한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정리해야지 하고 몇 년째 손도 못 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컴퓨터 바탕화면이요. 아 예전에 컴퓨터로 일을 할 때는 나름 카테고리 설정해서 굉장히 좀 정리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좀 경황 없던 시기에 신경을 한 번 안 쓰고 나니까 왜 그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버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거. 아 이제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려고 하면 남은 공간이 지금 거의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아 휴대폰 안에 그 사진들 내 파일도 그렇고 이 물리적인 정리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많이 쓰는 입장에서 이 디지털 정리도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불현듯 듭니다. 뭔가 특히 더 정신이 정리가 안 된 느낌이랄까요. 아 8919님 정리하느라 힘드셨어도 여유가 생긴 싱크대 공간에 뿌듯 하셨겠죠. 사진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한 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7721님 가족은 다 자고 있고 일어나 듣습니다. 계속 듣고만 싶은데 아침을 뭘 먹어야 할까요? 워킹맘인데 애들 크니 밖에서 해결 많아 집에 냉장고가 텅텅 여유롭게 듣고만 싶어요. 하셨네요. 아 이것은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요. 계속 지금 뭔가 챙기셔야 하고 오늘 집에서 간단히 드시는 분들 메뉴가 뭔가요? 7721님 좀 도와주십시오. 민수경님 아침에 일찍 투표하고 친정엄마 모시고 근교 수목원에 가기로 했어요. 도시락도 쌓아놨고 텀블러에 담아가려고 커피 내리고 있어요. 엄마와 단둘이 나들이는 오랜만이라 벌써 설렙니다 하셨어요. 아 자연의 기운 아주 담뿍 담고 오시길 바랍니다. 노래 들으시면서요. 서연의 여름 안에서 이어지는 곡은 박문치의 늘 지금처럼.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을 만나실까요? 7057님, 아침에 투표하고 딸네 집에 가서 손주들 봐주기로 했어요. 김밥 재료도 미리 준비해놨네요. 손주들이 할머니 언제 오냐고 했다는데 그 말에 벌써 힘이 납니다. 김은하님, 저는 부동산 사장님을 봐야 합니다. 지금 사는 곳 집주인분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집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12시에 보는 걸로 예약을 잡아놨거든요. 좋은 가격에 좋은 집 구하길 응원해 주세요. 분명히 인연이 있는 집을 만나실 겁니다. 안직환님, 저는 오늘 친구 만납니다. 파리에 사는 친구인데 3년 만에 왔거든요. 오랜만에 회포 풀 생각에 기다려지네요. 오, 정말 오랜만에 만나시는군요. 또 멀리서 사는 친구분. 아, 0976님도요. 오늘 버스 타고 서울 가요. 캐나다 사는 친구가 11년에 한국에 왔어요. 아, 맥락상 11년 만에 오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정상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져야 하는데 벌써 아쉬워요. 살짝 어색하기도 할까요? 얼굴 보면 고딩 때의 우리 모습이 나오겠죠? 아, 근데 서울 덥죠? 네, 오늘 서울 31도가 넘을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살짝 덥기는 하겠죠? 아우, 안지코님이나 0976님이나 정말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1201님, 어제 논에 모를 심는데 모기들이 어찌나 물었던지 약국 가서 물파스랑 살충제, 기피제 사러 가려고요. 약국 문 여는 시간 맞춰 약사님 만나러 갑니다. 아, 여름 필수품이네요. 오늘 약사님 빨리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폴 매카트니 윙스예요. Silly Love Songs.

0: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좋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셀레늄의 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 번에 합격 100%로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1부 끝곡으로 3832님이 신청하신 모세의 사랑인걸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 시간 사이 도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구간에서 흐름 좋은 가운데 돌발 구간 중심으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천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마성터널 부근 3, 4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부곡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만큼 여전히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김천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간선도로 지나기는 아직까지는 흐름 좋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사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2: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 노래 프로듀스 101의 핑미입니다. 추천해 주신 안귀영님께 소시지빵 쿠폰 드립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선곡한 노래인데요. 오늘 투표하러 갈 때 준비물이 있습니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이것이 기재되고 사진이 있어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인데요. 신분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 뭘까요? 1년 1번 생년월일, 2번 전교 등수, 3번 통장 잔고.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 지참이 필수인데요. 신분증엔 이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생년월일, 2번 전교 등수, 3번 통장 잔고.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프로듀스 101의 핑미.

0: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4: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9: 이 노래 다 알지? 프로듀스 101의 Pick Me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신분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오늘의 정답 1번 생년월일이죠. 이미정님 생년월일 1번 정답 보내주셨고요. 조학택님 오답 연애경험. 어, 조학택님 잔인한 분. 이정아님 1번 생년월일. 79년생인데요 마음만은 89년생입니다 89년이요? 09년생 아니시고요. 9084님 정답 1번 생년월일. 저번주에 사전투표 마쳤고 오늘은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아침부터 더운데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현숙님 1번 생년월일. 제 나이가 어느새 50대라니 생년월일 제일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걸 저희가 신분증에 기록해서 다니고 있네요. 박선미님 1번 생년월일. 그러고 보니 오늘 제 생일이네요. 잊고 있었어요. 대박. 오, 박선미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파리파리님 1번 생년월일인데요. 요즘 주식이 너무 좋아서 통장 잔고도 신분증에 넣어서 자주 보고 싶네요. 어머, 아, 파리파리님 너무 기분 좋으시겠는데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신청곡도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리는 오늘 꼭 이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132님 이따 우리 딸 일어나면 같이 투표 갈 거예요. 우리 딸이랑 벌써 두 번째 투표네요. 언제 이렇게 컸대요? 투표 끝나고 짜장면 먹으러 갈 거예요. 하셨네요. 아, 이렇게 가족이 함께 투표하러 가시는 거 참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 그 투표했을 때, 아, 내가 이제 진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아주 아득했던 그 기억이 좀 떠오르기는 하네요. 8409님 안녕하세요. 첫 투표자가 된 우리 아들이 오늘 투표소 안내자로 참여한

다고 5시까지 투표소 간다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준비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잠이 들지 않아 근처 강변에 운동했어요. 첫 투표장 근무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유 아드님 오늘 하루 힘써 주십시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제에 그 사연 보내주신 우아조 가족 중에도 오늘 투표소에서 그 선거 지원 업무 하러 가셔야 한다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하는데 알람 맞춰놓고 이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막 걱정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잘 일어나셨나 모르겠네요. 일어나셨겠죠? 오늘 그렇게 업무 보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김현중님, 경아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하고 어머 새싹이신데 이렇게 첫 사연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주 배워요. 환영합니다. 김경숙님, 손녀 유치원 운동회 다녀왔어요. 할머니 장기자랑도 하고 선물도 받았는데 손녀가 우리 할머니 최고라고 해주니 세상 다 가진 기분이더라고요. 다만 현실은 무리했는지 온몸이 쑤시네요. 오, 장기자랑 뭐 하셨나요? 무리하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 몸을 쓰신 게 아닌가 싶은데 춤을 추셨나? 아... 4180님, 곧 7월에 출산을 앞둔 예비맘이에요. 요즘 자연과 가까운 곳에 가서 태교하는 중이에요. 오늘도 미리 투표하고 태안에 있는 사막 가는 중입니다. 남편 고마워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아, D라인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노란 유채꽃인가요? 아니다. 유채꽃이 아니라 금계국 같은가? 그 노란 꽃이 가득한 곳에서 찍으신 사진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꽃이 가득한 곳도 가시고 태안에 있는 사막 검색해보니까 신두리 해안 사구, 아 사구라서 사막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인가 봅니다. 태안 사막. 아 정말 지금 이제 7월 출산이시면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강하게 순산하시길 기원하고요. 좋은 곳 가셔서 예쁜 곳 많이 보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요.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모비의 Extreme Ways.

모비의 익스트림 웨이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세인트 모텔의 무브였습니다.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5084님 오늘 출근이네요. 우리 부서만 하는 거라 조용한 회사.

자가 되겠네요. 출근하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남들 쉬는 때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썩 유쾌한 건 아니지만 가끔 좀 조용한 그 공간을 나 혼자 이렇게 누리고 있는 어떤 그 순간적으로 좀 기분이 좋다고 해야 하나? 뭔가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순간이 좀 있지 않나요? 오늘 회사에서 일 잘 하십시오. 1031님, 일요일에 아이가 넘어졌는데 무릎 골절로 수술하고 내일 퇴원해요. 학교 어떻게 다닐지 걱정입니다. 힘을 주세요 하셨어요. 아이고 저런, 이 무릎이 관절이라 재활도 꽤 오래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좀 지난하긴 하겠지만 관리 잘해서 꼭 다치기 전 상태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임수빈님, 오늘 저희 딸 태권도 학원에서 놀이공원 갑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저의 자유부인 시간도 다가오니 설레네요. 뒤쪽 문장에 좀 더 별표가 쳐져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이 자유시간 뭘 하면서 누리실 건가요? 1792님. 안녕하세요. 6시 되자마자 집 앞 투표소에서 남편과 투표하고 아이와 같이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 가고 있어요. 투표도 하고 일찍 출발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와 좋은 추억 만들려고요. 준서야 사랑해 하고 마음 전하셨네요. 아, 즐거운 여행 되시길요. 또 2646님은 저는 사전 투표하고 완주에 사는 혼자 계신 엄마 보러 가요. 명절에 가고 5개월 만이네요. 다행히 차가 안 막혀서 3시간이면 가네요. 신나요 하셨어요. 오, 아까 그 보이는 라디오로 서울 도로도 좀 보니까 확실히 한적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외부로 나가시는 그쪽 길이 좀 막히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은 지금 차 안 막히고 뻥뻥 뚫려 있나 봅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지금 투표 오후 6시까지니까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 신분증 들고 우리의 권리와 의무 행하러 꼭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청곡 중에서 고른 오늘 꼭 이 노래에도 이형우님이 손에 손잡고 투표하러 갑시다 하시면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거든요.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같이 듣죠.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오늘 곡 이 노래 두 번째 곡은요. 선거는 축제이자 민주주의의 꽃 아니겠습니까? 모두 즐기시길 바라며 7721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이선희 한바탕 웃음으로.

친절한 여러분과 한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누는 시간, 친절한 경화씨. 오늘 주제는 내 인생의 막상막하, 나의 선택은? 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냐 저거냐 고르기 힘든 선택들 있죠? 일종의 밸런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여름에 양산을 쓸까 선글라스를 쓸까, 제일 하기 싫은 집안일 설거지일까 빨래개기일까, 이렇게 막상막하여서 고민되는 것들 보내주세요. 주로 어떤 선택들을 하시는지 알려주셔도 돼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다섯 분 추첨해서 햄버거 세트 쿠폰 드립니다. 노래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서창휘, 현명한 선택.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수요일 코너 친절한 경아 씨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제 내 인생의 막상막하 나의 선택은? 입니다. 막상막하여서 선택하기 힘든 것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요. 김태원님, 치킨 양념이냐 프라이드냐? 이건 뭐 오랜 논쟁이죠. 양념 프라이드, 그래서 반반 메뉴가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게 막상 나오면 뭘 먼저 먹어야 되지? 양은정님, 나갈 때 운동화를 신을까 샌들을 신을까 더워지니 고민이에요. 샌들을 신으면 발가락에도 선크림을 발라줘야 하고 운동화를 신으면 양말을 신어야 하고. 이거 맞아요. 나중에 발가락에 선크림 안 바르면 그 샌들의 줄 모양 따라서 거기만 하얘지고 나머지는 까맣게 타버리고. 아,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좀 습관이 돼가지고 발가락에 페디큐어를 하지 않으면 맨발을 못 드러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름맞이로 빨리 페디큐어도 해야 샌들도 신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고민을 하고요. 운동화 신으려면 편하긴 한데 또 양말을 신어야 하고. 아, 김은님, 물냉을 먹을까 비냉을 먹을까 늘 고민이죠. 여름에는 주로 무엇을 드세요? 겨울에는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여름에는 그래도 좀 시원한 물냉을 많이 선택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548님, 소주 맥주 중 소주. 아, 애주가시군요. 3735님,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데 요즘 날씨가 더워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나가서 조금이라도 걷고 들어와요. 그래야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십니다. 설점식님, 커피 마시고 청소할까 하고 나서 씻고 마실까. 이것도 너무 고민된다. 김상혜님, 요즘 고유가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버스를 타고 출근할까 아니면 편하게 승용차를 이용할까 고민이 되네요. 또 허승희님, 저는 자전거를 타고 나갈까 그냥 도보로 갈까 고민해요. 바람 맞으며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또 오르막길에선 완전 힘들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면은 그 자체로 운동이 되니까요. 걸을 때와 걸을 때 이용할 수 없는 또 다른 근육도 이용하게 되고. 진병금님, 두 정거장 거리를 버스 탈까 걸어갈까요? 오늘도 지화자 하셨네요. 아, 참 이 두 정거장 세 거장 거장 한 요 정도 될 때 정말 고민되지 않나요? 운동 삼아 걸을까? 아, 그냥 버스 탈까? 그런데 전 사실 환승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고민이 확 줄어든 것 같아요. 그냥 버스 타지 뭐 하면서. 9206님, 저는 중국집에서는 간짜장 짬뽕 갈등을, 카페에서는 아냐 뜨아냐 고민입니다. 퇴근 후는 운동을 가느냐 마느냐에 이거 하루 종일 고민하시겠는데요. 이동욱님, 아들과 집에서 게임을 자주 하는데요. 아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게임을 져줄까? 아니면 승부욕이 타올라 그냥 하던 대로 해서 이길까? 매번 고민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적당히 이거 자체를 또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겠죠? 계속 져주기만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특히 좀 이 아들들은 승부욕이 있어서 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너무 이기게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고. 5163님, 오늘 저녁 6시에 출구조사 보면서 치킨을 시킬지 피자를 시킬지 벌써부터 고민돼요. 팽팽한 매치업이에요.

이런 거 인터넷에서 가끔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반반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정영현님, 제가 늘 하는 고민. 부끄럽지만 알람 시간 30분 정도 여유롭게 맞춰놓고 막상 시계 울리면 지금 일어날까? 10분만 더 있다 일어날까? 맨날 고민해요. 이게 왜 부끄럽습니까? 인간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도 맨날 그렇거든요. 아, 30분 정도 이 여유 있게 일어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30분이 결국에는 그 로딩 걸리는 버퍼링 걸리듯이 일어날까 말까 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돼버리죠. 2677님. 갈비를 좋아하는데 양념갈비를 먹을까 소금구이를 먹을까 갈 때마다 고민돼서 두 개 다 시켜 먹어요. 좋은 선택이죠? 아, 역시 먹는 건 이렇게 고민될 때는 둘 다 시킨다. 아주 현명하십니다. 노래 듣고요.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0: 성아 씨, 내 인생의 막상막하, 나의 선택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 아까 걸을 때 버스 타고 갈까 걸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고 사연을 말씀드렸더니 허정님이 2km 이하는 걸으신다고. 그러면 거의 한 20분 넘게, 한 30분 정도, 그 정도에서 고민하시는 거네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저는 항상 한 1km 정도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좀 부끄럽네요. 이성호님, 경아님, 저는 할까 말까 하면 안 하고 살까 말까 할 때에도 안 삽니다. 정신건강에 도움이 돼요.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면 이런 고민의 순간에서 에너지 쓰지 않고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6041님, 머리를 묶을까요? 자를까요? 더워지는 이때쯤에 항상 고민이시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미 이건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짧은 것보다는 아예 길어서 확 묶어버리는 게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묶는 거, 머리를 길러서 묶어버리는데 또 이제 그거 관리하고 머리 감고 말리고 뭐 이런 과정 자체도 다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자르시고 그렇더라고요. 이현철님, 전 칼국수냐 칼제비냐로 고민해요. 국수냐 수제비냐의 전쟁이죠. 참 이거 신기하죠. 이 두 개 만드는 밀가루가 사실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 그러니까 뭐 질감, 식감이 좀 살짝 다른 그걸로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 참 신기해요. 여러분은 그 칼국수를 더 좋아하세요? 수제비를 더 좋아하세요? 아, 이거 고민이다. 그거보다는 수제비를 먹을 때 얇은 거를 좋아하세요? 좀 적당히 두께가 있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정말 그 밑이 다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얇은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하는 수제비를 좀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4347님, 이틀째 먹던 찌개 데워 먹을까 버릴까? 우리에게는요, 모든 걸 품어주는 냉동실이 있어요. 버리실까 고민이 되시면 얼려두십시오. 언젠가 필요할 때 그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안일호님, 배송 업무를 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머리를 감고 나갈지 안 감고 모자를 쓸지 고민고민합니다. 웬만해선 감고 나가요. 이거 정말 고민되죠. 그럴 때는 저는 뭐 모자 쓰고 나갑니다만,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모자를 썼다고 해서 머리를 안 감고 나온 날이라고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2548님, 요즘 날씨가 더워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아이스바를 먹고 옵니다. 늘 고민이에요. 팥으로 먹을까? 멜론으로 먹을까? 웬만하면 팥으로 먹어요. 아, 그러시군요. 야, 이것도 좀 고민되는데. 9587님, 밭에 심을 작물 선택할 때 고민됩니다. 마늘을 심을지 생강 마늘을 심을지 결국은 조금씩 다 심어요. 와, 우리 음식에 꼭 들어가야 되는 두 가지네요. 하지만 좀 압도적으로 마늘이 훨씬 많이 이용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최민희님, 어제 저녁 반찬 오늘 아침에도 먹을까요? 아니면 한 끼는 건너뛸까요? 야, 정말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큰 문제네요. 여러분께 너무 많은 고민들을 만들어주는데요. 아, 정말 우리 작가님, 제가 아주 얇은 피 수제비를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만두피를 드시라고. 여보세요, 만두피하고 수제비는 다르다고요. 아, 정말. 이성호님, 라면에 달걀을 풀어서 먹을까? 풀지 않고 덩이째로 익혀 먹을까? 풀면 국물이 막지 않고 안 풀면 달걀 노른자가 퍽퍽해요. 그러면 절반은 풀고 절반은 덩이로 드시고. 오혜진님, 아침마다 러닝을 하는데 5km 반환점에서 더 달릴까 말까 하다 그냥 다시 돌아서 오네요. 하시네요. 우현숙님, 우리 아들은 투표 방송 보며 떡볶이 먹자고 하고 저는 치킨에 맥주 한잔 하자고 하는데 고민이요. 아, 오늘 이 투표 방송 보시면서 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해요. 아, 인생은 정말 선택의 연속이네요. 기왕 선택해야만 하는 거라면 행복한 고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햄버거 세트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친절한 경아씨 마무리합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2064님이 신청하신 디온 워윅과 친구들의 That's what friends are for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 임시 공휴일이지만 나들이 차량들은 많지 않겠습니다. 아직 도로 지나기는 수월한 구간이 대부분인데요. 다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2차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바란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는 화성휴게소부터 시작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천 부근 사고는 여전히 2, 3, 4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고요. 더 가서 마성터널 부근 3, 4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초월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김천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간선도로 지나기는 아직까지는 흐름 좋습니다. 57번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직장에서 괜찮은 사람 뽑기가 제일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죠. 면접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단점은 감추고 장점만 보여줬지만 막상 뽑히고 난 다음부터 슬슬 게으름 피우면서 본색을 드러낼 때 참 당황스럽고 속이 터질 노릇이죠. 오늘은 우리 모두 인사 담당자가 되는 날이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줄 사람. 면접에서만 그럴듯한 말만 늘어놓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일하려고 뽑히는 건지 아니면 누리려고 뽑히는 건지 꼼꼼하게 살펴서 좋은 사람을 잘 뽑아야 우리 지역도 발전하고 우리 삶도 좋아질 거예요. 깐깐하고